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3: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4: 안전모, 안전벨트 등

0: 들어보셨나요? 벌소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 반월터널 부근 1, 2차로에 사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 작업은 조금 전에 끝이 났는데요. 그 여파 남아있습니다. 부곡 나들목에서 둔대 분기점 사이 8km 구간 정체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부곡 부근 1km 구간도 정체입니다. 이후로 여주 휴게소 부근에는 고장난 승용차도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시내는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 나들목에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는 도봉터널 진입부터 속도가 줄어 있는데요. 도봉터널 지날 때까지는 속도 줄어 있고요. 이후로는 성동 분기점 부근도 밀립니다. 강면북로 구리 쪽으로 상암동 주변 그리고 이촌동 주변 밀립니다.

홍신호의 폭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아침이에요. 달력을 보다가 좀 놀랐어요. 올해가 오늘로 딱 100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연초에 올해는 이거 꼭 해봐야지 마음먹었던 것들 지금 생각해보면 해놓은 것도 있고 아직 그대로인 것도 있죠. 별거 한 건 없는데 벌써 이렇게 됐나 싶습니다. 요즘 9월 리셋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새해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여름 지나고 계절이 바뀌는 이때 잠깐 숨을 고르고 남은 시간을 한번 정리해보자는 건데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다가 만일부터 다시 해보자는 거죠. 올해가 100일도 안 남았다고 하면 괜히 마음이 급해지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100일 가까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죠. 이번 연휴에는 평소보다 조금 느긋하게 지내면서 올해 초 좀 해보려고 했던 것들 중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쯤은 다시 시작해봐도 좋겠습니다. 아직 올해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존엄하게 함께하는 추노의 폭송. 9월 23일 수요일 첫 곡, 김종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매력있죠. 아직 늦지 않았어. 김종서 씨, 제가 마스크 쓰고 나가는 노래 부르는데 거기 나갔더니 제일 높은 데 앉아 있더라고요. 제일 높은 데 앉아 있어. 마스크 딱 쓰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높게 보이던지요. 무참히도 밟혔던 그때의 그 아픔이 다시 생각나네요. 원수를 갚아야 될 텐데 안녕 씨 언제 한번 불러야 되겠어요. 올해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저도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한번 떠올려보게 돼요. 해놓은 것도 있고 뭐 아직 시작도 못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100일이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길죠. 긴 시간이잖아요. 뭐 꼭 거창한 걸 시작하지 않아도 미뤄왔던 일 하나쯤 다시 꺼내보기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직 시간이 100일 남아있으니까요. 4636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진주는 원래 조개가 품은 고통의 산물이었습니다. 까끌거리는 모래알 하나가 몸속에 들어와 그 불편함을 이겨내기 위해 겹겹이 막을 입히고 또 입혀서 영롱한 진주를 품게 되죠. 여름 내 견디기가 벅찼던 순간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작은 모래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묵묵히 버겁던 시간을 지나온 진주처럼 빛나는 계절이 우리에게 와주었습니다. 어느덧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입니다.

0: 이제 가을이라는 진주알이 점점 더 커질 날들만 남았어요. 명절 잘 보내십시오라고 문자 주셨어요. 명절 잘 보내십시오. 내일부터 시작인가요, 명절이? 블루아이드 캣님, 어서 오시고요. 한여름을 지나 가을의 가운데를 가르는 추분 절기. 한가을을 지납니다. 한겨울까지 한참 백일 기도를 드리면 하늘도 감동하지 싶으니 모자란 마음 다독여 가면서 남은 한 해살이를 다시 항해하기 위해 출항해 볼까요? 시인과 촌장이 내뱉는 말을 주셨습니다. 다시 항해. 시인과 촌장, 우린 다시 항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백일 기도를 드리면 하늘도 감동하지 싶으니 백일 기도를 한번 드려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일 남았으니까요. 함친의 복성 여러분들 많이 또 오늘 즐겁게 해주실 것 같아요. 아, 오늘 함친의 복성 3부는요. 함춘호의 초대 준비했습니다. 이야, 저희가 이걸 준비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급하게 준비했어요.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블루스 페스티벌에 초대받아서 한국 블루스를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만든 밴드죠.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 오, 이 리치맨이 그 리치맨인가? 그루브 나이스. 이름이 좋아. 어떤 걸 할지 딱 기분이 좋아. 함께합니다. 멋진 라이브와 음악 이야기 잠시 후 3부에서 만나기로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또 특별하게 또 보이는 라디오 하거든요. TBS 라디오 함춘의 폭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무료 TBS 앱,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이 시간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올 팀,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거든요. 잘놀 거라는 얘기죠.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쉽게 나오고요. 저기 오시면 선곡표 보실 수 있고,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 멤버 중에 베이스 치는 멤버가 저랑 한몇년 전쯤에 압구정동에 있는 클럽에서 공연을 함께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찍었던 사진도 올려놨는데,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선곡표도 있고, 사진도 있고, 음악 이야기도 있고, 얼마나 좋을까요? 이 기분, 김혜지 아나운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목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2: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합창원의 영광이죠? 함정화 양키스. 어떻게 이런 멋진 음악을 만들 수 있을지. 아, 이 곡은 장기열도 빛나게 하죠. 뜬 소문. 아, 그리고 제가 음악적으로 정말 영감을 많이 받은 팀이에요. 사랑과 평화, 노래요, 퍼져라. 잘 퍼져보겠습니다.

야, 노래가 멀리멀리 멀리 퍼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 기타와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최희철, 그리고 키보드스트이며 편곡을 담당하고 있는 김명곤. 이두 분이 함께 부르는 노래요, 퍼져라. 이곡참 멋져요. 그리고 음악 중간에 이렇게 듣고 계시면 뭔가 꾹꾹꾹, 꾹꾹꾹, 꾹꾹꾹. 이런 소리 들리시나요? 느끼시나요? 기타 소리입니다. 이게 기타 소리고요. 기타에다가 특별한 어떤 이펙터라고 하죠. 그걸 딱 사용하면은 기타 소리가 멀쩡하게 안 나요. 얘가 치고 있으면 그 장면을 컨트롤 잘하세요. 페이저라고 하는 이펙터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내는 소리들이 있는데 정말 영향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로 인해서 돈 많이 썼죠. 그거 사면 다 이런 소리 나는 줄 알고 했던 어린 시절의 함춘호가 생각이 납니다. 6093님께서 야, 100일 남았네요 하시면서요. 진짜 빠르게 가는 듯이요. 명절 어디 가시나요? 예. 저는 이렇게 계속 있을 듯 합니다. 홀로 조용히. 부모님 차례상 준비하면서요. 예, 저도 조용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우 PD가 연락하면, 뭐, 밥이나 한끼 먹을까? 연락할 것 같진 않아요. 저 친구 워낙 타격감이 없어가지고, 뭐, 어디. 힘이 없어, 힘이, 집에서. 그래서 그냥, 사모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갈 것 같고. 저도 집에서 조용히 있을 것 같습니다. 1530님, 청년 춘호 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아, 춘호 형님, 현우 PD님, 아, 추석 연휴 가족들과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우리 청취 여러분 모두 이 추석 연휴 한가위 잘, 풍성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가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한 하루 이틀 정도 짧은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추석이 딱 25일 때 끼어가지고 앞뒤로 공휴일. 그래서 월요일에 임시 공휴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났겠죠?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24일부터 24, 25, 26, 27, 4일간 추석 연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추석 연휴. 여러분들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저희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편하게 다녀오시라고 음악을 길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음악으로 풍요로운 한가위 맞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음악과 함께 이걸 저희가 또 준비해야겠죠.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추석 연휴가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휴에 귀성 귀경길에 나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9월 24일 0시, 그러니까 23일 24시가 되겠죠? 23일 24시, 9월 24일 0시, 그리고 27일 밤 12시까지, 24시를 얘기하는 거죠. 꽉 채워서 24, 25, 26, 27, 아주 꽉 채웁니다. 꽉 채워서 전국에 이것 통행료가 면제가 되죠. 별것 아닌데도 기분이 좋아요. 괜히 나서지 않던 길도 나서게 되거든요. 혜택 딱 지날 때 0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민자고속도로도 포함해, 민자도로도 포함이 되고요. 민자구간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기 전원을 켜둔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 처리라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 기분이 좋은 거야. 다른 기분이 아니라, 아, 우리가 지금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차로에서는요, 통행권을 일단 뽑아요. 그리고 나갈 때 제출하면 면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자동차가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주요 도시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는지 이 도로를. 그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고속도로, 2번 회전교차로. 이 회전교차로도 차량 통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긴 해요. 서로 지혜롭게. 여기는 시속 한 20km로 들어가야 되겠죠. 소통이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회전교차로냐? 답을 또 말씀드렸네. 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지혜로운 답 기다리는 동안 음악 두곡 준비했습니다. 윤종신 고속도로 로망스, 그리고 정현준입니다. 질주.

0: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1: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0: 응답하라 2588 2588
2: 익숙해진다는 게 무섭네요. 이젠 광고가 낯설지도 않고. 자, 함춘의 폭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들은 곡들은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망스에 이어서 정현준의 질주를 들었는데 이 중간에 기타 솔로가 나오는 부분이 딥퍼플의 하이웨이스타 같아요. 짜라짜라짜라짜라. 어우, 야, 고속도로 달리는 느낌이 나네요. 자, 예시곡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함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답 먼저 말씀드릴까요? 정답은 1번 고속도로였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고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요. 기름값. 야,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씩 내린다고 해요. 아, 기름값은 좀 떨어졌는데 100원씩. 고향 가는 길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연휴가 짧다 보니까 차가 한꺼번에 몰리면서요. 24일 예상하기론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최대 10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귀성길 24일 오전, 귀경길은 25일 오후가 가장 막힐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요. 출발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있게 움직이시고 자,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겠죠.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79님 정답 1번 고속도로. 이번 추석 이틀 동안 가족들과 고향 갑니다. 고속도로 밀릴 것 같아 새벽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이게 복불복이라고 하나. 이게 아 밀릴 것 같아 새벽 일찍 떠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나가보면 다 그 시간대 그리고 막힐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오히려 한가할 때도 있죠. 그 시간대 잘 맞춰야 되는데 이야 참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3082님 정답 고속도로입니다. 매년 가기 싫던 귀성길이었는데요. 올해는 연세 드신 부모님 손 한 번 더 잡으러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려고요. 다들 안전운전 하십시오. 마음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잡으려고 달려가시는 거잖아요. 3982님 떠나는 시간엔 길이 한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그런 거 잘 못 맞춰가지고 아무튼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편안하고 의미 있는 귀성길 한번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5255님께서도 함디 정답은 고속도로. 매일 짧은 시내 주행만 하는데 뻥 뚫린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휴게소들로 호두과자도 먹고 싶네요. 요즘 호두과자가 좀 많이 변형이 됐어요. 예전엔 그 호두과자 안에 호두하고 팥 탁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파는 것도 다양하고요. 상품도 계속 개발이 돼서 찐 오리지널 호두과자 먹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자 호두과자 주세요. 그리고 사가지고 와서 차에서 딱 먹었는데 호두과자인 줄 먹었는데 호두과자 아닌 느낌 들 때 있죠. 야 그때 허망하죠. 올해는 휴게소에서 맛있는 호두과자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6313님 문자 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정답 고속도로 맞추셨어요. 울 아들은 대구에서 면

며느리랑 올라오는데 안전운전하고 오길 바라고요. 추석 한가위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는 따뜻한 문자 보내셨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오시는군요.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이래야지. 이게 당연하지. 가족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 연휴 기간 동안 음악 잘 준비했으니까요. 음악으로 쫙 계속 틀어놓고요. 그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하죠. 차례상 만드시거나 아니면 뭐 하실 때 그냥 틀어놓으십시오. 그냥 행복한 시간 될것 같습니다. 1096님께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답은 일본 고속도로예요. 잘 맞추셨습니다. 요번 명절엔 친정 못 가지만 저에게 용돈 보냈더니 좋아하시네요. 오늘 시간이 되어서 포천 고모리 저수지 세 바퀴 돌며 들어요 하신다고 하셨어요. 2.7km 지금 걸으셨다고요? 그럼 900m 안에 한 바퀴. 제법 됩니다. 운동 착 하시면서. 저도 어제 오랜만에 만보를 넘게 걸었더니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방송국 올라오는데 14층 누르고 올라오기까지 왜 이리 힘들었을까 다리가 빠꾸가 나더라고요. 2.7km. 야, 건강 좋습니다. 좋은 음악과 좋은 함디님의 목소리 들으며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수고하시라고. 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명절 잘 보내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문자 사연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선물 받으실 분두분 선정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1146님 정답 1번 고속도로 하시면서 진짜 좋은 제 들어가셨어요. 그거죠? 그 통행료 0원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괜히 좋아요. 뭐 크게 혜택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제가 어떨 때는 그 짧은 구간에 혜택 받으려고 길을 막 돌아다닐 때가 있거든요. 기름값을 더쓸 때가 있어. 그래도 그게 어디야. 이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행복하게 하잖아요. 나라에서도 나를 위해 신경 써주는구나 하는 그런 뭔가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진짜 좋은 제도를 하시면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엄마, 아빠만 고향 다녀옵니다. 아, 핑계도 좋으셔. 두 분이 데이트하러 가시면서 뭘. 하늘아, 지금 열심히 하고 다음 명절 땐 같이 가자. 우리 하늘이도 엄마 아빠랑 같이 가기 싫을 거예요.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괜히 아들 위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아드님은 행복할 거예요. 다음 명절 때 같이 가자 할때안갈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많이 데리고 다니십시오. 크면은 같이 다니기 싫거든요. 그러다 이제 뭐 사회생활하고 돈좀 벌면은 부모님 챙기기 위해서 또 아드님이 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잘 다녀오십시오. 아, 또한번 축하드립니다. 1691님. 야, 정답 고속도로.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맞힐까? 저는 멀리 이동하지 않아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일이 없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함디,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 추석 명절, 이 명절 때 고속도로를 이용할 일이 없다는 건 그건 또 축복받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떡해요. 서울, 부산 이번에 10시간 반 걸린다는데.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6시간 반 정도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는 이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집중적으로 몰리나 봐요. 이동하는 그 날짜가 10시간 반이라고 하니까,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차에 비상물통 가지고 다니셔야겠죠? 뭐, 비상물통이 꼭 먹는 물통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난감하네 할때 있죠? 어떻게 비상물통 사용해야죠? 그리고 간식거리 차에다 두시고요. 아, 휴지통 꼭 챙기시면 좋겠다. 길거리에 휴지 막 버리지 마시고, 휴지는 차 안에 잘 모아두셨다가, 그렇게 가시고요.
아, 이 얘기까지는 못하겠다. 부산 물통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46 그리고 1691 두 분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50원이 필요한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선물 잘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6093님께서 혹시 들려줄 수 있다면 위로의 따뜻한 목소리 임영웅 노래를 라디오에서 듣고 싶습니다. 함디의 연주가 기가 막힌 연애 편지요. 이렇게 부탁하시는데 올려야죠. 올려야죠. 그리고 메릴랜드에서 문자 주셨어요. 김상현님, 김상현 1320님께서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미국 메릴랜드에서 이광조 추억 속에 비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야, 가을 단풍이 물들고 있나요? 메릴랜드 주택가에 내리는 비, 그 비를 맞고 있는 나무에서 또 나뭇잎이 떨어지겠네요. 가을 익어가고 있는 메릴랜드, 차, 상상만 해도 뭔가 서늘해지는 느낌이네요.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김상현 씨, 어떡하지요? 송편 드셔야지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아, 6093님 신청하신 임영웅 연애편지에 이어서요. 메릴랜드에서 신청하신 김상현님의 곡 이광조 추억 속의 비 함께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요. 추억 속의 피. 제가 이광조 선배하고, 이광조와 보통 사람들이라는 그 밴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떤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였었죠. 그 이전에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고요. 이때 추억 속의 피 라이브로 밴드로 많이 연주했던 녹음도 저희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이런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김상현님. 잘 들었어요.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아, 블라이드캣님께서 제대로 되었다면 잠시 후 12시부터는 한가위 연휴 교통특집 방송 추석엔 TBS. 저도 한번 했었죠. 시끌벅적하게 방송되었을 텐데 아쉽고 아쉽습니다. 내년 설에는 포근한 날이 오겠지요. 막힌 길을 가도 결국 고향에 닿는 발걸음처럼 뚜벅뚜벅 걷는 시민의 방송을 위로합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가죠.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이 스튜디오가 활기차게 움직였거든요. 우리 음향 감독님, 죄송하기도 하고, 뭔가 제대로 돼야 당연하죠 할 텐데, 당연한 게

아니네, 우리 모두는. 아무튼 오늘 3부의 멋진 프로그램을 위해서 앞서 저희가 아마 이런 시간부터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오시면은 이 스튜디오의 모습 그리고 리치맨과 글로브나이스 팀의 멋진 음악 함께 할수 있습니다. 정보 알아야 할 이유님, 아이디가 재밌습니다. 정성화되면 명절 특별 생방송 듣고 볼수 있겠죠. 듣고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싶네요. 그래요, 저도요. 중학생 때 따돌림 피해를 겪었는데요. 그 당시 벗삼아 들었던 라디오 채널이 서울시 미디어 재단 TBS 교통방송이었다고. 매년 명절 연휴 때 듣고 보고 지냈는데 프로그램들 중간중간 공익 광고와 상업 광고 듣고 보면서 TBS 정성화로 되돌아오길 글을 쓰면서 빌어봅니다. 예, 그래요. 저희도 좀더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니까요. 그것 또한 큰 의미이고, 이 방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정당한 명분 같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이 방송이 멈출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멈추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응원 계속 해주십시오. 자, 2부 끝곡 김현식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이곡 듣고요. 저희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

0: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으로 군자요금소 부근 1차로의 사고는 정리가 됐는데요. 그 여파 남아있습니다. 1km 정도 정체고요. 이후로도 부곡 부근 또 용인휴게소 부근 이후로도 여주분기점 부근 각각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천안 주변만 19km 구간 속도 줄어있고요. 서울 시내는 지금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또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속도 줄어 있고요. 이후로도 압구정 주변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구리 방면으로 이동하는 길 종암분기점 부근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형님.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2: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4: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한플 시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 수요일 아침이에요. 어느덧 한 주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몸도 마음도 슬며시 숨을 고르고 싶어지는 시간인데요. 창밖으로 불어오는 가을 바람을 느끼다 보면 마음을 다정하게 감싸 안아주는 깊고 묵직한 통기타 선율이 떠오르곤 하죠.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서늘해진 가을 풍경에 가장 짙은 온기를 불어넣어줄 캐시디 이븐스의 1970년 불후의 명작 Father and Son입니다. 캐시디 이븐스의 대표 명반이죠. Tea for the Tillerman에 수록된 이 노래. 삶의 지혜와 묵직한 사랑을 지닌 아버지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가고픈 아들 사이의 대화를 노래한 작품입니다. 이 기타를 다루는 사람으로 이 곡을 바라보면요, 어쿠스틱 기타 한 대가 얼마나 큰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참 새삼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나직하고 굵은 저음으로 저음을 건네는 아버지의 파트에서는 차분하게 절제된 기타 스트로크가 흐르다가 자신의 길을 찾겠다고 외치는 아들의 파트로 넘어가면 이 격정적인 피아노와 함께 터져나오는 다이내믹 그 피아노가 정말 압권이거든요. 캐스티븐스 혼자서 두 사람의 음색을 완벽히 나누어 부르는 그 진정성 어린 보컬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 곡은 세대와 세대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도 결국 그 밑바탕에 흐르는 깊은 애정과 연대를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인생을 돌아보렴. 나를 보렴. 난 늙었지만 행복하단다. 라는 아버지의 따스한 당부처럼 누군가의 진심 어린 격려와 사랑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수요일 아침, 캐스티븐스의 이 묵직하고 서정적인 어쿠스틱 선율에 마음을 가만히 기대해 보시면서요, 내 곁에 소중한 가족과 사람들을 따스하게 떠올리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캐스티븐스, Father and Son.

제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함께하는 친구들이 지금 눈이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저도 미어캣이 돼가지고 지금 어딜 쳐다봐야 되지.

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우 신선합니다. 궁금하시죠? 켜십시오. 보이는 라디오를 켜시고 들으십시오. 자, 함춘호가 만나고 싶은 사람, 궁금했던 뮤지션을 만납니다. 음악 이야기부터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불어 더해서 좋은 라이브까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함춘호의 초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한번 모셔볼까요? 강렬한 기타와 보컬, 탄탄한 리듬으로 블루스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밴드라고 해요. 그런 것 같긴 해요. 궁금하죠? 이름이 재밌어요. 뭔가 풍요로워져요.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 인사하십시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야, 이 스튜디오가 꽉 찼어요. 그 기타. 근데 일렉트릭 기타를 오늘 가져오셨고요. 그리고 네. 베이스, 일렉트릭 베이스. 근데 원래 드럼을 가져온다 하셔가지고 그건 오바다. 우리가 너희들이 하는 거를 제대로. 그러면 여기다 기증을 해라, 악기를. 그랬더니 아, 또 지혜로워가지고 기증은 못하겠다. 빨리 뺄 수 있는 걸 가져오겠다 해서 아, 가온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진짜. 자, 우리 한 분씩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가온, 퍼커션, 드럼을 담당하고 있는 누구신가요, 당신은?
2: 네, 아이오라고 합니다.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아이오입니다.
0: 아이오?
2: 네.
1: 아이오.
2: 아, 아이오입니다.
0: 깜짝 놀랐어.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아이유는 아니고. 그러니까 영어로 아이오를.
2: 네, 맞습니다. 아. 인풋, 아웃풋 할 때.
0: 아, 무슨 뜻이에요? 그 진짜 인풋, 제가... 아웃풋이요?
2: 아니요, 아니요. 제가 이제 실명이 이의호인데 아~ 미국 친구들이 아무도 발음을 못해서
0: 아무도 못하지.
2: 네, 아이오로 바꾸게 됐습니다.
0: 그래요. 그러면 얘기를 나눌 텐데 미국 가서 너 이름이 뭐냐? 그럼 나 아이오야.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이해를 해요?
2: 저스트 아이오?
0: 그래서 저스트 아이오.
2: 네. 와. 그리고 인풋 아웃풋 얘기도 꼭 하는 편입니다.
0: 아, 그래요. 인풋 아웃풋. 원래 이 드럼을 전공하셨어요? 아니, 드럼이 원래 주 종목이에요?
2: 네네, 드럼이 주 종목입니다. 드럼만 이제 계속 쳐왔는데, 20년 넘게 드럼만 쳐왔는데, 이제 오늘은 드럼을 기중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카운을 들고 오게 됐습니다.
0: 아, 이게 드커션이라 그러는 거구나. 아, 네. 그렇죠, 그런 거죠.
2: 맞습니다.
0: 이 퍼커션을 드럼처럼 세팅한 그걸 드커션.
2: 네네네, 맞습니다.
0: 아, 요즘 드럼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1: 네.
0: 이 퍼커션을 따로 부르지 말고 내가 할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드커션의 아이오입니다. 아,
2: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 멋진 연주 그리고 재미난 이야기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0: 그리고 우리 베이시스트 당신은 누구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무대에서만큼은 섹시해지고 싶은 남자 베이스 백진입니다.
0: 백진희입니다. 백진희. 이름이 이렇게 예뻐도 돼요? 오, 아이유, 진이, 아이유, 진이, 아이유, 진이, 아이유, 진이야. 아까 밖에서 그 셋업 팔고 막 준비할 때 들었는데 베이스 소리가 사운드가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4: 아,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연주 구력이 꽤 되죠?
4: 저도 거의 23년 정도 연주.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아까 우리가 뒷조사를 살짝 했는데 인연이 있더라고요. 2009년도 압구정에 있는 저스트 블루스라고 하는 클럽에서
4: 네.
0: 같이 연주를 했고 사진을 주셨더라고요.
4: 아, 네네네.
0: 와.
4: 여기 출연 소식을 듣고 예전에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사진이 제 폰에 아.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0: 2009년도면은 about 한 20년 거의 되는 걸까? 그때는 막 베이스 연주한 지 얼마 안 될 때네.
4: 그렇죠.
0: 근데 나를 만났네.
4: 와, 제가
0: 건방졌네. 아,
4: 제가 감히 제가 함준호
0: 내가 잘못했네. 아기를 데리고 올라갔네.
2: 아,
4: 함준호 선배님과 음을 섞을 수 있어서 아주 영광스러운.
0: 음을 섞었는지 음이 이탈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 인연이 참 그러네요. 네. 오늘 재미난 이야기와 또 멋진 아까 음악을 밖에서 들었는데 아주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4: 오늘도 에너지 보여드리겠습니다.

0: 아침에 일찍 나오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1: 아,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0: 눈을 보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이게 지금 취침을 하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런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팀 이름이 리치맨과 그루브나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누구와 뭐 이런 게, 그 리치맨일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아닐 수도 있지만, 자, 기타와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2: 안녕하세요.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의 리치맨이라고 합니다.
0: 내가 싫어하는 건데, 이거. 함춘호와 그런 친구들이잖아. 야, 기타와 보컬의 리치맨과, 리치맨이군요. 본명은 있을 텐데, 활동명이 리치맨.
2: 그렇습니다.
0: 아, 그럼 당신은 리치맨이고, 나머지는 그루브 나이스 한 친구들이네?
2: 맞습니다. 네.
1: 제가 기역 정도 맡고 있고요. 으르브 나이스로 이제 저희 드커션
3: 지분을 많이 주셔서 네. 몸둘 바를
0: 그래요. 이런 시간 너무너무 귀한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모시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소문 수소문 쫙 해서 야 그런 팀이 있대 했는데 이게 지금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에 따라 다르잖아. 갑과 을이 정해지잖아. 대표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가지고 아 우리가 갑이 됐습니다.
2: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자, 그루브 나이스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는 그러면 리치맨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음악을 하는 팀이에요?
2: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트레디셔널 블루스 기반한 이 사운드로 조금 더 요즘 세대, 요즘 어떤 이런 시대에 맞게 좀더 그루브하고 조금 더이 어떻게 보면 블루스의 서정적인 면을 강조하기보단 좀 블루스가 갖고 있는 좀 리듬적인 면을 조금 더 강조한 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라디오로만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TBS FM. 자, TBS 띄고 FM 검색하시면요.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 모습을 볼수 있고요. 아유, 훈남들이에요. 너무 훈남들이고. 블루스 아티스트가 이렇게 생겨도 되는 건가 싶을 만큼 너무 인상이 좋은 거야.
2: 감사합니다.
0: 이 블루스가 약간 떠리하거든.
2: 네,
0: 떠리해야 되는데 떠리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이에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2: 먼저는 사실 리치맨 트리오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하다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도 말, 2021년도 초쯤에 이제 지금의 멤버가 구축이 돼서 이제 그때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라는 이름을 저희가 이제 해서 활동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 그루브 나이스의 이름을 저 베이스 멤버인 백진희 씨가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0: 그 리치맨 트리오를 먼저 우리 리치맨이 만드신 거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렇죠. 근데 리치맨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 나 그게 궁금하네. 저 건방지는 무엇일까? 뭐가 이렇게 리치맨일까 싶은 마음이 풍요로워요.
2: 정확히 그 함디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리치맨이라고 하면 부자를 이제 많이 뜻하는데 블루스라는 음악이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마이너 장르다 보니까
0: 부자일 수가 없어.
2: 그래서
0: 블루스에서.
2: 그게 약간 넌센스면서 재밌기도 한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의 부자이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담고 그 태도가 되면 언젠가는 내가 바라는 진짜 리치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활동명을 지었습니다.
0: 야, 멋져요. 근데 우리가 그냥 블루스 하면은 우리에게는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블루스라는 음악이 정말 좋잖아요.
2: 네,
3: 네. 맞습니다.
0: 근데 아이유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기타 치는 사람들이 블루스 좋아하긴 하는데.
2: 그렇습니다.
0: 그렇죠. 그루브 나이스는 뒤에서 그루비하게 쫙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3: 그게 최고죠.
0: 근데 세 분이 합이 좋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음악은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세 분은 한국보다는 외국을 많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맨피스면 그 아저씨 아니야? 엘비스 아저씨.
2: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치. 맨피스에서 IBC가 뭐예요? IBC가 함께 나오는데 이게 어떤 대회인 거예요? IBC가 뭐예요?
2: 이게 인터내셔널 블루스 챌린지라고 세계 블루스 대회입니다.
0: 이제 앞에 인터가 들어가네. 인터내셔널이 들어가네.
2: 네, 맞습니다.
0: 일단 블루스의 본고장
2: 맨피스.
0: 미국에서 한 거잖아요.

0: 거길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거예요? 왜간 거예요? 거기 참여하라고?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럼 참여를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진우 씨, 같이 갔어요, 그때?
2: 저는 22년도에 같이 참여를 했고요. 19년도에도 이제 지멘트리오로 또 우리 친구들이 또 먼저 맛을 보고 그 작전을 세워서 22년도에 또.
0: 아, 그랬어요?
2: 네, 같이 가게 됐습니다.
0: 그럼 가서 적어도 인터내셔널 챌린지니까.
1: 네, 맞습니다.
0: 상을 타와야 우리가 또 명분이 있어요. 상 탔어요?
3: 2019년에 처음 참가했을 때는 이제 안타깝게도 본선에서 떨어졌지만.
0: 당연하지. 네. 기대를 안 해.
3: 그 기대를 안 하는 마음으로 22년도죠. 22년도에 이제 베이스 백진희 씨와 그루브 나이스를 맞춰서 이제 탑5까지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대단하다. 네.
1: 베이스가 바뀌고.
0: 아, 그게 중요해. 누가 기둥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딱 바뀌는 거거든.
2: 안녕하십니까요. 리치메가 그루브 나이스 기둥 베이스 백진희입니다.
0: 나중에 혼자 한번 출연합시다.
3: 잘한다.
0: 그래요. 그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블루스라는 음악이 우리 음악은 아니잖아요. 그 본고장에 가서 거기 서보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1: 굉장히 일단 많이 떨렸었고 또 듣기 전에 이제 노래를 하면서 이제 해야 되니까 멘트도 영어로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
0: Ladies and gentlemen 이러면서
1: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약간 블루스는 또 관객분들이 조금 연령대가 있으시니까
0: 또 잘 놀아줘야 되지.
1: 네, 그래서 이제 좀 춤출 수 있게도 해드려야 되고 중간에 저희가 그런 기믹들도 많이 짜서
0: 그렇구나.
1: 이제 멘트에 대한 어떤 이 두려움이 조금 있었어요. 처음에
0: 딱 레이디 딱 하면서 뭐지 이거
1: 기억이 안 나고 막 이러면은 음이 끊어지니까
0: 그런 챌린지 같은 건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그 엘비스 얘기해 주셨는데 그 엘비스 영화가 최근에 또 나왔었잖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촬영 현장이 빌 스트리트라고 그 멤피스의 그 딱 그 클럽들이 엄청 모여 있는 그 스트리트 거기서 저희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0: 기본적으로 노란 물들 마시고면서 하겠다. 아. 그죠 이렇게 딱 이렇게 쫙.
1: 네. 이게 다들 그 맥주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마시면서.
0: 그들은 음료수잖아요, 그냥.
1: 그렇죠, 그렇죠. 네. 콜라가 더 물보다 싼.
0: 자, 오늘 아주 너무 귀중한 소중한 한국에서는 잘 만날 수 없는 블루스 밴드 그리고 이 팀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길 아주 잘 알려 이 여러분들을 오버그라운드로 잘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어느 연예인 부럽지 않게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데 연주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연주를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자, 한 분씩 그 먼저 우리 디카션 네. 소리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4: 좋습니다.
0: 잘 들리나요?
4: 네.
0: 예, 잘 들리고 그다음 베이스는 볼륨을 줄여주시고요.
4: 네.
0: 일단 줄이고선 저 볼륨을 줄여주시면은 밖에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볼륨은 지금 풀 볼륨으로 하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한 70% 정도만 올려보도록 할까요? 그 정도 해서 소리 한번 내보세요. 세게. 어때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아 뭐 이제 막 마이크 키는구나 그 안에서. 아 나만 들리는 거지? 아 야 괜찮대. 본인도 연주 잘 들리세요?
4: 네 좋습니다.
0: 뭐 아까 보니까 뭐 이렇게 초프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때리는 거 나오는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그거. 이거 쉽지 않은데 운전하시는 분들 지금 조심하십시오. 이 리듬에 맞춰서 그 가속 페달 밟게 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리치맨 기타가 그 기타가 멋있네.
1: 네.
0: 이 리치맨도 멋진데 기타 뭐예요, 그게?
1: 아 이거는 흡사 이제 오리지널 빈티지처럼 보이는 팬더 커스텀 샵 56년도 산에
0: 56년도면은
1: 네.
0: 그때 우리가 그런 나라가 있었구나. 혹시. 네. 자, 소리 한번 내 주십시오.
1: 네.
0: 찌걱찌걱 되는 걸 보니까 좋네.
1: 그래서
0: 이 볼륨이
1: 관리가 안 돼 가지고.
0: 그게 원래 그 잡음 나요. 기타는 잡음이 나야지.
1: 아, 그렇습니다.
0: 자, 그럼 세 분.

0: 자, 괜찮아요?
1: 네, 좋습니다.
0: 그러면 노래를 할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면은 너무 소리를 크게 내면은 저 밖에서 확 소리를 지르니까.
1: 네.
0: 자, 우리는 지금 IBC에 온 거야.
1: 네, 알겠습니다.
0: IBC 챌린지에 출연하기 전에 방송에 나온 거야. 미국 방송에 나온 거야, 지금.
1: 알겠습니다.
0: 아, hi, man. 아, 뭐 이러면서.
1: Yeah. Rich Man and Group Nice.
0: Rich Man과 Group Nice의 라이브를 함께 듣겠습니다. 야, 뭘 노력하고 있는 거야? I am trying 이런 줄. I'm 날고 있대요. 제목 이게 저 본인들의 자작곡이죠.
1: 네, I'm 맞습니다. Flying. I'm flying to you라는 노래입니다.
0: 누가 만든 거예요?
1: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0: 다 본인이 리치맨이 만든 거 아니야?
1: 저희가 뭐 어떤 곡은 또
0: 같이 만들
1: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 곡은 제가 이제 가사를 이제 어떤 할머니께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정말 자식을 보고 싶은 이게 끝을 앞둔 할머니의 마음을 대변한 노래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나를 보면서 얘기하지 마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너무 매력 있으니까.
1: 알겠습니다.
0: 이야, 쉽지 않네. 자, 리치맨과 그룹으로 나와 있습니다. I am flying to you. 저 혼자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박수를 쳐야 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여러분은 지금 영어 방송 아닙니다. 아, 한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 스테이션 이름은 TBS 시민의 방송이고요. 프로그램은 함춘의 폭송인데, 그루브 나이스, 그루브 나이스, 정말 좋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아니, 우리, 리치맨 목소리는, 그 블루스 여성 싱어들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2: 오, 오, 처음 듣는, 이렇게 피드백인데, 오.
1: 오, 그, 이 창법과 뒤에 그, 꺾는 게, 그, 미국 블루스 여성 싱어죠. 배시 스미스. 그 여성 싱어의 그, 그 뒤에 그런 느낌이 이렇게 쫙 들거든요.
2: 아이고, 와, 과찬이십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1: 그 연주들도 합이 잘 맞네.
3: 감사합니다.
1: 보통 이렇게 뒤에서 화음 안 나요, 화음? 어쨌든 존재감을 나타내려면 화음, 한번 화음 넣어봐요. 기를 쓰고 넣어요. 이런 거 해야지.
2: 이따가 곧.
1: 아, 있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1371님께서, 와,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요. TBS니까 이런 멋진 방송 들을 수 있지요. 감사합니다. 하셨고. 3386님께서는, 와, 멋진 연주. 뻑한데. 어디 가시나요? 나이스, 블루스 나이스 팀 빠져듭니다. 그루브 나이스 팀. 아, 듣느라 차가 가다가 느려지고, 가다가 내려집니다. 아, 아, 이분께서는요, 아까 곡 소개할 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잖아요.
2: 맞습니다.
1: 선제이 959님께서 슬프네요. 어머님 생각이 난다고 하셨어요. 아. 블라이드 캣님께서는요, 이거 읽어야 되겠다. 브라이드 캔에서 지금 여러분은 미국의 TBS 티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에서
3: Hello.
1: 티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에서 들을 수 없는, 아 맞아요, 서울 상암동의 TBS 투모로우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는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를 듣고 계십니다. HLST TBS FM. 이야, 이 표현이 좋네. 아, 미국의 튜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고 있나 보다, 진짜.
2: 아, 진짜.
1: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닌가? 그리고 상암동에는 투머로우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요 이름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트래픽인데, 트래픽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인데, 요거 바꿔야겠다. 투머로우. 6934님께서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 자신의 정체성을 담은 이름을 지으셨네요. 저도 함디와 같은 생각을 했어요. 가본 적이 없는 현지 느낌. 이 우리 리치맨은 워낙 창법이 그래요? 아니면 블루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법을 구사한 거예요?
2: 저는 이제 블루스를 하고 싶어서 음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블루스만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이렇게 그 오늘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니까 영혼이 되게 맑아요.
2: 감사합니다.
1: 그래서 이 따져봤더니 우리가 이게 할렐루야시더라고. 그 교회에서는 그러면은 그 가스펠 같은 거 많이 접하게 됐어.
2: 사실 지금은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니진 못하고 있는데.
1: 이름이 그럼 어릴 때 어쨌든 그 가스펠의 영향은 많이 받았을까요?
2: 그렇습니다. 이게 블루스란 음악 자체가 사실은 초반에 이제 썰이 좀 갈리긴 하지만 흑인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구전돼 왔던 맞아요. 것도 있어서 이제 블라인드 윌리 존슨이라는 제가 또 가수를 굉장히 옛날 블루스 가수인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음악적으로도 좀 영향을 스킵 제임스 이쪽도 맞아요. 마찬가지. 네.
1: 그게 이제 뭐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흑인 분들이 이 블루스적인 요소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2: 네.
1: 노동요의 힘든 어떤 이민세, 그러니까 노예 시절의 음악들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아픔을 노래를 한 거니까 애환이 많잖아요. 소울이 가,

0: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목사님들은 계시니까 또 이제
1: 네.
0: 교회 내에서 그런 또 흑인들이 그 흑인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그 교회는 음악이 더 강해요. 강하잖아요. 블루스적인 요소가
1: 그렇죠.
0: 정말 강한데요. 야, 우리 치매가 그루브나이스 장난 아닌데. 아이,
1: 감사합니다.
0: 대표님, TBS의 투모로우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에 넘기시죠, 그냥. 아, 우리 음악을 하나 더 들읍시다.
1: 아유.
0: 음악을 하나 더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1: 알겠습니다.
0: 다음 곡은 또 뭐를 해볼까요?
1: 또 미국의 색이 좀 짙었다면 이제는 좀 한국적인 어떤 우리도 면모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로 저희가 한국 미녀인 세타령을 저희가 또 편곡한 저희 버전이 있습니다.
0: 와,
1: 그래서
0: 그래요?
1: 그걸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0: 그 세타령을 한국 버전 스타일로 했는데, 그, 미국 가서도 했어요, 이거?
1: 가끔 저희가 가면은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유럽 공연 갔을 때도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세타령 보면 뒤에 쑥국쑥국 나오잖아요. 같이 막 따라하고.
0: 아이, 라임이 좋으니까,
1: 네.
0: 뭐, 훅, 쑥,
1: 네,
0: 이러니까,
1: 맞아요.
0: 뭔지는 모르지만 따라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1: 네네네.
0: 거지.
1: 네.
0: 아, 감독님, 저도 마이크 켜주세요. 쑥국쑥국 나도 따라할 거니까. 아마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아,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베이스가 진짜 조금만 크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밸런스가 딱 좋을 것 같은데. 아, 우리 다 이렇게, 오, 예,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의 연주와 노래로 우리의 세타령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세타령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여러분들. 자, 쑥국쑥국 나오면은 따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어제 음주하신 분들 뭐 술국 이렇게 하니까 죄송해요. 이런 말안 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그러네. 자,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입니다. 세타령.

0: 방송이 이럴지언데 라이브로 하면은 정말 끝내주겠다.
1: 감사합니다.
0: 아, 현지에서 반응 어때요? 이 세 타령하고 나면은?
1: 일단은 굉장히 폭발적이고, 이 세 타령 리듬에 맞춰서 또 춤을 그렇게 많이들 추시거든요.
0: 아, 춤추기 딱 좋은 리듬이잖아요.
1: 네, 네네. 그렇습니다.
0: 와, 난 기타 연주했다 깜짝 놀랐어. 우리 엘 크랩턴 형님이 오셨는 줄 알았어.
1: 감사합니다.
0: 아니, 이 형님, 언제 오셨지? 막, 오,
1: 감사합니다. 우와,
0: 야 8723님께서 one more time! 저답게 쑥국, 쑥국, 자. 3983님께서 어우, 이산, 저산 다 가보고 싶게 신나네요. 하셨고. 아. 5283님께서는 너무 좋아요. 짱짱. 하셨고. 6093님께서는 이게 분명 세타령인데, 다른 나라의 여행가 있는 우리나라 새 같아요.
2: 오~ 오~ 너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0: 아니, 새가 잘못 갔네. 옛 것은 살리고 그곳의 새 친구들의 소리까지 함께 들려주시는 재주가 으뜸이시네요. 아, 앞으로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시길 바란다고.
1: 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정말 감사합니다.
0: 이 보니까 요 분께서는 지금 문자 주신 분 중에 5737님이 계신데 요 분은 그 연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다는 우리 속 말 있잖아. 세 분 외국에 많이 나가시면 항공사 마일리지도 많이 쌓으실 수 있어요. 많이 쌓았어요?
1: 늘 특가로 가기 때문에 특가는 또 항공사 마일리지를 많이
0: 없잖아.
1: 안 쌓아주더라고요.
0: 그렇게 많이 쌓는데 마일리지 0 쌓이거든요.
1: 네, 마일리지 특가는 네.
0: 아, 그 참 마음이 그렇겠다. 이럴 땐 우리가 마음을 달래는 이거 하나 딱 듣고 오면 참 좋습니다.
3: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이야, 리치맨과 그룹은 나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TBS 시민의 방송 함춘의 폭송이고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기타. 아, 대한민국 기타는 안 될 것 같아. 야, 너 왜 왔니?
1: 아니야. 대한민국 기타 봤습니다.
0: 야, 4689님께서, 와우, 리치맨과 그룹 나이스. 몇 년 전 파주 동네 책방에서 라이브 공연을 보고 완전 감동받았다고. 그때 조용한 책방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었는데, 예, 크게 될 팀이라고 믿었는데요. 이렇게 TBS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여전히 라이브 죽여줍니다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자, IBC 참여 이후 외국 공연 많으시죠?
1: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계획도 되어 있죠?
1: 그렇습니다.
0: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거 계획되어 있는지.
1: 먼저 한번.
0: 그러보세요. 진우 씨가 한번.
5: 이제.
0: 잘해야 돼. 우리 대표님이 여기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밖에서 듣고 얘기하셔, 지금.
5: 근데 저희가 이제 곧 이제.
0: 마이크 가까이 대셔요, 목사님.
5: 이제 추석이죠. 곧 한가위인데. 네. 한가위 이제 토요일 날. 네. 이제 저희 오사카로 이제 공연을 하러 또.
0: 불효자네.
5: 네.
0: 명절 때.
5: 그래서. 그 전날 이제 좀 찾아뵙고.
0: 아, 그래, 네. 그래. 잘했어.
5: 마사지도 좀 해드리고. 네.
0: 마사지보다 좋은 거 있죠?
5: 이제 봉투. 뭐 이제 봉투로.
0: 봉투. 해서 아, 봉투로.
5: 마음 표현하고.
0: 마음 표현을 잘해야지.
5: 네. 그리고 9월 말에 이제 오사카 공연이 있고요. 또 10월 중순에는 저희가 또 미국 또 서부 쪽으로 또 투어를 또 2주 정도 잡혀 있습니다.
0: 서부 가면 한국에서 온 블루스 밴드라는 소개를 받잖아요.
6: 네네.
0: 그럴 땐 느낌이 어때요?
6: 너무 너무 감사하죠. 일단 그리고 이제 또 감사하게도 K컬처가 또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덕분에
0: K컬처의
6: 네,
0: 블루스가
6: 저희한테 되게 기대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0: 그렇죠. 일단

0: 한국 문화라 그러면 관심을 좀 갖나요?
1: 네, 많이들 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0: 지금 K-POP, K-컬처가 세계적으로 위상을 글로벌하게 위상을 떨치고 있는 것에 영향이 좀 있죠.
1: 완전 있습니다.
2: 정말 완전 많습니다.
1: 네, 완전 있습니다.
0: 좋네. 네. 자, 블루아이드 캣님께서 겉보기에는 여리여리한 강남 대치동 소년처럼 보이는 친구가 스티브 레이본처럼 스티브 레이 기타를 치고 와우. 조통달명인처럼 노래를 한다. 와우. 자기 얘기야.
1: 감사합니다. 와, 대치동.
0: 자, 우리 두 곡을 계속해서 들읍시다. Ain't No Sunshine. 이 곡은 그 커버곡이네요.
1: 네, 맞습니다.
0: 누구 곡이지? 이게 저거 저분 거 아니야? 빌 위더스 거.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와, Ain't No Sunshine. 오, 이 곡 신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Soul Sucker라는 영혼을 빨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맞아요?
1: 맞습니다.
0: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 Soul Sucker. 와, 이 두 곡을 명절인데 두 곡 달립시다.
1: 네,
0: 와.
1: 알겠습니다.
0: 야, 이어서 듣고 다 풀어내고 그 다음에 공연 얘기. 이런 얘기도 하고 딱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
1: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 한국 공연을 보고 계십니다. 실황 공연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TBS에 온 기술진과 스태프진들이 정성을 들여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는데요. Ain't No Sunshine, 빌 위더스의 곡을 커버곡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Soul Circle라는 리치 곡을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 본인이 작곡.
1: 그렇습니다.
0: 작사 작곡.
1: 맞습니다.
0: 두 곡.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네. 자, 그루브 나이스의 스마일 점화 아요! 디커션! 3 and 4. 그루브 나이스의 베이스 백진이! 저는 리치맨이라고 합니다.

0: 보이스 박진 백진이.
1: 감사합니다.
2: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이어서 가자. 이어서 가자. 소울 서커.
3: 네, 얘기하세요.
1: 아니, 바로 가겠습니다.
3: 바로 갈까요? 네. 아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요.
1: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바로.
4: 즐겨주세요.
1: 즐겨주세요.
3: 지금 뭐, 완전 라이브가. 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1: 이것도 뒤에 따라해주시는 구간이 있어서.
3: 아, 그래. 어떤 부분?
1: Soul Sucker Baby. 이걸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3: 영어가 너무 많다. 자, 가겠습니다. Rich Man Group Nice, Soul Sucker.

0: 감사합니다.
1: 이야. 와.
0: 합신의 폭성 맞아요? 오, 이건? 지금 옆에 지금 EFM에 최양석 씨 블루스 아티스트가 있거든.
2: 네네. 네.
0: 아, 뭐라 그럴 걸 그랬지? 아, 자, 3983님께서 일단 숨 좀 쉬고 오늘 저 완전 은혜 받았네요. 이거 폭성 아니면 어디서 이런 멋진 실험을 듣겠습니까? 최고입니다 하셨고요. 와. 우리 블루아이드 캣님께서는 일본 TBS 방송에도 미국 TBS에도 널리 알려지는 인터내셔널한 블루스 밴드로 번성하시기. 일본, 미국 다 가서 TBS를 가래.
2: 아, 감사합니다.
0: 아, 여기다 TBS가 있네. 어땠어요? 재밌었습니까? 난 재밌었는데.
3: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어요.
2: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0: 아침에 일찍 온 보람이 있나요?
3: 네.
0: 아, 앨범 나와요, 앨범?
4: 곧 저희가 이제.
0: 앨범 있어요? 어떻게 만나요?
4: 저희 앨범은 이제 인터넷에서 지금 구매하실 수 있고요.
0: 아, 그래요?
4: 네, 1집과 뭐 EP 두 장, 요렇게 지금 구매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LP도 아마 소량 저희 1집

0: 개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공연은 지금 한국 공연은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0: 네, 저희가 클럽 공연 몇 개가 있고 아,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지 오시면
1: 인스타그램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0: RNGN. 그다음에 언더바 오피셜 이렇게 됩니다.
1: 아, 어렵다.
0: 오피셜을 꼭 붙여서 블루마크 있는 거
1: 아,
0: 보시면
1: 그래요?
0: 될 겁니다.
1: 이게 쉬운 거 없어? 뭐 이렇게 쓰면
0: RNGN만 검색하셔도
1: RNGN만? 나올 겁니다. 네. 아, RNGN. 가다 보면 공연 소식 접할 수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미국, 유럽 잘 다녀오시고요. 다녀와서 또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다시 한번 불러주고 꼭 나오겠습니다.
1: 아, 그래요. 우리가 55분 50초에 마이크가 꺼져요.
0: 네.
1: 저거
0: 네.
1: 보면은 11시 53분 56초 하고 있죠.
0: 네.
1: 55분 50초까지 떠들어가면 되는데.
0: 아, 네.
1: 아, 6934님께서 이 음악 덕분에 최고로 신나는 명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5283님께서 우후 좋아요.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0: 아, 명절
1: 재밌었어요.
0: 감사합니다.
1: 잘 다녀오시고요.
0: 네, 네.
1: 와, 공연 멋진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다녀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또 해주면 좋겠다.
0: 그때는 실례가 안 된다면 함께 연주를 해보고 싶은
1: 제정신이니?
0: 네. 소망이 있습니다.
2: 뭐라고? 음을 섞겠다고?
1: 뭐라고요?
2: 아, 감히?
0: 죄송합니다.
1: 아, 다른 멤버들도 인사해달래. 백준희 씨도.
2: 네. 우리 함춘화의 포크송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명절 되시고 저희 리치맨과 그루나이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이오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3: 오늘 함께 저희 음악 듣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네, 좋은 음악으로 보답할 테니까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아, 야,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정말 명실상부 세계 최고를 대표하는 한국적 블루스를 지향하는 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정말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봉투 좋은 거 드릴 수 있는 그런 효도도 잘하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 그 디쿠션도 저 뒤에 세팅해야 되겠어. 그래야 밴드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그게 좀 부족했네. 자기 모습이 잘 안 나갔던 것 같아. 혹시 뭐 나 나와요 하고 얘기한 적 있나요? 얘기하고 나온 데 있어요?
3: 아니요. 없습니다.
1: 없어요? 아, 네. 자, 3983님께서 와우 케니 로저스 할배가 감탄하면 쓰러지겠네요. 케이솔 블루스로 오사카를 점령하고 오시길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정말 잘 되길 응원할게요.
0: 감사합니다.
1: 이야.
2: 감사합니다.
1: 자, 너무 좋았고요. 아, 두 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0: 너무 즐거웠습니다.
1: 저도 좋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요. 뭐라고 말이 안 나오네. 그래요? 언제나 문화처럼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고요. 야, 리치맨 앤 그루브 나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Pain.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천안 휴게소 부근 모두 합해서 29km 정도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염창나들목 주변 또 노량진 수산시장 주변과 반포 압구정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청담대교는 지금 남쪽으로 다리 건널 때 1차로에 고장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오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현지 시간 20일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해 온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자로 미국과 중국을 특정해 직접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의 연설 당시에는 북한 대표단 좌석은 비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의 적반하장이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대법관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라며 조속히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고도 2주가 넘도록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이것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인 한국 수영과 펜싱의 간판 스타 황선우, 오상욱이 2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황선우는 오늘 일본 도쿄 아쿠아틱 센터에서 자신의 주 종목인 자유형 200m 경기에 출전합니다.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사부르 2관왕 오상욱은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리는 남자 사부르 개인전 2연패에 도전합니다. 대회 4연패를 노리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2대 0으로 이겨 조 1위로 8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추석 연휴 기간, 한편에서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가 근래 부쩍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김준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690건으로 재작년 연휴 기간에 비해 72.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가 이틀 길었던 것을 감안해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소집이 3만 건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1학년도 15,600여 건에서 지난해 2만 9,400건으로 5년 사이 87.9%로 급증했습니다. 김희정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학폭위 심의까지 이어지는 중증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경제사회적 여건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

0: 못하는 시민에게 예식을 무료로 지원하는 장밋빛 한강 웨딩 참여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에서 서울시 거주 청년 부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4도, 습도는 51%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이각희였습니다.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2: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TBS 캠페인.
5: Hello.
6: 你好.
5: Bonjour.
7: 안녕하세요.
5: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소통과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는 다른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입니다. TBS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곧 시작됩니다. 곧 시작됩니다. 조상님 덕분에, 조상님 때문에 어떤 말을 더 많이 쓰십니까? 아, 조상님 때문에, 조상님 덕분에 한끗 차이처럼 보이긴 하지만 현실에서의 차이가 클 때는 또 큰 건 사실입니다. 자, 추석 연휴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조상님 덕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좋은 어른이 되고 훌륭한 조상이 되는 것은 어떤 걸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TBS는 또 정오의 키워주는 여러분 덕분에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상욱 쇼 즐겁고 신나게 출발합니다.

0: 9월 23일 수요일 정오의 티오로즈 변상욱 쇼입니다. 정오의 티오로즈의 문을 여는 고정 코너가 있죠. 뉴스 브리핑, 점심엔 이 뉴스. 수요일은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요. 또 우리 언론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암행하는 암행 언사 코너가 또 이어지죠. 암행 언사 코너 오늘은 KBS, EBS, TBS 등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사 사장의 어떤 선출 문제, 이것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는 서울 25 직터뷰가 있는 날입니다. 시민들의 질문에 서울 25개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자기의 직을 걸고 인터뷰하는 주민소통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승노 서울 성북구청장을 초대했습니다. 성북구 자랑, 성북구의 추억, 성북구에 나 할 말 있어, 뭐든지 지금부터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점심엔 이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점심시간에 대화 주제로 삼을 만한 뉴스들을 살펴보는 이름하여 점심엔 이 뉴스.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 점심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1: 네, 첫 번째 주제는 초유의 일입니다.
0: 하, 이거 한 이틀 동안 계속 초유자만 듣고 있어서 네네. 조금 전에 뉴스에서 계속 초유 했습니다만은
1: 맞습니다.
0: 자,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다시 보내달라고 재재청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거부해버렸습니다. 논란의 전말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죠.
1: 네. 이 사법부와 행정부 간에 벌어지는 이 초유의 일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발단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이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의 임기가 지났음에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재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법적으로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재청하고 국회가 동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통상 청와대와 대법원이 서로 논의하고 조율을 해서 임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이나 교감 없이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네.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결여되었다며 후보자 인선을 다시 하라라는 재재청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0: 예.
1: 그로부터 또 20여일간 침묵이 이어진 끝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이 같은 요구를 최종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재재청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적지도 않았고 또 재재청에 대한 헌법적 근거도 없다라고 예. 주장했습니다.
0: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반응을 보면 상당히 좀 격앙돼 있긴 하다라는 건 느껴져요.
1: 네, 청와대는 이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는 본인이 추천을 하면 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 라는 것으로 이 대법관 임명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주장과 다름 아니다라는 것이 이 청와대의 시선입니다. 민주당은 예정에 없던 의원총회를 소집했고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습 거부는 사법 쿠데타 이렇게 예. 규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다가오는 법사위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경위를 따지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는 헌법적 결단이다라고 추켜세우면서 청와대의 재재청 요청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다라고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무죄 판결 받으려는 의도다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0: 야, 대법원장이 재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것을 행정부가 임명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국가가 임명하는 것이니까 국가의 임명권은 결국 대통령이 행사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야, 이게 초유의 일이니까 뭔가 여기서 엄청난 토론들이 벌어지고 뭐 가닥은 잡혀 나가겠죠.
1: 맞습니다.
0: 그런데 공석 사태가 길어지면 이게 참 이게 할 일들도 많을 텐데 대법관으로서 걱정이네요. 국민들한테 피해갈까 봐 걱정들 하죠.
1: 그렇습니다. 뭐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이 대법관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비는 바람에 네. 이 재판 지연 같은 피해가 고스란히 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미 대법원 소부가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적체가 심해서 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면 몇 년 동안 이 법정을 왔다 갔다 하고 또 마음고생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게다가 이 얼마 전에 이제 법 개정으로 대법관 수가 늘어난 상황인데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임명해야 되는 대법관 수가 뭐 새로 임명하는 분들 그리고 교체되는 분들까지 합해서 한 20명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마다 이 사법부와 행정부가 이렇게 껀껀이 충돌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절묘한 타이밍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지금 뒷말이 무성한데요.
0: 예.
1: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재재청 거부 전날
0: 예.
1: 그러니까 엊그제 만났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때는 별다른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돌입하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습적으로 재재청을 거부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 이 대법원장의 이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까지 터져 나와서 예. 이게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졌던 직후라 이번 거부권 행사가 거부권 행사는 아니죠. 이 제재청 거부 행사가 이 사명 초과에 몰린 이 대법원장이 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던진 초강수가 아니냐 좀 이렇게 해석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0: 지난번에 논의도 없이 왜 보냈습니까가 문제가 됐다면 이번에 만났을 때 따로 차담 시간을 뭐 한 2시간 가집시다 아니면 30분이라도 가집시다 하면서 거기서 얘기를 했어도 될 만한데.
1: 네, 서로 그동안에 좀 관리가 그랬거든요. 이게 뭐 청와대와 대법원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후보를 뭐 이제 제청하고 이제 임명을 할지 조율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대법원장이 직접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과 만나 이 제청 경위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관리였는데 네. 이것부터 좀 어긋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끝도 없이 어긋남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0: 대개는 뭐 기자들도 요새 대법관실은 잘 안 갈 겁니다. 근데 법 재판 방청석에서 주로 보게 되니까
1: 네네.
0: 사실 대법관들이 일하시는 사무실에 가보면 그냥 창고 같은 분위기죠. 왜냐하면 엄청난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판결 네네. 관련 그걸 저걸 진짜로 다 읽을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휴일 근무도 해야 되고 야간 근무도 해야 되고 대법관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뭐 연구관들하고 함께 하는 거지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밀려 있다는 얘기는 결국 몇 분이 비시면 국민들에게 돌아갈 피해가 크다. 이런 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자,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1: 네, 두 번째 주제는 나고야와 여수입니다.
0: 요새 이 큰 대회들 운영 미숙으로 말들이 많은데 우선 아시안게임 나고야 뭐 엉망이 엉망이라고 얘기는 계속 듣습니다.
1: 네, 성대하게 막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 2026 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이 개막 전부터 이 대회 운영을 둘러싼 이 총체적 부실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이 선수단 숙소를 지을 돈이 없다면서 이 대형 크루즈선 그리고 컨테이너를 동원했는데요. 이 방음 문제, 또 비좁은 샤워실, 세면대 누수 이런 기본적인 주거 여건이 엉망이어서 이 선수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1: 여기에 이 공항과 경기장을 오가는 이 수송 차량 배차가 엉망진창이어서 일부 국가 선수단은 차량 노쇼나 또 길을 잇는 해프닝을 겪었고요. 우리 대표팀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조정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입국 절차가 제대로 해결이 안 돼서 늦어지기도 했고 차량 배차도 안 돼서 40만 원 넘게 택시비를 주고 선수촌으로 들어왔다고 하고요. 축구 대표팀은 버스 기사가 야구장에 차를 세워줘서 이 몸 푸는 시간 30분을 손해보기도 했습니다. 하키 경기에서는 우리 대표팀이 서 있는데 북한의 국가가 흘러나오기도
0: 그랬죠.
1: 했고 또 근대 5종 시상식에서 우리나라를 중화민국, 그러니까 중국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식사도 좀 엉망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이번 대회 운영 전반에 구멍이 뚫렸다라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0: 일본이 다시 강대국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왠지 하게 되기도 하는데
1: 네.
0: 아무튼 체육대회니까 숙소가 있고 연습장이 있어야 될 거고 연습장에 들렸다가 경기장으로 가고 이것들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 중간에 몇 가지를 생략하더라도 제대로 좀 매기고 경기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엉망이군요. 근데 지금 뭐 남의 나라 얘기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수 선박람회도 뭐 아이고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 7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그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역시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으로 연일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0: 예.
1: 대표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이 무형 문화재인 거문도 뱃노래를 재현을 하겠다면서 누가 봐도 그 트럭. 네, 이른바 좀 용달 트럭으로 불리는 예. 그 트럭에 노란 천을 두르고 돛을 달아서 무대 위를 달리게 만든 좀 황당한 공연 연출이 SNS에 퍼지면서 좀 조롱 섞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유명 유튜버가 박람회장을 찾아서 맛본 이 14,900원짜리 간장게장 백반이 이 부실하기 예. 짝이 없어서 바가지 요금, 뭐 나라망신 논란에 불을 지폈고 또 이 그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외유성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왔다 뭐 이런 예. 의혹과 또 이 관람객 수를 부풀리기 위해 이 단순 방문을 강제 출장으로 둔갑시켰다라는 고발 사건까지 뭐 터져나와서 지금 사방이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이 박람회 흥행이 부진하자 택시기사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라는 공문까지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0: 여수 박람회 때도 엑스포 때도 큰 손실을 입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만은 자 선박람회도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뭐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정도 기획 이게 이렇게 허술해 가지고는 안 될 텐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1: 네네.
0: 답답하네요. 자 그나저나 뭐 나고에서는 메달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뭐 대회의 온갖 행정적 파행 그리고 답답한 소식들 속에서도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뭐 구슬땀을 흘리면서 경기장 안팎에서 눈부신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뭐 근대 5종, 수영, 사격, 태크볼, 우슈 뭐 정말 많고 다양한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의 메달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좀 다소 부진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구기 종목들.
0: 예.
1: 이 구기 종목들이 참 인기가 많잖아요.
0: 예.
1: 이 구기 종목들에서 좀 시원한 승전 보호가 이어지고 있어서 좀 그래도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단연 이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팀의 예. 선전이 눈에 띄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 결승 무대에서 그것도 일본을 상대로 만나 우리 선수들이 이 홈팬들의 압도적인 응원과 다소 애매한 판정까지 뚫고 10점차 승리를 거둔 예. 장면이 또 인상 깊었습니다.
0: 다소 애매한 판정이지만 사실 심각한 판정이기도 하더라고요.
1: 그렇죠. 야,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0: 평가 판정을 하나.
1: 네.
0: 아, 답답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는 뭡니까?
1: 네, 마지막 주제는 상어 특수입니다.
0: 오, 예.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뜬금없이 상어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여수 먼 주변 바다에도 잔뜩 나타나가지고 손님 좀 끌어주지 부산 북항에 왔다고 그래서
1: 네.
0: 이름도 북항입니다. 북항이.
1: 맞습니다. 예. 여수가 물가가 요즘 비싸가지고
0: 상어들 못 간다고?
1: 부산으로 갔나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요즘 이 부산 북항 친수공원 앞바다가 뭐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 도심 한복판 이 친수공원 구역에 몸집이 굵직한 길이가 한 3~4m에 이르는 무태상어로 추정되는 대형 상어가 불쑥 나타나서
0: 예.
1: 유유히 헤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갈 줄 알았는데 뭐 어찌된 영문인지 이 상어가 지금 며칠이 지나도록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있고요. 그 일터에 좀 털을 잡은 듯이 머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주변 상권들이 뭐 들썩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1: 네, 이 상어가 머문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 친수공원 일대가 때 아닌 특수를 맞았습니다.
0: 예.
1: 정말 하루에만 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상어가 짧게는 한 3분마다, 길게는 10분마다 모습을 드러내면서 또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1: 그러다 보니 이 주변 상인들의 가게와 식당은 평일에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대박이 났고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 상어 아이스크림이 불티나게 팔려가고 있다라고 오. 합니다. 별다른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고래 과자 매출도 또 불쑥 올랐다고 하고 그리고 상어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에 이 주식시장에서 이 상어 동요로 콘텐츠를 만드는 이 기업의 주가가 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상어에게 북항이라는 이름까지 예. 지어주면서 부산과 북항의 좀 마스코트인 것처럼
0: 예.
1: 또 즐기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0: 네. 아무튼 북항이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지금 상어입니다. 막 먹이를 막 던져주거나 하시면 절대로 안
1: 네,
0: 됩니다.
1: 맞습니다.
0: 인간이 편의주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상어를 상대로 뭔가를 펼치면 안 되고요. 적당히 있다가 적당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친수공원에 상어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옳은지는 아무튼 북항이가 돌아간다면 따져봐서 공원의 조성 방식이나 설계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1: 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언론계를 암행 취재하며 날카롭게 비평하는 코너와 이름하여 암행 언사.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장지웅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잘못된 보도 앞에 암행언사 출두요를 외칩니다. 언론 보도를 암행하며 진실을 추구하는 암행언사 장지웅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입니다.
0: 네. 자, KBS, MBC, EBS 그리고 TBS 공영방송의 사장들 뽑느라고 요새 방송계가 해도 설왕설래 술렁술렁 합니다. 뭐 네. 일반 국민들께서는 별로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국민이 또 방송사 사장에 참여하는 제도도 상당히 이번에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이 지금 한창 방송사들 사이에서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TBS도 최근 대표 공모를 진행했고 10명의 지원자가 지원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분이 될지 저도 너무나 궁금한데요.
0: 사실 누가 지원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1: 맞습니다. 정보가 좀 없죠. 이게 2026년에 개정된 방송3법에 따라서 국민추천위원회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방송3법의 대상인 KBS와 MBC 그리고 EBS의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 이 이사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추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데 최근 이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 MBC 사장 선임이 마무리가 됐고 이 KBS와 EBS도 절차 진행에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요. 근데 앞서 제가 국민이 뽑는 공영방송 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제도를 잘 모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보도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국민이 뽑는 공영방송의 사장. 네. 이 제도가 취지대로 어느 정도 작동됐는지 이것부터 이제 좀 살펴봐야죠.
1: 네, 일단 MBC가 이제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금 완료된 상황이라서 MBC 절차를 짚어보면 이렇게 돼요. 이 9월 2일에 이사회가 지원자 20명 중에서 8명을 압축했습니다. 예. 이사회가 압축했고 4일에는 그 8명 중에서 4명으로 다시 이사회가 압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국민이 언제 이 절차에 개입을 했느냐. 9월 12일에 국민추천위원회가 이 4명 중에서 2명을 추천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13일에 방문진이 2명을 면접해서 후보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추천위원회는 처음부터 20명의 지원자를 검증한 건 아니었고 예. 이 이사회가 이미 출인 4명 중에서만 고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 거의 다 이사회가 걸러낸 다음에 이제 국민 대표들이 본 건데
1: 네.
0: 취지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좀 비판도 있긴 있겠어요.
1: 네. 저희 민원연에서도 이 사항 관련해서는 성명을 세 차례나 냈었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이 MBC의 사장 선임 절차가 뒤에 이어질 KBS나 EBS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회에서 사실 미리 지원자 수를 제한했던 상황에서 국민추천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것도 문제였고요. 이 지원자의 수를 이사회가 제한 하는 과정에서 심사의 근거나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점도 사실 국민의 참여를 미진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었습니다.
0: 예. 아마 국민들은 또 이렇게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가면서 봐, 요새 뭐 선거 아주 치르고 보니까 맨날 뭐 투표하는데 방송사 사장들도 뭐 일일이 우리가 또 관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떡하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1: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방송 서비스는 이 부분은 오늘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 방송 서비스는 정부나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고 엄연히 국민이 소유한 공공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부는 방송의 운영을 하는 이 방송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개념으로 사실 우리나라 방송이 운영되고 있어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는 정확히 국민이고 지금 사장 후보들은 그 위탁 경영을 위해서 맡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인 거죠. 그런 점에서 소유주인 국민이 그 위탁 경영진을 검증하고 뽑는 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어두는 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정부 정치 정당의 간협 폭은 상당히 줄여야 되고 국민의 폭이 확 넓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언론은 국민들이 더 참여하고 더 제대로 뽑을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도해냈느냐 이것도 평가를 해봐야죠.
1: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싶은데요. 예. 절차 못지않게 사실 심각했던 것이 언론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이게 뭐 의도했다 아니했다라고는 알 수 없지만 이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한 달 동안에 포털 다음에서 MBC 사장 후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보도는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국민추천이 150여 명의 후보를 심사해야 되는데 정작 언론이 후보가 누구고 뭐 무슨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보도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0: 그럼 결과가 나온다면 좀 달라졌어요?
1: 아, 오히려 그 공백이 좀 더 드러났습니다. 이게 저희가 확인한 범위 안에서는 MBC 이성주 사장이 최종적으로 선임된 과정과 결과를 설명했던 분석 기사는 미디어 오늘과 같은 미디어 전문 매체 정도에서만 한 건 나왔고요. 이 종합 일간지나 방송사들은 선임 당일의 발표만 단신으로 전달했습니다.
0: 그러면 사전에 이런 사람들이 물망에 올랐다는데 하면서 검증을 충분히 한 그런 시도는 있어요?
1: 네, 오늘 이제 소개하고 싶은 보도인데 네. 9월 10일 날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디어 오늘 박재령 기자가 쓴 MBC 사장 후보 4인 사세 경영 계획 뜯어보니라는 기사입니다. 요 기사에서 당시 4명으로 추려졌던 후보들인 이근행, 이성주, 이호인, 전동건 4명의 경영 계획을 비교해서 길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후보 각자의 구상을 사전에 비교해 보여주는 보도가 딱 필요한 상황에 정확하게 나온 건데요. 예.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보도의 숫자가 너무 부족했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관심과 의견이 반영되기에는 효과가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지점이었습니다.
0: 방송사의 사장을 뽑는다는 거는 글쎄요. 취재의 영역으로 치면은 문화예술 쪽에서 담당할 수도 있고 네. 사회 쪽에서 담당할 수도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치부가 담당할 수도 있고 묶어보면 상당히 큰 뉴스일 수도 있는데 그럼요. 얼마든지 그죠? 그다음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KBS, EBS로 계속 네. MBC에서 했던 게 이어져 내려간다면 하이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거군요. 자 그러면 공영방송의 사장을 국민이 뽑는다는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야 될 텐데라는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이 오늘 짚은 절차의 문제와 보도 부족은 결국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예.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의 경영진을 뽑는 일인데 정작 국민이 그 과정에 제대로 참여할 정보와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하나는 방송사 스스로가 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장 후보의 압축 근거와 평가 결과를 좀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예. 검증 정보도 당연히 국민에게 알려야겠죠. 또 동시에 국민들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좀 필요합니다. 예. 이 둘이 함께 만들어져야 국민이 뽑는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말이 이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좀 유효한 의미가 있는 정말 오래 고민했던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MBC는 어쨌건 개정법 이후에 첫 사례를 만들어냈고요. 이 이후에 이제 KBS와 EBS 사장 선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물론 제 뇌피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뭔가 언론들은 공공성과 공영성을 강조하고 규제받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요. 피해가고 싶어. 피해가고 싶어.
1: 그럼에도 아, 간섭받는 것 같고. 예. 그럼에도 이 제도는 분명히 예. 예,
0: 그러나 분명히 국민은 간섭하고 감독해야 됩니다.
1: 그럼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사장 뽑는 제도가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나서서 오 그래 하면서 다 같이 달려들어야 언론들도 슬금슬금 떠밀려 가면서 네. 공공성, 공영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액션을 취할 거란 말이죠. 하하 아무튼 잘 돼야 할 텐데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이 공영방송을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1: 그럼
0: 공영방송이 똑바로 서야 나머지 지역 방송이든 다른 소수 방송, 민간 방송, 그다음에 지역 언론들 심지어 그게 똑바로 서야 유튜브들도 나름대로 막 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언론 분위기가 갖춰지니까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지금의 이 순간들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오늘 장중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루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1: 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직을 걸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서울 25 직터뷰. 오늘은 서울 이승노 성북구청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노 구청장입니다. 예.
1: 뭐 당선된 지 한참 되셨기 때문에 당선 축하 인사는 좀 어색하고. 예. 서울시 의회 의원을 3번 하셨고.
2: 아니요. 저 지방 기초 의원 2번 했고요.
1: 지방 기초 의원이었고요.
2: 예, 서울시 의원 한번 했고.
1: 한번 했고. 그럼 예, 지방 의원을 3번 하셨고.
2: 예, 그렇습니다.
1: 이제 구청장을 3번째 하신 겁니다.
2: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1: 근데 제일 궁금한 건 이런 거였어요. 예. 여지껏 해오다가 마무리 못한 것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해야 되고.
2: 그렇습니다.
1: 구청장으로서 마지막 임기인데.
2: 예.
1: 그러나 세 번씩이나 하는데 뭔가 새로운 모습도 한번 보여줘야 되고.
2: 아, 그렇죠.
1: 하던 거 계속하고 딴 거 새로운 게 안 나오면 그것도 이상할 거고.
2: 아, 그럼요.
1: 고민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2: 예, 예. 근데 당선인 이제 기쁨보다도. 예. 앞으로 상당히 압박감이 뭐 오죠. 지금 맨 처음에는 주민들하고 함께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다면은 이제 두 번째는 뭔가 실행을 하고 이제 세 번째로 뭔가 이제 마무리, 예. 결과로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2: 예, 그런 압박감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오고 있죠.
1: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담감들.
2: 예.
1: 근데 성북구 하면은 뭐부터 여쭤봐야 될지 뭐 여쭤볼 거 많은데.
2: 예.
1: 사실은 직터비가 별로 필요 없는 구청장이신데 워낙 아. 열린 구청장실 해가지고
2: 예.
1: 국민들을 많이 만나시는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이제 현장 구청장실이죠.
1: 예.
2: 어저께도 현장 구청장실 했었고 지난번에도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큰 대형 큰 공공장소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1: 예. 성북교회에서 하신 것도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2: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성북중앙교회에서 했는데 한 1,500여 명.
1: 어휴.
2: 어저께도 한 1,200여 명.
1: 그럼 그 자리에서 직접 묻고 바로 대답하고 뭐 이러니까.
2: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 현장감 있게 주민들하고 규지 행정 찾아오실 필요 없이 구청에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예.

0: 거든요. 예.
1: 아무튼 이런 아까 기초 의원부터 시작해서 광역 의원의 구청장 이제 두 번 끝나고 세 번째 이런 것들을 아마 남들이 쭉 보기에는 아이고 저 양반의 내공이나 이런 걸 믿을 만하겠다 싶어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아마 회장님 되신 것 같은데.
0: 예. 이번에 또 저에게 그런 책임을 또 다들 미루시네요.
1: 미루는 겁니까? 근데 서울시 구청장들 협의회에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를 생각해 보니까 역시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충 뭐 500가구 이하야 이렇게 정한다면 소규모로 지역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 사업이 벌어진다면 이런 거는 좀 구청장이 알아서 착착착하게 좀 놔두지 뭐 서울시에 가지고 와서 심히 기다려라 뭐 이렇게 하면은 어느 하세월에 답답하시죠. 이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지금 어떻게 잘못 보면 이제 충돌로 보여지거든요. 권한을 뭐 싸움하는 듯한.
1: 내놔라, 못 준다.
0: 네, 이런 느낌인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지금 주거정비사업이 통상적으로 재개발하면은 적어도 15년, 20년 지금 소요가 되고 있어요.
1: 15년, 어이구,
0: 예. 네. 그런데 이제 재개발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지역의 여러 어르신들이 동의서 징구서를 받으러 가면은 어느 세월에 내가 죽고 나서 입주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아마 입주 시기쯤이면 내가 요양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 과정들이 굉장히 좀 난해하고 좀 건건별로 서울시와 협의하고 논의하고 조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25개구 뭐 월별 이거 처리해야 할 건들이 수천 가지 쌓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병목되고 정체 있는 것을 조금 우리와 역할 분담을 해서 이걸 좀 속도를 좀 내보자 이런 측면인데 이게 자칫 그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권한을 뭐 이렇게 뺏어갈로 양분은 되는 양 이게 약간의 그 오해 소지가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야. 이보다도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시스템을 내놓으라 이거죠.
1: 그럼 뭐 그럼 구청장 협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0: 그렇습니다.
1: 근데 서울시는 그러겠죠. 아 그게 말이야 뭐 서로 하겠다고 하면 난개발이 될 텐데 두 번째 500가구로 딱 기준선을 잡으면 1500가구를 500개 3개로 쪼개면 어떡해 뭐 이런 거 이런 걱정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야, 지금 우리 대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쪼개기식 이런 것은 사업성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1차는 건물 토지주 소유자들이 절대 그런 반대하죠.
1: 그렇죠.
0: 예, 재산권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전혀 기우에 불과하고요. 예를 들어 난개발도 그런 약간의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서울시에서 그 지역별로 균형이 이루려면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야죠.
1: 가이드라인을
0: 설정하고 또 하나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구조라든가 기구를 만들어 놓는다면은 지금보다도 상당 기간 적어도 10년 전후에 완성이 될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사업성이 보장되는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로 하지요.
1: 제가 싼 붙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0: 아, 절대 아닙니다.
1: 서울시가 계속 반대하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0: 아, 이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행정부에서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이걸 좀 난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재개발을 주거정말 희망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행정이 혁신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중앙정부에서 저 법령 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한 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권한. 권한도 서울시 의회 집행부 그 감독 관리 기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러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만의 문제만 아니라 중앙정부, 서울시 또 의회, 저희 기초 지방정부 서로 이제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죠. 결국에 여기서 잘못되면 피해는 시민이거든요. 잘 되면 수혜자는 누구냐면 서울 시민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어떤 것이 순기능이고 어떤 것이 역기능인지 이건 합리적으로 방법 찾아야죠.
1: 성북구, 서울 성북구. 그럼 서울 성북구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궁금하긴 한데 물론 서울 시민들과 이제 수도권 주민들이 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만 서울 성북구에 무슨 동에 무슨 동 이런 거 잘 짐작이 안 가실 텐데 대학으로 읊으면 쉽죠. 고려대부터 시작을
0: 그렇습니다.
1: 해서 쭉 올라가면서 성신여대도 있을 것이고
0: 국민대,
1: 한성대
0: 한예종이 있고요.
1: 한예종이 저쪽도 있고
0: 서경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어저께 7개 대학 총장님들 제가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여러 대학과 연계 사업을 한 단계 더 도약해보자. 그래서 어저께 이제 7개 총장님들 제가 모시고 7개 총장님들과 함께 한 1시간 반

0: 정도까지 비전 선보직을 했어요.
1: 오, 예. 그러면 대학에 있는 연구 기능을 지자체하고 연결하기도
0: 연계해서,
1: 하고.
0: 그렇죠.
1: 또 지자체는 대학생들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0: 그렇습니다.
1: 주거라든가.
0: 예. 아. 뭐 여러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예, 예. 저희하고 학교하고도 청년들 여러 가지 맞춤형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제 공모 사업을.
1: 글쎄, 저도 뭐 국민대에 잠깐 뭐 몸담았었으니까. 아, 예, 예. 대충 다 짐작은 합니다만은.
0: 예.
1: 학교가 갖고 있는 어떤 교육의 역량 같은 것들을 주민들에게 가서 베풀어드리고 예, 도와드리면 예, 예. 할 것들이 많은데
0: 많습니다.
1: 학교는 학교대로 먹고 산다고 바쁘고 지역은 지역대로
0: 예,
1: 뭐 학교하고의 관련이 별로 없으니까
0: 예, 예.
1: 아, 그런 것까지 내다보시고 꼼꼼히 챙기신다니까.
0: 그렇습니다. 예. 대학에서 직접 그 학생들이 또 저희 지역 각 동별 1 주민자치 1학교 연결을 해가지고요.
1: 아, 예.
0: 학교마다 지금 대학이 지금 관내에는 지금 8개 있거든요. 대학이 없는 학교는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로 해서 연계해서 예. 학교와 현재 지금 끊임없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어요, 지금.
1: 예, 그렇군요. 예. 일단 재개발, 재건축 얘기하다가 좀 일단
0: 예, 예.
1: 위치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대학 얘기가 나왔는데 예. 재개발, 재건축 사업 취급한 지역들은 어디 어디입니까, 성북구에서?
0: 대표적으로 이제 성북에 하면은 전에는 장이 뉴타운 하면은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1: 장이.
0: 있었죠. 뭐,
1: 아이고.
0: 뭐 교회 때문에.
1: 아, 전광훈 아주 제일 힘드셨던
0: 예,
1: 구청장이시죠.
0: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몇 년 예, 동안.
1: 고소당하시고 뭐.
0: 예, 한 네 번 정도 형사고발도 당하고.
1: 아, 예, 그래갖고.
0: 공급도 압류되고.
1: 제가 그것 때문에 구청장님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0: 아,
1: 어떤
0: 그랬어요.
1: 분이 이렇게 싸우시지
0: 예,
1: 하고.
0: 예, 예. 아. 그 지역에 이제 장이 뉴타운이 굉장히 좀 수년여 동안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광전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1: 예.
0: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지 저희가 이제 보상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조금 인센티브를 용적률을 좀 더 주고
1: 예.
0: 예. 아마 이제 그 교회는 거기 그냥 존치하는 걸로 알아서 하세요.
1: 빼버리고.
0: 빼버렸어요.
1: 예.
0: 예. 그렇게 했고 또 대표적으로 성북구는 지금 옛날에 그 미아리 88번지라고
1: 예,
0: 있었거든요.
1: 예,
0: 예. 예. 그게 70년 역사였는데 예. 그냥 완전히 마무리하고 지금 하반 11월달쯤 착공을 합니다. 굉장히 아마 동북권의 랜드마크가 분명합니다.
1: 예.
0: 거기에 이제 한 46, 7층 주어서 굉장히 큰 규모로
1: 예.
0: 지금 기대가 커요, 성북이.
1: 예. 예. 자, 미아리 꼭에 많은 뭐 서사 이야기를 갖고
0: 그렇습니다.
1: 있는 곳이니까
0: 예, 예.
1: 나름대로 그것과 연결 지어서 멋진 곳으로 이렇게.
0: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전국을 이렇게 그러다보고 서울시로 보면 성북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한 132군데 지금 있거든요.
1: 예.
0: 이게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수도권 내에서 아마 전국에서는 가장 명품 도시 확실합니다.
1: 확실합니다.
0: 제가 이제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1: 예.
0: 여기에서 개발 이득금으로 나오는 지역의 여러 기반시설 선순환시키는 게 초단위의 이런 이득금이 주민들에게 지금 기반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환원이 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여기 로드맵대로 가다 보니까 뭐 우리 전국 어디에도 없는 아이들을 위한 키즈랜드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뭐 아이들 뭐 물놀이 자리라든가 종합복지타운이라든가 키움센터 예. 수도 없는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지금 맞춰가고 있다는 거죠.
1: 예.
0: 예, 예.
1: 그러고 보니까 궁금한 그 정릉 쪽에는 거기 국민대 아마 RTC 훈련
0: 예, 예, 예.
1: 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0: 거의 이제 정릉골이거든요.
1: 예.
0: 정릉골.
1: 정릉골.
0: 예.
1: 아, 맞아. 정릉골.
0: 그래서 국민대하고 굉장히 알력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기초정부에서 유일하게
1: 예.
0: 신속 추진단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1: 아하.
0: 여기에는 맞춤형 찾아가는 아카데미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미리 파견을 하죠.
1: 어허.
0: 주민들을 모아놓고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1: 아.
0: 여기는 사업성이 있다 없다 어느 시기 몇 년 걸릴 예정이다. 여기는 용적률 어느 준다. 뭐 내가 내 집 한 채 주면은 얼마 부담금이 있다 없다 이런 컨설팅 해줘요.
1: 예, 예, 예.
0: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정릉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알력이 좀 많았어요. 합의가 안 됐었어요.
1: 네, 네.
0: 그 아까 학군단 이것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갈등 조정 팀이 또 있습니다.
1: 예.
0: 갈등 조정 팀을 파견을 해서 1차, 2차, 3차 하다 끊임없이 계속 서로의 요구하는 것을 간극을 시켜서
1: 예.
0: 저희가 지난주에 최종 마무리 했어요.
1: 마무리 했고요.
0: 예. 그래서 아, 학교에서 네. 요구하는 것.
1: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0: 예. 일부 양보.
1: 학교가 일부 양보하고.
0: 예. 그 다음 조합에서 양보.
1: 하고.
0: 이제 이런 형태가 저희 구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갈등 조정이나 투입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1차, 2차, 3차, 4차 안 되니까 제가 마지막 차에 지난번에 자기 뉴타운 사구역 같은 경우는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여기에서 한 30명 모이는 거죠.
1: 예.
0: 합의 보지 않으면 밖에 못 나옵니다. 근데 밖에서 문을 잠궜어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그냥 마지막으로 합의 이런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1: 부구청장이 주로 맡아 하실 텐데.
0: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1: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정보도 정확하게 안 갖고 있는데 그냥

0: 걱정하는 주민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예. 그냥 뜬 소문만 더 번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속 추진단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요. 갈등 조정팀이 직접 나서서 예. 예. 뭐든지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시고 예. 책임지겠다고 확실하게 하시면 걱정이 사라지면서 좀 쉽게 풀립니다.
1: 예, 예.
0: 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1: 예,
0: 아,
1: 예, 예.
0: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뭐, 저도 서울시 기자를 해보니까.
1: 예, 예.
0: 아, 동과 서를 잇는 서울시 안에서의 어떤 유통이나 교통 같은 것들은.
1: 예, 예.
0: 남쪽에서 왔다 갔다 하죠. 북쪽으로 잘 왔다 갔다 안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북쪽에도 좀 길을 좀 여러 개 내야 되는데.
1: 예, 예.
0: 청량리 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성북으로 해서 강서 양천으로 가는.
1: 예, 예, 예.
0: 강북횡단선이라고 하는 거. 예, 된다고 했다가 또 뭐 연기된다고 하는 것 같고 해서 이번에는 그렇죠. 부산됐는데요.
1: 예.
0: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 그게 이제 2019년에 최초로 남북 간, 동서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 1순위로 됐습니다. 그때 그렇죠. 사업성이. 예, 예.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균형발전 항목을 빼고 경제성 논리를 집중하는 거예요.
0: 경제성.
1: 예. 그러다 보니까 예타에서 탈락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0: 예.
1: 지금 대중교통은 이동 수단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서울시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인 것입니다. 이게 예. 교통복지예요, 이게. 예,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구민들이 너무 실망과 상처가 커서 제가 갑자기 팔 걷어붙였어요. 관내에 있는 대학교 8개 대학 총장님들 뵙시다.
0: 예.
1: 8개 대학 총 학생회 한번 모이십시오. 학생회도 모이십시오. 여기서 의논해가지고 내가 앞장서려고 좀 도와주시오 해서 불과 한 20일, 25일 만에 28만 2,083명 서명을 받은 거예요.
0: 28만 서명?
1: 네. 한 25일 만에. 저희 인구가 43만 명이니까 한 65% 받은 거죠.
0: 예.
1: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서명 용지를 가지고 중앙정부를, 서울시를, 서울시로 곳곳을 찾아가면서 하소연을 했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그 강북횡단선 지나가는 모든 여섯 개 구가 다 똑같이 지금은 현수막 붙이고 지금 보니까 이 서명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0: 예, 예.
1: 이제 국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아 이건 필요하다라고서 지금 재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재추진을 하고
1: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민선 9기 끝나기까지는 4년 끝나기까지는 적어도 착공 내지는 기공식을 반드시 이루려고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0: 예.
1: 예, 예.
0: 착공 기공은 반드시 임기 내. 자, 어떻게든 해보자.
1: 그렇습니다. 예, 예.
0: 공공개발 따지고 하면 당연히 균형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야지 경제성을
1: 예.
0: 따지고.
1: 그렇죠. 예.
0: 그러면 난감하죠.
1: 아니, 이건. 그런 복지 문제를 경제성 논리로 한다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0: 2450님, 아, 도남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시라고.
1: 아.
0: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로 좀 만들어주세요.
1: 예, 예.
0: 아이들 키우기 좋은 복지 동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업이?
1: 예. 저희 성북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니세프에서 지정하는 아동 친화도시, 아이 놓고 키우기 좋은 최초의 도시입니다. 1단계, 예. 2단계, 3단계, 지난 6월 달에 4단계, 최고 상위단계를 지금 또 인정을 받았어요.
0: 예.
1: 그걸 뭘 의미하느냐. 동네별로 가장 아이들 낳기 좋은 아이들 기반시설을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온가족 행복센터. 주말에는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예. 공간을 많이 만들었고 또 키움센터 또는 아이 돌봄센터. 이것이 다른 자치구보다 굉장히 저희 성과 준비를 기반을 많이 해놨죠.
0: 예.
1: 뭐 머지않은 시기에 유일하게 도심권에다가 키즈랜드를 아이들죠 키즈랜드 아이들 우와. 놀이동산
0: 예.
1: 이걸 지금 만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0: 예.
1: 아이들을 위한 아동 청소년 도서관이 곳곳에 많이 서 있고 구립 도서관이 곳곳에 굉장히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성북구가
0: 예.
1: 이러다 보니까 아, 윤석열 지정하는 아동 친화도시로 최초로 인증을 했는데 지금도 저희 뭐 횟수와 뭐 개수와 관계없이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지금 있어요.
0: 예.
1: 예.
0: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제가 가끔 이렇게 서울시를 돕니다만은
1: 예, 예.
0: 자락길인가요?
1: 예, 예, 예.
0: 그 마저 다 까시고 예. 그다음에 뭐 무장의 길로 다
1: 그렇습니다.
0: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도 예, 예. 공원하고 연결시키시고
1: 예, 예. 무장의 숲으로 만들어서
0: 예, 예. 보기 좋더라고요.
1: 예, 예.
0: 아, 시원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구청장님이 자기 자랑을 잘 안 하시니까. 아, 이거는 구청장님의 자랑이 아니라 제 궁금증이 더해진 건데
1: 예.
0: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마 세계 지방자치단체장들, 지방정부의 기후 관련 아마
1: 예, 예, 예,
0: 대회가
1: 예.
0: 열렸거나 세미나가 열렸을
1: 그렇죠,
0: 텐데
1: 그렇죠. 예.
0: 대표로
1: 예,
0: 성북구
1: 예.
0: 사례를 발표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1: 예, 예, 예. 예. 스마트 도시,
0: 아,
1: 예, 기후환경 예. 탄소중립.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컨퍼런스에서 제가 브리핑을 했죠. 여기에서 한번 하고 그때

0: 킨텍스에서 한번 하고 말레이시아 가서 한번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후 환경은 최근에 지금 역력히 네팔 사태라든가 우리 거제도 사태 이런 것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비해서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니에르플라자를 미리 만들어서 지금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지금 지역 주민들을 계속해서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교육을 하고 연간은 수만 명씩 지금 기후 환경과 탄소 중립에 가서 끊임없이 계속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기초정부에서 할수 있는 작은 것부터 지금 실행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예컨대 각그 공공장소에다가 쉽게 우리가 전기차를 아무 때나 급속 충전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다 아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제일 그 기반시설을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수영장이라든가 탄소 포집 장치 아마
1: 포집장치.
0: 전국에서 최고니까 이 포집 장치 하나 설치하게 되면 자동차가 한 3만 대에서 배출되는 이 탄소들을 전부 탄소를 거기서 수집을 하는 거죠. 여기 수집을 해서 이걸 다시 재생을 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지금 하나 설치했는데 하나 더 추가로 지금 앞으로 한 5개 정도 더 추가 설치할 예정. 이런 것들은 기초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 있는데,
1: 그렇죠.
0: 저희가 좀 과감하게 지금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1: 기초정부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것이 또 성공 사례로
0: 그렇습니다.
1: 국제적인 세미나에서 발표가 된다. 이걸 보면서 야, 이건 뭔가 큰 그림이나 또는 꼼꼼한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시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푸드마켓이 열렸는지,
0: 누리맛.
1: 지금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누리맛이라고 세계 이제 음식 문화 축제,
1: 음식
0: 라틴
1: 문화
0: 아메리카
1: 축제.
0: 축제. 그저께 그 토요일 날은 라틴 아메리카 축제. 저희 성북구는 유일하게 대사관저를 포함한 대사관이 43군데 있습니다.
1: 대사관저 그렇게 많습니까?
0: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아니면은 외국인들을 위한 글로벌 좀 세계에서 전부 참여하는 이런 축제를 저희 성북이 열고 있는데요. 매년 외국인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한 3개, 4개 정도 저희가 만들어요. 대사관저가 많고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례적으로 우리가, 상시 좀 성북구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표 축제를, 야행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역사, 문화, 이런 시설들이 또 성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함께해서 민간 유교 차원에서 제가 경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정말 하여튼 외국인들이 만족도가 너무 좋아해요.
1: 오, 예,
0: 지난주도 했는데 한 2만여 명 참여를 했고,
1: 예.
0: 대표 음식주나 세계 음식 문화 축제 같은 경우는 한 6만 명, 7만 명 매년 외국인들이 서울시에 있는 외국 대사관저까지 굉장히 용산에서 많이 참여를 하죠.
1: 네팔에서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네팔 대사관에 또 성금도 기탁하러 가시고 하는 모습 봤습니다.
0: 제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마음을 성북구에 있는 상주하는 대사님이시니까 뭔가 좀 우리 마음을 표시해 보자. 우리가 뭔가 좀 도움을 줘 보자 해서
1: 아이고.
0: 저희 직원들이 십시일반 뭐 1,000원도 있고 2,000원도 있고 5,000원도 있는데 어느 뭐평 직원인데 이분은 그 마음의 아픈 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는 평 직원인데도 한 30만 원도 기부했어요. 제가 어저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대사관을 찾아뵙고 대사님의 우리 성북구의 마음입니다 해서 그저께 찾아가서 2,365만 원인가 전했을 거예요.
1: 야, 많이 오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기자들은 쓸모없는 것들을 자꾸 기억해내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 한 할아버지가 손편지를 써갖고 행정공무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자상하고 꼼꼼하게 잘 대해준다고 고맙다고 손편지 써갖고 아마 갖고 왔던
0: 그렇습니다.
1: 기억납니다.
0: 저희가 이제 어려운 어르신들을 주간 단위로 한두번 정도는 안부 전화를 해요.
1: 안부 전화를.
0: 우리 각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이제 구청에서 하는데 어르신 뭐 별일 없으시죠? 혹시 꼭 필요한 거 있습니까? 뭐 이런 거. 그런데 저희 성북구는 저 해드림이라는 다 해드림.
1: 다
0: 해드림에
1: 해드림.
0: 이걸 하나 이제 금년 7월 1일부로 제가 민속국이 출범하면서 새로 이제 발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이제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홀로 사시는 좀 어려운 분들에게 이분들이 요청한 후비사항 뭐 이를테면은 집안의 형광등이라든가 손잡이 가드레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불편하신 여러 뭐 화장실이라든가 방충망이라든가 겨울에 오는 뭐 이렇게 난방 시스템이라든가 요청하면은 저희 이제 비상 대기조가 있습니다. 48시간 내에 방문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완벽하게 다 만들어 드리죠. 만족도가 너무 높죠.
1: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팀을 보니까 간호사와 형사가 한 팀이 되는 그런

0: 있더라고요. 간호사와 경찰이 예, 예. 한 팀이 되는 쪽. 그러니까 가서 돌봐드리면서 건강도 예.
1: 체크해드리고
0: 그 보이스 피싱이나 예, 예, 금융 사기 예. 같은 것도 미리 다 이렇게
1: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수시로 지금은 뭐 보이스 피싱 이런 피해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공무원을 사칭해서 복지 문제로 상담으로 왔으면 우리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시적으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죠.
0: 예. 예. 이게 이제 다 국민들에게 현장에서 귀를 기울이신 덕분에 이제 예, 예.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북구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1: 예, 자. 예.
0: 오늘 이렇게 해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이승동 구청장님과 성북구 얘기 들어봤고요. 정호의 예. 티오로즈 변상욱 씨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금요일은 네. 쉬어가고 다음 주 수요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으면서 구청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품도시 성북이었습니다. 예, 예, 예.

0: K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 부근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는 북부간선도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추석이 가까워지면 멀리 있는 가족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분도 있고 반대로 가족 모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도 계시죠.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이 사랑하면서도 가장 쉽게 서운해지는 사이가 바로 가족인데요. 남에게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잘하면서도 정작 가족에게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하고 넘길 때가 많죠.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은 알아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잘 표현해야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엔 좀 어색하더라도 고마워, 사랑해, 수고했어 먼저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돈 드는 일 아니니까 보름달처럼 꽉 찬 진심 아낌없이 나눠보자고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왔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 문자 기다리고 있어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0951, 우물적 0951로 상담 원하시면 상담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로 건너가 볼게요.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이 추석 연휴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앞에서 뭐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두 분은 가족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잘하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마음은 있는데 안 하시는 편이세요?
1: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네. 그 죄송하다, 잘못했다라는 말은 정말 많이 해봤는데 뭐 고맙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제 군대 네. 갔을 때 이제 훈련소에서 편지 쓸 때 말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0: 육성으로는 안 해보셨어요?
1: 아, 그렇죠. 이제 대신 저희는 이제 육성 말고 네. 그 통장에서 이체하는 그 용돈의 액수로 그 사랑의 크기를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내일 이제 어머니 그 통장으로 네. 추석 용돈을 이제 입금해 드리면 네. 네, 어머님이 아 우리 아들의 그 사랑의 크기가 이 정도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0: 아 네. 근데 그날 오늘 갑자기 그러고 보니까 목에 그 금목걸이가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그 통장에 입금하실 때 그 보내는 사람 이름을 뭐 사랑해라고 바꾼다든지 뭐 그런 이벤트는 안 생각해요.
1: 아, 그런 불상사는 절대 없어요.
0: 구단 팀장님 어떠세요?
2: 아 저는 이렇게 말로 표현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뭐 남자들은 이게 나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에이. 그런데 제가 딱 1년에 딱 두 번 정도 표현을 하는 날이 있는데 바로 내일 추석이죠.
0: 네.
2: 이 명절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입금을 하지 않고 네. 요즘 그 다이땡 가면은 예쁜 봉투 많이 팔잖아요. 예쁜 봉투에 정성스러운 이 용돈을 넣어서 거기 메모 하나 남겨놓거든요. 어머니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네. 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지갑 꺼내서 용돈 드리기보다는 메모 한번 남겨보시면 어머니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1: 그 아무리 메모를 잘 남겨도 네. 그 봉투에 들어있는 액수가 작으면 크게 감동이 이제 오지 않기 때문에 아, 네. 네 봉투보다는 액수가 중요하지 않을까. 네.
0: 어쨌든 두 분 다 현금으로 마음을 네. 표현하신다.
2: 그렇죠.
0: 그래도 이번 추석에는 좀 육성으로 사랑해 정도는 한번 남겨보시면 어떨까.
1: 아, 예. 사고입니다.
0: 아, 참. 여러분은 어떻게 추석 연휴 보내실지 또 문자 나눠주시고요. 경제 고민도 또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문자 주시면 방송 끝나고 또 순차적으로 연락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의정부시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제 누군가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아픔을 간직한 치매. 네, 이젠 진단비가 아닌 생활비로 준비해야 된다 이거든요. 치매로 인한 장기 요양 등급과 가족 간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0: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오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 손잡고 가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며 나는 부모 복은 없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시어머니를 만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 엄마라는 존재가 이런 거구나. 제가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을 때는 어머니께서 도와주셨는데요. 손주들만 챙기시는 게 아니라 며느리인 저까지 항상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답니다.
1: 아이고 애미야, 내가 김치 좀 담그고 고기도 데워서 택배로 보냈으니까 이번 추석에는 애들, 아빠랑 애들만 오라고 하고 너는 그 음식으로 먹으면서 좀 쉬고 잠도 푹 자고, 알았지?
2: 아, 어머니, 안 그래도 연휴가 짧아서 저 하루는 출근해야 해서 이거 어쩌나 했는데, 그럼 전 추석 다음 주에 꼭 찾아뵐게요. 아우, 죄송하고 이거 감사해요, 어머니.
1: 에이구, 일도 좋고 자식들 챙기는 것도 좋지만 항상 네 몸이 우선이라는 거 있지 마. 힘들 땐 뒤에 내가 항상 있으니까 어디 가서 절대 기죽지 말고, 알겠지?
0: 왠지 추석 때 안 가면 시어머니한테 혼날 것 같은 목소리. 어머니는 남편이랑 애들보다 저를 우선으로 챙겨주세요. 이렇게 어머니께서 주신 깊은 사랑, 살아생전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어머니께서 깜빡깜빡 건방증이 심해지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 어머니 안부 전화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어머니께서 새벽같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2: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일찍 전화하셨어요?
1: 예, 아까 나 작은 이모한테 빨리 전화해야 되는데, 아니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거기 교통카드도 있어가지고 지하철도 못하게 생겼어.
2: 어? 어머니, 잠깐만요. 지금 근데 저한테 뭘로 전화하고 계신 거예요?
1: 응? 뭘로 하긴? 어머, 이게 핸드폰이네.
2: 우리 어머니 핸드폰 찾으시면서 핸드폰으로 전화하신 거네요.
1: 아이고,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정신을 어디다 빼놓고 사는지.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2: 아유, 어머니, 저도 맨날 핸드폰 어딨지 이렇게 찾거든요. 어머니만 그런 거 아니니까 뭐 죽을 때 다 됐다 이런 말씀은 좀 하지 마세요.
0: 아무 일도 아닌 듯 어머니께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자꾸 무거워지더라고요. 혹시 치매 시작은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한 편도 아니라 혹시 앞으로 치매나 질병으로 오랫동안 간병이나 요양이 필요해지면 생활비에 병원비, 간병비까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도 걱정입니다. 어머니께서 혹시라도 아프시면 제가 직접 보살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볼까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늦기 전에 치매나 간병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두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를 딸처럼 품어주신 어머니에게 이제는 제가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은데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정말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의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 사연이었어요. 그나저나 오늘 두 분 열연하시네요, 정말. 열기가 막 느껴졌어요. 근데 보통 고부 갈등, 뭐 요즘은 장서 갈등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아끼는 고부 사이 이야기에 괜히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
2: 아, 그렇죠. 요즘 새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뭐 땡땡 파크, 뭐 땡땡 뭐 이런 거 영어로 아주 길고 어렵게 짓는 이유가 이 시부모님 찾아오기 힘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농담도 많이 하잖아요.
0: 그래요?
2: 예, 청취자님은 그런데 이 가족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이 시어머니 걱정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0: 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예전보다 자주 깜빡하시면은 또 가족 입장에서는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제 기억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치매는 단순 좀 건망증과 달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인지 기능 저하가 이제 나타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0: 네.
1: 사실 뭐 치매는 완치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죠.
0: 네.
2: 실제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 역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25%로 고령층 약 한 10명 중 1명 가까이가 치매를 앓고 있다라고 발표되었거든요. 이 치매

0: 처음에는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이 이 경제적 부담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조기 발견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근데 뭐 기억력이 좀 저하된다고 해서 전부 치매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2: 네, 뭐 그렇죠. 이제 기억력 저하가 전부 치매로 이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경도 인지장애나 초기 치매의 신호 중 하나로 이제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미리 대비를 이제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힘들게 되면 장기 요양 등급을 먼저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은 보험으로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가족의 좀 노후를 준비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제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장기 요양 등급은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0: 네, 일단 이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이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울 때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문 조사와 이 의사 소견서를 종합해서 판단하며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까지 총 이 6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2: 네, 이렇게 이제 등급을 받게 되면 매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이제 요양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네. 등급이 높을수록 당연히 한도액은 커지게 되겠죠. 등급별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정해서 15%만 이제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요. 나머지 85%는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월 251만 원만큼 돌봄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실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한 37만 원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 움직이기 불편한 어르신이나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던데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나요?
0: 네, 일단 등급을 받게 되면은 네. 이 방문 요양 그리고 이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그리고 방문 목욕 그리고 방문 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국가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이 최근 고령화 영향으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120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 수치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 네. 네, 공단 부담금을 이제 항목별로 보게 되면 방문 요양의 6조 8,184억 원, 노인 요양시설 5조 6,207억 원, 주야간보호 2조 6,415억 원, 복지연구가 3,827억 원,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3,248억 원, 방문 목욕이 2,772억 원 순으로 이제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 네.
2: 이렇게 보면 뭐 외부 시설보다는 본인이 살던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비중이 가장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 뭐 그만큼 익숙한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길 원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의미겠네요. 그나저나 오늘은 그 시간이 좀 빨리 찾아왔네요.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부모님을 집에서 돌보면서 누구나 바로 가족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이니까 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O. 아니군요.
2: 네.
1: 제일 찰지게 치시는 것 같아요.
2: 그 사실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1: 아.
2: 수급자의 장기 요양 등급이나 가족 관계 그리고 근무 시간 등 여러 조건을 좀 충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 요양은 개인이 직접 받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요양 기관에 소속돼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점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군요. 근데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뭐 급여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꽤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0: 네, 이 가족 재가 요양 월급은 보통 이 1일 60분, 월 최대 20일, 그리고 또는 특정 조건이 해당이 된다면 1일 90분, 최대 31일까지 인정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요.
1: 네.
0: 일반적으로 60분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대, 90분은 월 60만 원에서 한 80만 원대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이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한 점이 있죠.
1: 그렇겠네요.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생활비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 우리 청취자님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장기 요양에 대한 관심이 좀 늘고 있죠.

0: 네, 요즘은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장기 요양 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에 대한 보험에 이 관심이 끌고 있는데요. 네. 이 건강할 때는 몸을 움직여 노동을 하면 되지만 이 움직임 제한이 생기면 노동력을 잃게 되고 이 누군가의 도움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진단비처럼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이 매월 이 연금처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 관심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 네. 네, 예전에는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면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점이 많아 보이는 이제 치매 보험을 많이 가입을 했었거든요.
2: 네.
1: 하지만 이제 그 보장들이 이제 경증이 아닌 중증 치매 기준으로 이제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치매 초기 단계에서 진단비나 치료비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점으로 많이 부각이 됐었죠. 치매는 평생 이제 걸친 그 부담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 치매 보험 또한 이제 점검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2: 그러니까 치매 하나만 보장을 한다기보다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생활비처럼 사용 가능한 보장이 늘어나는 건 장점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네, 그리고 이 일시금으로 진단비를 지원하는 치매 보험의 경우는 이 극단적 이 중증에는 큰 금액을 지급하고
2: 네.
0: 이 경증 치매는 보장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데 이 보험 소비자들은 뭐 중증이 뭔지 이게 경증이 뭔지 그리고 뭐 CDR 척도 이런 전문적인 단어가 알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2: 그쵸.
0: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치매 보험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그럼 사연 주신 우리 청취자님은 어떤 보장을 준비하면 시어머님께 도움이 될까요?
1: 네, 앞서 이제 집으로 오는 제가 요양이나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센터, 시설 입소 등 많은 혜택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약속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과
2: 네.
1: 가족 요양 보호사 방문 요양을 준비하신다면 합리적인 보험료로 월 100만 원 이상을 확보해서 직접 요양도 하고 생활비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네, 플랜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2: 네.
0: 네. 특히나 어머님께서는 단순 노화로 인한 건망증인지 아니면 이 치매 초기 상태인지 아직은 알 수 없으니까 이 무해지 환급형보다는 이 해지 환급금이 있는 상품으로 선택하고 납입이 끝난 이후에는 어머님께서 만약 건강하시다면 납입 보험료보다 해지 환급금이 많은 상품을 선택해서 이 자산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2: 저 궁금한 게 무해지 환급형이 좀 보험료가 더 저렴한가요?
0: 그렇죠. 해지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납입 보험료는 조금 저렴하거든요.
2: 네네.
0: 그런데 이제 해지 환급금이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내 그 보험금에서 해지 환급금을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무해지 환급형보다는 조금 비싸죠.
2: 그러니까 치매는 사실 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니까 뭐 싸다고 무조건 무해지 상품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치매는 치료 방법이 없이 그냥 마냥 상태를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1: 네, 아직 뭐 현대 의학 기술로 치매라는 질환을 이제 뭐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완치라는 개념은 없지만 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이제 표적 치매 치료제라는 게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2: 네.
1: 물론 이 치료제를 모든 치매 환자 대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치료를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네.
1: 표적 치매 치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18개월간 2주마다 정맥 주사로 치료가 진행되고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크죠.
0: 이 치료비 외에도 이 주기적으로 MRI 검사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에
2: 네.
0: 이 부수적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2: 네.
0: 이런 보장들을 보험으로 또 준비가 가능한데 이 한 가지 약물만 보장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개발되는 약물까지 보장이 되는지는 이 전문가의 확인이 좀 필요하죠.
2: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비슷한 약이 많이 출시가 될 텐데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다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보험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신약으로 추가될 치료제 역시 보장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2: 네.
1: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준비한다라고 해서 이제 따라서 준비를 하기보다는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내 보험이나 우리 가족 보험을 맡겨서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좀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잘 구성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네. 자신을 딸처럼 품어주신 시어머니께서 혹시 치매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준비하고 싶다는 며느리의 사연 살펴봤는데요. 먼저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방문 요양이나 주 야간 보호 또 가족 요양 등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좀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하시고 그것만으로 좀 부족할 수 있는 뭐 간병비와 생활비는 장기 요양 관련 보장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뭐 갖고 계신 치매 보험이 중증 치매에만 보장이 집중돼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초기 단계부터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돌봄과 치료비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혼자서 점검해보기는 좀 어렵죠. 그럴 땐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머니특별시 전문가분들과 무료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갈게요. 아마 오늘 오후부터 출발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장거리 운전으로 지친 분들을 위해서 신나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코요테의 디스코왕 듣고요. 저는 머니특별시 2부 마 이게 돈이다로 기다릴게요.

0: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0: 머리특별시 2부 시작했습니다. 마, 이게 돈이다. 오늘은 배당주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그 예전에 이제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장래 희망을 조사했더니 네. 한 초등학생이 이제 건물주라고 이제 적었던 네,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건물주, 뭐 많은 분들이 꿈꾸 계시겠지만, 네. 이제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배당주라는 오. 말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라. 네, 주식시장에 상당히 오래된 격언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0: 아 저도 배당주 참 관심이 많은데 근데 왜 하필 가을에 배당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2: 네, 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 기업들의 한 해 실적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거든요. 아. 그래서 이 올해 배당을 한 이 정도 주겠구나 하는 예측이 가능해지고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사두면 배당받을 수 있겠다는 이 기대 심리가 커지는 시기가 이 바로 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 가을인 것이죠.
0: 그러면은 지금 배당주를 사서 배당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1: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배당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배당주의 배당 기준일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0: 네.
1: 배당주를 사서 배당금을 받으려면 해당 기업이 정한 특정 날짜에 이제 주주로 당연히 이제 등재가 되어 있어야 이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겠죠.
0: 네.
1: 예전에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른 채 일단 주식부터 샀고 그 주식을 12월 말까지 가지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0: 네.
1: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깜깜이 배당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자, 최근엔 많은 기업들이 배당금을 먼저 확정한 다음에 배당 기준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2026년 2월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이제 절반 가까이가 정관을 좀 바꿔서 코스피 200 기업 중에서도 상당수가 배당 기준일을 이듬해 1분기 쪽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0: 아, 저런. 그럼 이제 12월 말까지만 사면은 끝이다. 이런 공식이 안 통하게 된 거네요.
2: 네, 그렇죠. 그래서 투자 전에 반드시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나 아니면 이 한국거래소 KIND에서 이 관심 기업의 이 배당 기준일을 직접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0: 그렇겠어요. 그러면은 그 배당주를 고를 때 사실 저도 그렇지만 다들 제일 먼저 보는 숫자가 있잖아요. 배당 수익률. 그 배당주는 이 배당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거죠?
2: 네, 이 배당 수익률은 지금 주가 대비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0: 네.
2: 그런데 이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0: 오, 배당 수익률이 함정이 있다고요?
2: 네, 이 배당금이 늘어나서 수익률이 높아진 거면 좋은 신호인데
0: 그쵸.
2: 반대로 이 회사 상황이 나빠져서 주가가 떡 떨어지는 바람에 계산상으로만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배당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0: 아, 그러니까 그냥 숫자만 보고 오, 이 종목 배당 수익률 괜찮네. 대박이네 하고 덜컥 사면은 안 된다는 거군요.
1: 그렇죠. 이제 배당주 투자를 하시려면 최근 몇 년간 배당을 꾸준히 이제 지급해 왔는지 그리고 그 해당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인지 좀 함께 살펴보셔야 되고요. 배당금이 갑자기 확 늘어났다면 이게 일회성이 아닌지도 반드시 의심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0: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럼 배당주는 사실 배당 받고 바로 팔면 그 이득인 거 아니에요?
2: 아,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꼭 그렇진 않거든요.
0: 네?
2: 이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을 이 배당락일이라고 하는데
0: 네.
2: 이날 이론적으로 배당금만큼 주가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0: 대부분 그냥 팔 테니까.
2: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 배당금을 받더라도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0: 아.
2: 게다가 이 배당금에는 세금도 붙거든요.
0: 네.
2: 일반 계좌 기준으로 15.4%가 원천 징수되니까 이 화면에 보이는 배당 수익률과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 그냥 일단 나는 배당 받았으니까 팔아야지 했다가는 사실 내가 샀을 때보다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은 나는 손해니까 아, 배당주는 배당 한번 받고 팔자 이렇게 투자하는 건 안 되겠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배당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을 좀 장기간 보유를 하면서
0: 네.
1: 받는 배당을 다시 투자하는 방식이 이제 배당 투자의 본연의 힘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0: 그러면 이제 막 배당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2: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개별 배당주를 직접 사는 방법, 그리고 이 여러 배당주를 묶어놓은 배당 ETF를 사는 방법이죠.
0: 네.
2: 이 개별 종목을 고르실 거면 최소 한 3년에서 5년간 배당을 꾸준히 줬는지 그리고 이익에 비해서 과도하게 배당하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시고, 이 ETF는 분산 투자엔 편리하지만 분배금이 항상 일정하진 않으니까 이 상품 설명서를 꼭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 생긴 이 세금 혜택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0: 올해부터 어떤 세금 혜택이 새로 생긴 거죠?
1: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외매 차익은 이제 비과세이다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2026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이제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네, 다만 뭐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라 2026년에 받은 배당 소득이라면 2027년 그러니까 이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내가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기회는 날아가는 거군요. 이 찬바람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말, 이제는 그냥 계절 공식처럼 믿고 따라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배당 기준일은 언제인지, 높은 배당 수익률이 정말 좋은 신호인지, 배당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인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 문자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재무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영 팀장님에게 따로 상담 신청하고 싶은 분들도 계속해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6717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20년 지기 친구가 보험 일을 시작한 뒤 제 취미가 보험 가입이 돼버렸습니다. 새 상품이 나올 때마다 친구가 실적 때문에 힘들 때마다 저와 가족 보험을 하나씩 권유하더라고요. 오랜 친구 부탁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가입하다 보니까 어느새 가족 보험이 수십 건이나 됐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도 상당하고요. 문제는 어떤 보장이 겹치고 무엇이 꼭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무작정 해지하기도 부담스러운데요. 전문가님, 이런 보험은 무엇부터 정리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우리 6717님처럼 주변에서 뭐 보험 가입 권유 끊임없이 받는 분들 많으시죠?
1: 네, 이게 정말 많은데 사실 이게 최근 들어서 좀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0: 근데 보험 가입 권유가 최근 들어서 많아진 이유가 뭐 있나요?
1: 네, 저희도 이제 매달 보험회사에서 출시하는 뭐 상품들이나 그 상품 전략들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0: 네.
1: 그걸 들여다볼 때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야, 이제 뭐 웬만한 보험 다 나왔다. 이게 또 나올 게 있나? 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넘어서 뭐 항암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 뭐 비급여 치료, 로봇 수술, 뭐 재활 치료, 간병인 사용비까지 보장의 영역은 계속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사실 뭐 과거의 보험이라고 하면 질병이 발생했을 때 딱 진단금을 보장하는 보험이었다면 이제는 진단 이후 치료와 회복 그리고 간병 과정까지 거의 모든 단계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여러 상품이 쏟아지니 계속 권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0: 그러니까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보험도 뭐 진단비 가입하면은 수술비 가입하라고 하고, 수술비 가입하면 각종 뭐 치료비 가입하라고 하고, 치료비 가입하고 나면은 간병비 가입하라고 하고, 이게 정말 끝이 없는 게 아닐까 싶어요.
2: 네, 맞습니다. 이 정말 끝없이 가입과 해약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0: 네.
2: 이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상품을 보면 이러한 흐름은 좀 더 명확하다 볼 수 있는데요. 뭐 암, 뇌, 심, 뭐 중증 질환에 대한 통합 치료비와 뭐 생활 지원비, 뭐 비급여 치료, 간병, 근골격계와 뭐 재활 영역까지 보장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0: 안 하는 걸 찾는 게 더 빠르겠죠.
2: 그렇죠. 그래서 이 한편에서는 유병자 전용 상

0: 상품과 이 분리심사를 확대하면서 이 과거 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까지 좀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1: 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은 손해보험사뿐 아니라 이제 생명보험사 역시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뭐 사실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이제 전통적으로 사망보장을 이제 주요 보장으로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망보장에 머무르지 않고 뭐 암이나 치매, 간병 등 생존 보장을 강화하고 있는 동시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통해서 이제 노후와 장수 위험까지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상품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위험을 정말 잘게 쪼개고 쪼개서 보험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셈이죠.
2: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이 다 보험 상품으로 출시되고 있으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보험 소비자들은 끝없이 가입을 권유받고 있는 거네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무엇을 더 가입할까보다 이 무엇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고민해 보셔야겠죠. 네. 지금까지 보험사들의 경쟁 방식은 이 비교적 좀 단순했거든요. 어느 회사가 먼저 뭐 새로운 담보를 만들 것인가, 뭐 어느 회사가 더 높은 한도를 제공하실 건가, 그리고 어느 회사가 좀 가입 조건을 더 완화할 것인가가 이 상품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장 분석표라는 것을 앞세워 더 싸고 더 크게 보장한다며 이 리모델링을 좀 강조해온 현상이죠.
1: 네. 네, 이제 암 관련 보장만 좀 보더라도 뭐 진단비나 치료비 그리고 수술비, 항암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 비급여 치료비, 생활비 정말 많죠.
2: 네.
1: 이렇게 정말 세분화가 되었는데 간병 역시 뭐 간병인 사용 일당에서 간병인 지원, 장기 요양이나 뭐 치매 간병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2: 네.
1: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상품이 복잡해질수록 이제 보험 소비자는 이제 보험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 맞아요.
1: 내 보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이해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나 이 보장이 없네. 그리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던데 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추가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2: 이게 자꾸 좋은 상품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가입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이 보험 종류가 많고 담보가 많아진 것이 반드시 이 좋은 보험을 가입했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상품 설명서에 몇 개의 담보가 들어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뭐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시점에 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이기 때문이죠.
2: 네.
0: 결국 이 보험 소비자가 고민해야 할 질문이 좀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건가가 아니라
2: 네.
0: 그리고 내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보장은 무엇인가를 이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1: 네. 네, 뭐 사실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보험의 가장 큰 경쟁력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보험료나 보장의 크기가 아닌 이제 보험금 지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네.
1: 뭐 사실 보험금 잘 주는 회사가 이제 제일 좋은 보험회사고 보험금 잘 나오는 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2: 네.
1: 자, 그래서 이제 상품 경쟁이 일정 수준 이상 성숙한 시장에서는 결국 보험 본연의 기능이 중요해진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사실 뭐 보험의 본질은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데 있지는 않죠.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 가정경제의 경제적 충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느냐가 이제 보험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그 사연자님도 앞으로 보험 가입을 하거나 보험 권유를 받을 때 최소한 이 세 가지 요소는 좀 반드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 최소한 꼭 챙겨봐야 될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이죠?
0: 네, 첫째로는 이 지급 가능성이 높은 명확한 담보 구조인데요. 보험금 지급 조건이 지나치게 이 복잡하거나 보험 소비자가 예상하는 보장과 실제 이 약관상 지급 조건의 차이가 좀 크다면 우리 가족에게는 좋은 보험이 될 수 없습니다.
1: 네. 네, 이게 과거에 판매했던 이제 CI 보험이 대표적이었죠. 중대안이라는 조건이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이제 보험금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보험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한 가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한도와 공격적인 보장을 제공했다가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를 대폭 조정하는 갱신형 보험은 장기적으로 이제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2: 네. 좀 정리해보면은 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요소 세 가지. 첫 번째가 지급 가능성이 높은 명확한 담보 구조. 둘째는 지속 가능한 가격. 그럼 세 번째는 뭐죠?
0: 네. 셋째는 이 보험금 청구 이후의 경험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0: 앞으로 보험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 보험사의 진짜 가치를 평가하게 될 거거든요.
1: 네.
0: 상품의 차별화가 어려워질수록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 심사의 합리성, 지급의 신속성, 이 사후 관리의 수준이 보험사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 보험은 가입할 때보다 보험금을 받을 때 진짜 가치가 드러난다. 이 청취자님처럼 새로운 보험이 출시될 때마다 가입 권유를 받고 계시다면 알려주신 그 세 가지 내용은 반드시 짚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2: 네, 뭐 사실 이제 이런 세 가지는 최소한 짚어보셔야 되는데 이제 지인이 자꾸 권유하면 이런 걸 짚어볼 시간이 없죠. 이제 빨리 사인을 하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험 상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의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2: 과거에는 좋은 상품을 찾아서 보험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었지만 자, 지금처럼 유사한 보험이 정말 보험사에서 쏟아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상품 하나를 많이 아는 것보다 보험 소비자에게 어떤 보장이 좀 필요하고 어떤 보장은 불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진 거죠.
1: 네.
0: 특히 이 기존 보험 소비자의 보험을 보면 진단비는 충분하지만 치료비가 좀 부족한 경우가 있고 치료비는 준비되어 있지만 간병이나 소득 상실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1: 네.
0: 반대로 이미 충분한 보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유사한 담보를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품 판매만 우선시하는 설계사를 곁에 두기보다는 기존 보험을 분석하고 중복된 담보는 좀 줄이고 부족한 위험만 정확하게 보완하는 전문가, 이 정말 좋은 전문가를 곁에 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더 많은 보험보다 더 좋은 보험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2: 네,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은 질병의 진단부터 뭐 치료, 수술, 비급여, 그리고 재활, 간병이나 변호사 현물 지원, 그리고 노후와 사망까지 보험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재무적 위험이 이미 보험 상품 안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1: 네.
2: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보장을 정말 명확하게 선별하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설계해서 내가 한번 가입하면 정말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2: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무엇을 가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까지 가입한 수많은 보험 중에서 그 무엇이 우리 가정경제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보험인가를 전문가와 함께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이 보험이 하나둘 늘어나다 보면은 보험이 하나둘 늘어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몇 개인지도 또 무엇을 보장한지도 헷갈리기 쉬운데요. 새 보험을 더 찾기보다 지금 가진 보험이 실제로 필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보험료는 오래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내 보험 보장 분석 좀 제대로 자세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4942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노후 자금을 배당주에 투자하려고 고민 중인데요. 배당금이 많아지면은 금융소득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세금이나 건보료도 좀 오르지 않을까 걱정인데 어떨까요?
2: 네, 과거에는 실제 이제 배당금을 많이 받게 되면 다른 금융소득과 이제 합산이 돼가지고 종합과세가 되었는데
1: 네.
2: 이제 올해부터 아까 세제 개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제 분리과세라고 하는 건 다른 금융소득과 좀 분리해서 이 배당 소득세만 별도로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세금이나 건보료 오르는 것들을 많이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1: 네.
2: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노후 준비를 위해서 배당주 투자를 좀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네, 뭐 투자 시작하셔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연 배당을 하는 회사가 있고 분기 배당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분기 배당을 하는 회사들을 잘 믹싱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활용하는 투자로서는 배당주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매달 주는 분기 배당주에다가 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생활비처럼 매달 받을 수 있겠네요.
2: 그렇죠. 분기 배당을 할 때 뭐 A라는 회사가 1, 3, 5, 7월에 이제 배당을 하고 또 B라는 회사는 2, 4, 6, 8월에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회사들을 섞어서 이제 배당주 투자를 했을 때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뭐 노후 생활비처럼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1: 그걸 잘 이렇게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만 짜시면은 매달 받을 수 있게 좀 꾸릴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188님은 저는 추석에 아빠 차를 빌려서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먼데이 보험을 들려고 생각했는데 단기 운전자 특약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원데이 보험보다 나은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0: 네, 단기 운전자보다는 저는 원데이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단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다음날 12시부터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 원데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지고 좀 준비를 하신다면 좀 합리적으로 좀 이 대비가 가능하겠습니다.
1: 네, 좀 미리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2103님은 10년 전에 종신보험을 가입했었는데요. 종신과 연금이 다 되는 줄 알고 가입했는데 연금으로 전환하면은 종신보험의 기능이 사라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보험으로 연금을 받으려면 종신보험은 또 따로 가입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2: 네, 이게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보험의 해약 환급금을 연금으로 이제 전환하는 기능이 돼버리거든요.
1: 네.
2: 그러면 종신보험으로 이제 보장받기 위해서 적립되어 있던 돈을 연금으로 지급을 해버려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사망보장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험으로 연금을 받으려면 종신보험을 또 따로 가입을 해야 되나가 아니라 이미 뭐 10년 전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 종신보험은 잘 유지하고 별도로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2: 네. 지금 이제 보험사들이 정말 많은 보장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럴 때 많은 보험을 가입하기보단 우리 가정경제를 지켜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보험 하나를 잘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치매 같은 경우에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본인 부담금 에 대한 부분은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활비처럼 받을 수 있게 잘 준비하신다면 내 노후를 좀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투표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됩니다. 고향 가시는 분들 오가시는 길 안전운전하시고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웃음도 많이 나누면서 몸도 마음도 넉넉해지는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추석 연휴는 내일부터 시작이지만 일부 고속도로에는 이미 귀성길에 오른 차량들, 또 연휴를 맞아 나들이 떠나는 차량들로 정체 길이가 길게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 길은 오산부터 본격적인 정체가 시작되는데요. 청주 부근까지 군데군데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입장부터 천안호두 휴게소까지는 28km 구간에서 길게 정체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방면으로 는 호법분기점에서 남이천과 진천에서 진천터널, 오창부터 남이분기점까지 총 25km 구간에서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한편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데 방화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9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가시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의 최강일입니다. 낮과밤 길이가 같다는 추분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밤이 점점 더 길어질 텐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런 날이면 날씨로 앞날을 점쳐보곤 했다고 그러죠. 추분에 건조한 바람이 불면 대풍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추분에 비가 내리면 길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란 기대가 담긴 말들이겠죠. 추분 지나고 추석 지나면 본격적인 추수의 계절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봄부터 뿌리고 가꿔왔던 정성에 대한 결실을 보게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잘하면 잘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매 순간 열심히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결실의 열매가 알차게 맺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2: 바람이 불어오는 곳.
1: 오연준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추석 연휴 앞두고 상쾌한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 내일부터 이제 나흘 동안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고속도로가 벌써 정체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현재 최대 7시간 30분 나온다고 합니다. 벌써 귀성길 오르신 분들 계시면요. 청취자분들 중에 문자 좀 올려주시면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나 어디쯤 지나고 있는데 어디가 막힌다. 여기까지 왔는데 몇 시간 걸렸다. 네. 무엇이든 다른 청취자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에 띄는 뉴스 몇 가지. 유엔 총회 참석 위해서 미국 뉴욕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네요. 이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거는 작년 8월에 워싱턴 DC였고 10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렸던 경주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가 됩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을 했다가 리셉션 도중에 별도의 방으로 옮겨서 회담을 진행했고요.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한국의 대미 투자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내면서 회담이 가까스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고요.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도록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접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데 기여를 해달라는 기대감을 표시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조시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청 문제를 놓고 재차 입장문을 내서 재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청와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네요. 대법원과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은이 두 차례 신기록을 세우며 생애 처음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사흘 동안 금맛을 보지 못한 한국 사격에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추가은 선수 임실 군청 소속 선수인데요. 아유, 축하합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삼성전자 냉장고 일부 제품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에 작동을 멈추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삼성전자는 즉각 업데이트 배포를 중단하고 명절 전에 긴급 복구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454 청취자께서 오랜만에 참석합니다. 가락시장 대목으로 좀 바빴습니다 하셨어요. 바쁘시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가락시장. 대목으로 좀 바쁘답니다. 1009 청취자님은 안녕하세요 일구형 언제 이곳으로 오셨어요? 젊어지셨는지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여기는 충남 서산입니다. 1009번님 저기 이제 오래되면 19년대요. 자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문자 창에 샵 0951 주소 입력하시고요. 세 가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드릴 퀴즈, 돈가스 퀴즈 정답 하나 적으시고, 두 번째는 나눔 선물 21가지 중에 하나 적으시고, 세 번째는 나눔 선물 받으면 누구하고 함께 하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로 문자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의 돈가스 퀴즈. 자, 파블로 PD가 올려놨네요. 오늘은 절기 이름을 맞히는 퀴즈네요. 백노와 할로 사이에 있는 24절기 중에 하나고, 양력 9월 23일 무렵, 오늘이 9월 23일이죠? 음력으로는 대개 8월에 요게 절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 네. 봄에도 이런 날이 있죠? 예. 자, 9월 23일, 오늘. 오늘 절기가 뭐냐? 1번 추분, 2번 입춘, 네. 예. 모르시겠으면 그냥 1번 적으시면 됩니다. 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1번 추분, 2번 입춘, 네, 둘 중에 하나인데 모르시면 1번 적으시고요. 21가지 나눔 선물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받고 싶은 나눔 선물을 적어주세요. 이번에는 서울 성북구 월곡역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삼산 식사권,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모기

1km, 파주시 한과 쌀가밀에 오란다 세트,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에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에 자연산 활미너 모듬에 2인분,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 사각 항아리, 경기도 안암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에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본점에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세트 3인분, 충남 당진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용인동백 커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옥마을 한옥골의 고기 모듬 세트,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에 나는 선물 보내주고 계시는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적으실 거는 선물 받으면 누구하고 같이 하겠다. 적어서 샵0951 문자로 보내주시 바랍니다. 퀴즈만 한 번 더 합니다. 24절기 중에 오늘이 그날인데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 오늘 절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1번 추분, 2번 입춘. 아,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냥 무조건 그냥 1번 쓰시면 됩니다. 네. 자,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9700님께서 60대 중반 무지개 갑상선으로 병원 다녀오는데 명절은 남 이야기 같네요. 네. 60 중반 되셨는데 갑상선 쪽에 좀 이상이 있으신가 봐요. 병원 왔다 갔다 하시는 모양인데 우울하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9700님. 예. 7791님께서는 가을이면 최연 노래지요. 맞습니다. 말 나온 김에 파블로 PD가 레코드 걸어놨어요. 최헌이 부릅니다. 오동잎 한 잎두이 아싸!

0: 최연애 오동님 듣고 왔습니다. 그렇죠. 가을을 하면 역시 오동님 노래가 아주 제격입니다. 연천 수색대 청취자께서 문자를 보냈네. 안녕 일고라버니 오늘은 추분입니다. 정말 가을로 접어들어가는 날. 아직은 햇살이 따갑게 느껴지지만 햇살에 햇곡식들과 과일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는요 시집간 큰딸하고 사위가 온다고 그래서요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라버니께서도 풍성한 한가위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맙고요. 아, 큰딸하고 이제 사위가 온다. 아, 음식 장만 벌써 하시는구나. 아, 좋으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첨자입니다. 새싹 문자로 2990번님. 예, 정답 1번 추분이고요. 선물은 가족과 함께 시골 내려가면서, 듣습니다. 선물은 뭘 안 쓰셨어. 서해안 고속도로인데 차가 많이 막힙니다. 신나는 노래 좀 틀어주세요. 예. 이 990님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귀성길이신데 전화 연결했대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네, 차 아니세요 지금?
1: 네, 차 아닙니다. 네. 네네.
0: 지금 뭐 많이 막힙니까 거기?
1: 그렇게 많이 막히는 건 아니고요. 뭐 50 정도 밟고 있네요. 네네.
0: 어디쯤 지나고 계세요?
1: 2차서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서해대교 약간 전입니다.
0: 아, 서해대교 전에 평택?
1: 네네.
0: 평택 네네. 서해대교 네네. 들어가기 네네. 직전이다 이거죠?
1: 네네.
0: 그렇구나. 저기 전화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볼륨이 약해.
1: 아, 잠깐만요.
0: 예.
1: 네네.
0: 운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1: 아, 운전은 집사람이 하고 저 옆에 있습니다.
0: 아, 조수석에 앉아 계시는 거죠? 네.
1: 네네.
0: 어디까지 가십니까?
1: 전북 부안까지 갑니다.
0: 부안? 와.
1: 네.
0: 부안 하면은 또 유명한 관광지 많잖아요, 여기?
1: 부안의 변산반도 국립공원 유명합니다.
0: 그러니까, 변산반도.
1: 네네.
0: 야, 몇 시 출발을 어디서 하셨다고요?
1: 인천에서 저희가 1시 반 정도 출발한 것 같아요.
0: 그러면 1시 반이면 50분 지났네, 50분.
1: 아, 네네. 차 많이 막히지 않습니다.
0: 네네네. 그, 뭐, 평일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면? 그냥?
1: 평일보다 약간 1.5배 정도?
0: 네, 아, 정도네. 1.5배 정도는 약간 밀리는 그런 현상.
1: 네네네.
0: 그, 고향에, 부안에 가면은,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계시는 거예요?
1: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엄마 계시고요.
0: 예. 네.
1: 네, 셋째 형 내외 같이 있습니다.
0: 아.
1: 네네.
0: 엄마하고 셋째 형 내외분하고, 형수님하고.
1: 네네네. 네네.
0: 그래요. 그러면 지금 청취자님은 아내분하고 두 분이만 내려가시는 거고?
1: 아, 저희 큰딸하고, 큰딸을 있고요.
0: 예.
1: 작은 딸이 저기 대전에서 학교 다니고 있어서.
0: 예.
1: 대전 들렀다가 이제 부안 갑니다.
0: 아, 같이 픽업해가지고?
1: 네네.
0: 아유.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되시겠네, 정말. 예.
1: 네네, 감사합니다.
0: 뭐, 어머니는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1: 어머님이 46년생이세요. 80도 약간 넘었습니다.
0: 46이시면은.
1: 46년생.
0: 46년.
1: 네네. 80 넘었어요. 80.
0: 네, 그러네요. 네. 45년, 46년. 뭐, 가수 남진 씨가 아마 45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아, 네.
0: 지금 청취자님은 몇 년쯤 되세요?
1: 저는 73년생입니다.
0: 73년, 네. 네. 자, 우리 저 생활 전선으로 나가버린 그 돈가스 PD하고 각장이시구나. 네. 허리케인 라디오는 가끔 들으세요?
1: 자주 듣습니다. 예.
0: 그 돈가스 PD가 누군지 알고 계시겠네 그러면.
1: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0: 돈가스 퀴즈도 내고 그랬던 저 황정호 PD인데.
1: 아, 네네.
0: 지금 저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예. 여기 회사를 잠깐 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하여튼 네네. 그 PD하고 동갑이다는 말씀드리고 네네. 어머니 이제 여든 넘으셨는데 건강하세요?
1: 뭐 특별한 게 아프신 건 없고요. 뭐 허리나 무릎 관절만 좀 아프시고 다른 데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0: 예, 그 건강하신 것이지 뭐 그러면. 예.
1: 네네.
0: 엄마 드릴 거 뭐 좀 뭐 싸갖고 하시는 거예요?
1: 용돈하고 좀
0: 준비했습니다. 아, 효자네 효자. 용 네. 현찰이 최고지 뭐 현찰이. 예.
1: 네네.
0: 고향 가신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
1: 좀 날씨도 좋고 많이 좋네요. 우리 네. 가족과 함께 가니까 더 즐겁고 신납니다.
0: 아, 이거 와이프하고 딸하고 또 대전 들려서 둘째 딸도 데리고.
1: 네네.
0: 가족 야외 가시는 거네.
1: 네네 네. 그렇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러면 저 나눔 선물을 뭘 받겠다는 얘기를 안 쓰셨어? 예?
1: 아, 식사라면 1번 하라 그래가지고 1번 적어놨는데.
0: 1번? 떡볶이?
1: 1번
0: 아, 그거는 저 정답이고 정답. 답이 1번이고 네. 나눔 선물 중에. 인천에 사신다고 그랬죠?
1: 네네.
0: 인천에 사시니까 인천의 착한 농부에 목이버섯 1kg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0: 그냥 데쳐 드셔도 되고, 뭐, 네네. 아내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1: 아, 뭐 잡... 좋아하네요. 네.
0: 아, 좋아하신대요?
1: 네네.
0: 잘 됐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네네. 인천의 착한 농부에 목이버섯 1kg 세트를 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연휴 마치고 돌아오시면은, 아마 목이버섯 도착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신나는 노래 한번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거 떠올리는 노래 있어요?
1: 잠시만요. 네. 신나는 노래 뭐 들을까요?
0: 예? 네?
1: 아무거나 틀어달라고 하는데
0: 아무거나라는 노래는 없는데.
1: 예?
0: 네. 네?
1: 갑자기 생각 안 나.
0: 부안이 고향이시잖아요.
1: 네.
0: 부안하면 가수 유명한 가수 누구예요?
1: 진성.
0: 진성이지 진성이. 네.
1: 진성 가수님 계십니다. 네.
0: 그 진성이 뭐 안동역에서 들을까요?
1: 보릿고개 들을까요? 예.
0: 보릿고개?
1: 네네.
0: 괜찮네, 보릿고개. 한번 불러봐요, 네네. 앞에. 아야. 뛰지 마라.
1: 네네.
0: 아, 노래 모르시네. 한번 해보셔.
1: 아야, 뛰지 마라.
0: 오케이.
1: 배 끄질라.
0: 빨리 틀어, 이럴 때. 뭐하냐, 쟤는. 네. 자, 잘 내려가세요. 진성의 네, 보릿고개 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부안으로 지금 내려가 계신 청취자께서 신나는 노래로 진성의 보릿고개 듣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들어봤습니다. 아야, 배 꺼질라 뛰지 마라. 참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예. 엄마들이 뛰지 마라, 배 꺼져. 요즘에 뭐 어린 세대는 뭐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러겠죠. 뭐. 예. 요즘은 배 꺼질라가 아니라 예. 하도 영향이 과잉이 돼가지고 얘야 당뇨 걸릴라 빨리 뛰어라. 요새는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사실 저만 해도 무슨 뭐 초근목피 그런 실제로 경험은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저 60년생인데 다른 60년생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런 건 없었고 보리밥은 먹고는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또 6.25 이걸 고스란히 사셨던 분인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뒷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예, 까다가 그걸로 죽 써먹고 그랬다고. 예, 그래야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어, 설사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얘기 참. 그야말로 보릿고개 그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이순나의 인생역 듣고 왔습니다. 당첨자입니다. 이번에 7729번님 정답 1번 추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데 낮은 아직도 많이 덥네요. 남양주 별내에서 재활용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하네요. 집사람에게 힘 좀 나게 남양주 별내 한우마을 고기 모듬 세트 가능할까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쓰셨어요. 7729번님께서 이제 문자를 주셨는 건데 재활용함을 정리하신다? 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댁에서 재활용품을 정리하신다는 건지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반갑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남양주 별내시라고요?
1: 예예예. 예,
0: 예. 예, 재활용함을 정리한다는 게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1: 빌라 단지에 보면은 밖에 그 재활용함이 있잖아요.
0: 아, 네.
1: 예, 그 건물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0: 예.
1: 예, 거기에 보면은 뭐 비닐, 종이, 캔, 그리고 재활용함이 다 있는데요.
0: 예.
1: 처음에는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뭐 비닐을 교체를 해주는 일이거든요.
0: 아.
1: 예.
0: 아, 그 단지를 이제 맡으셔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신 거구나, 그러니까.
1: 예, 예, 예, 그렇습니다.
0: 네, 와이프, 아내분하고 같이 하시나 보죠?
1: 예,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옆에 같이 지금 계신 거고?
1: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0: 예. 그, 부부만 일을 하세요? 트럭 끌고 다니시겠네요, 그러면?
1: 아니요. 그거, 그 재활용함을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0: 예.
1: 예, 그걸 비워서 봉다리를 묶어서 차가 다니면서 실어갈 수 있게끔.
0: 아.
1: 그까지 놔두는 예입니다.
0: 예, 차가 재활용, 그 수거하는 차가 와서 예, 실고 예. 갈 수 있게끔.
1: 예.
0: 함에 있는 재활용 여러 가지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물건들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묶어 놓는 그런 게 거기까지 하신다 이런 얘기구나.
1: 예, 예, 그렇습니다.
0: 그러면 그 빌라 단지에서 그 뭐 수거비 같은 건 거기서 받으시는 거예요?
1: 아, 단지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0: 예.
1: 아, 그 재활용함을 비우는 그 수거
0: 민간 업체.
1: 네, 업체가 또 있어가지고.
0: 예예예. 예, 예. 예,
1: 그 업체 통해서 저희가 또 그 업체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0: 그러시구나.
1: 이제 급여를 받는 거고요.
0: 그렇게 되군요. 예. 그러면은 예. 그 지금 거기 단지 말고는 딴데 남양주 쪽에 딴데 하시는 데는 없고?
1: 아, 거기하고 의정부 쪽도 하고 있고요.
0: 그러면 매일 같이 움직이세요, 그러면?
1: 아, 이틀에 한 번씩 하거든요.
0: 이틀에 한 번씩. 그러니까 예, 예. 이틀 만에 지금 여기 그 단지에 오신 거고.
1: 예, 예.
0: 그, 내일은 또 그러면 의정부 쪽 가서 그 일을 하실 거고 그렇게 하는 시나베?
1: 네, 예, 그렇습니다.
0: 언제부터 일을 하셨어요?
1: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0: 근데 부부가 같이 이제 참여를 하신 거고.
1: 예, 예.
0: 아내분은 어떻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1: 제가 이제 혼자 하니까
0: 네.
1: 힘들으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집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0: 아내분이 먼저 일을 시작했습니까?
1: 네, 다른 일 또 계단 뭐 청소도 있고
0: 네.
1: 청소도 있고 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0: 예,
1: 네. 네, 그 일도 같이 나와서 이제 저도 같이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0: 아, 그렇게 되신 거구나. 그래서 네. 지금 청취자님이 합류하게 된 게 한 1년쯤 되신다 이런 얘기구나.
1: 예, 네,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에 작업하고 계신데 허리케인 라디오 2시 때인데 어떻게 들어보십니까?
1: 이제 제가 이제 자주 듣다 보니까요.
0: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네. 이 시간에 작업하고 계신데 어떻게 듣고 계시냐 이거죠.
1: 이제 또 한 군데 하고 또 차로 이동하고 뭐
0: 그럴 때 작업할 예. 때는 못 듣고
1: 예, 예, 예. 지금은 이제 차에서 이제 이동 중에 태워놓고 공하는 중일 거예요.
0: 그래요. 청취자님 저 대충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쯤 되세요?
1: 저 63년생입니다.
0: 63년 토끼띠시구나.
1: 예, 예, 그래요.
0: 저보다 셋 어리시네.
1: 예.
0: 어려서 좋겠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63.
1: 예.
0: 어때요? 63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젊었을 때?
1: 아, 전혀 젊었을 때 전혀 생각을 못했죠.

0: 이제는 다른 데서 이제는
1: 아이고.
0: 오기 힘들고 일은 뭐 누구 눈치 안 보고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1: 네. 힘들진 않으세요? 육체적으로?
0: 요즘이 제일로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 명절 앞두고
1: 선물고 막 나오고 그러니까 포장지.
0: 포장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1: 그렇겠네. 아, 그러면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선물 오는 꾸러미 이제 포장지 중에 이제 플라스틱류가 많잖아요. 그거는 재활용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 수거업체 이제 시에서 수거업체 차가 다니면서 그걸 이제 실어 가거든요.
1: 예. 네.
0: 예. 근데
1: 그러니까 그게 모르세요? 그게 가져가면 이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버리는 건지.
0: 깨끗한 거는 분쇄를 해가지고 플라스틱 그 재료 다시 쓰는 건데 그거 이제 여기서 이제 수거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이제 그 펜도 들어 있고 병도 들어 있고 플라스틱 들어 있고 막 합쳐져 있기 때문에
1: 예.
0: 이걸 수거업체에서 가져가면은 그거를 다시 이제 분리를 한다 합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리를
1: 예,
0: 해서
1: 현장에 이제 가져가면, 예, 분류장에 가져가면,
0: 세척을 해가지고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하고
1: 네.
0: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내일부터가 이제 추석 연휴인데, 어디, 뭐, 고향은 어디세요?
0: 고향은 전라북도 고창인데요.
1: 고창이시구나. 고창 참 좋은 동네죠.
0: 부모님이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기
1: 예.
0: 때문에 지금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러시네. 안 내려가신 지꽤 됐어요?
0: 한 6, 7년 된것 같습니다.
1: 예. 고창 어디세요?
0: 무정입니다.
1: 무정 그러면 전 모르고, 고창읍 성은 제가 한번 가봐서 아는데,
0: 거기서 한 20분 정도 거리.
1: 그러시구나. 네. 고창 참 좋은 동네죠. 선운사.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저, 복분자.
0: 복분자
1: 예.
0: 있고, 청장어 있고,
1: 민물장어.
0: 장어 있고, 고창 수박이 있고.
1: 거기 고창이 또그 유네스코 지정 무슨 고인돌도 있고 뭐 그런데 아니에요, 거기?
0: 맞습니다.
1: 아주 관광지로도 아주 멋진 동네 같던데. 예.
0: 청보리밭 축제도 있고,
1: 네, 알겠습니다.
0: 많습니다.
1: 예. 하여튼, 고향은 아주 좋은 고향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저기, 그, 별내 한우 마을요, 말씀하신 고기 모듬 세트인데 보내드릴게요. 여기, 남양주시 한우가 아니고요. 한음이에요. 한음마을. 예? 한음마을, 한음골에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져가시면은, 요 다녀오신 분들 얘기가, 여기 사장님이 직접 막 고기도 구워주시고 그러는데요. 아주 친절하게 잘해준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 아내분 모시고 두 분이 잘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향 뭐안 가시면 뭐 연휴 기간 중에 뭐 댁에 계시겠네, 남양주에. 예. 한번 연락 그쪽 사장님하고 해보시고 잘 다녀오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그래요. 저기요, 여기 빠블로 PD가 노래를 이제 틀 건데, 예, 아까 그 부안이 고향인 그 진성이 노래 한번 들었잖아요. 보릿고개? 고창이 고향이시라 그래가지고, 예, 고창 출신의 힘든 싱어가 있어요. 예? 이 노래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예, 고향 같은 분인데, 김현이라는 가수가 부른
0: 알고
1: 노래입니다.
0: 있습니다.
1: 아세요?
0: 고창에서 왔어요. 뭐
1: 어?
0: 그런 노래도.
1: 맞아요. 그 노래 지금 틀겠다는데.
0: 감사합니다.
1: 오, 고창에서는 유명한 가수인가 봐요.
0: 자주 듣고 있습니다.
1: 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아유,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1: 자, 멋진 추석 보내시고, 그러면 고창이 나온 가수, 김현의 노래, 고창에서 왔어요. 듣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네, 저는 오늘 정말 처음 들어봤는데 죄송합니다. 김연 가수님한테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노래 좋은데 고창에서 왔어요. 아까 청취자님 전화 연결하다가 고향이 이제 고창이신데 6, 7년 전부터는 부모님 다 돌아가셔가지고 고향에 안 내려가신다고 그래서 이 고창에서 왔어요라는 노래를 파블로가 이제 선곡해서 들었는데 아까 인터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오네요. 네. 수박, 고추, 뭐 장어도 키우고 모양성에 가서 소풍도 갔다 왔다. 어머니 품속 같은 내 고향 고창. 네. 선운사의 종소리. 호남선 타고 고창에서 서울로 왔어요. 자, 향토색 짙은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우리 대중가요 보면 이렇게 재밌는 노래 있잖아요. 우리 추억을 막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노래 들으시다가 5283님인데 이분도 아마 고창이 고향이신 것 같아요. 고향뿐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셨네요. 예. 자, 새싹 문자로 1805님께서 정답 1번 맞히셨습니다. 추분이 정답이고요. 수제 소고기 왕만두를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친구하고 같이 먹고 싶습니다. 네, 요즘 일을 안 하고 있는 친구하고 먹게 왕만두를 좀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1805번님한테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릴게요. 이거 크게 두 봉투가 아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김치만두, 소고기만두 두 분이 하면 삶아나 아니면 쪄서 드시면 실컷 드실 것 같아요. 9440번님 정답 1번입니다. 파닭 받고 싶어요. 가족하고 먹게요. 추석 시작이네요. 차 타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차를 타고 올라간다? 예. 그러면은 서울에서 남쪽이 아니라 예, 서울 방향을 향해서 올라오고 계신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신다라고 표현하니까 파닭이라고 하셨어요. 9440번님한테 자,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

0: 편의점 기지시 통통치킨에 파닭 한 마리 보내드립니다. 네. 티켓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직접 가서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올라오시는 길에 또 내려가시는 길에 당진 들르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573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주체가 없어가지고 처음 올립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까지 생활전선에 다니고 있으니 집사람도 나 때문에 몸도 안 좋은데 시간제에 다니고 있어요. 만약 제가 뽑힌다면 집사람과 남양주에 식당을 가고 싶습니다. 참고로 올해 팔순을 턱걸이했습니다. 오, 팔순이시다. 그러면 45년생, 46년생쯤 되신다는 건데, 야, 이렇게 또 문자를 아주 꼼꼼하게 보내주셨네요. 네. 7573님께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식당이라면은 하는 말, 하는 걸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파블로 PD? 남양주시 하는 말, 하는 꼴에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최일교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3: 대리 부르셨죠?
1: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자, 2부 끝곡 이제 들려드려야 될 시간이 됐네요. 자, 어떤 곡을 듣냐면요. 허리케인 라디오의 전속 미녀 가수죠. 네. 강민주 씨 노래 듣겠습니다. 어머니 품속 같다는 회령포로 돌아가고 싶다. 나 돌아갈래, 회령포. 자, 3부에 오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 오늘 치과 전문 의사 나오셔서 치과 질환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 미리 문자 올리셔도 좋습니다. 3부에 뵙겠습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7: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의 정체 길이가 1시간 사이 더 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심 쪽 정체 길이가 훨씬 길 시간인데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미리 귀성길에 오른 차량들 또 나들이 가는 차량들로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도심을 빠져나가는 길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데 남사 진위에서 남사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입장부터는 본격적인 정체가 시작되면서 청주까지 47km 구간에서 내내 밀리고 있습니다. 요금소 기준으로 지금 서울에서 출발한다면 부산까지 7시간 정도 걸리겠고요. 서서울에서 목포까지도 7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6도, 습도는 4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골창모 씨의 지구비 열연인 잔잔한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당첨자 한 분 더 나옵니다. 6341번님이에요. 정답은 1번 추분이고요. 지공대사 입적 기념으로 퀴즈 문자 보냅니다. 복지관에서 체력 단련 중입니다. 한우국밥을 받고 싶습니다. 6341님, 아, 시간 있으면 이분 전화 연결하면 무척 유머 있으신 분 같은데, 지공대사가 지하철 공짜 타고 다니는 나이가 되셨다, 이런 말씀 같아요. 지공대사로 입적을 했다고. 아마 복지관에서 체력 단련 중이면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우국밥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6341번님한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블로, 이 6341번님 한번 전화 좀 한번 해봐. 어디 저 치아 좀 부실한데 있을지 모르니까. 예? 지공대사, 예. 저는 작년부터 지공대사 입적했는데 6341번님은 61년생쯤 되시나 봐, 그러면. 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지공대사 입적하셔가지고. 잠시 후에 허리케인 라디오 통증 클리닉. 오늘은 가수 풍금 씨가 보조 MC로 나오고요. 메트로 치과의 송중훈 원장이 나옵니다. 치아 관련 상담 받고 싶은 분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십시오. 허리케인 라디오의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

0: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안치행 작사 작곡 노래입니다. 최영철 화무 11홍.

0: 미치겠다 치주염 통증
1: 이빨이 썩어서 미치겠다 충치 통증
0: 사랑니 때문에 아파 죽겠다 사랑니 발치 통증
1: 치열이 나빠서 너무 괴롭다 치열요정
0: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치과 통증 등 세상의 모든 치과 질환을
1: 제대로
0: 상담해 드립니다
1: 밥 먹고 합시다 예쁜 분과
2: 치과의사 송정원 원장의 치과 클리닉
1: 아프다고 좀 울지 마세요
3: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0: 아 오늘 아주 호흡이 딱딱 맞았습니다 오늘도 상담 보조 MC 밥 먹고 합시다 풍금씨 나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금입니다
0: 치과 전문의사 송종훈 원장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송종훈입니다
0: 네. 이제 성함이 송종훈인데 저 파블로 PD가 이거 바쁘게 막 인사하다 보니까 전부 다 중자로 써놨어. 네? 죄송합니다. 네? 송종훈 원장님.
2: 괜찮습니다. 알고 계시니까요.

0: 자,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뭐 이제 내려들어 가시나 어떻게 먼저 송정원 원장님은
1: 이번에는 가족과 어디 좀 가기로 했습니다. 네.
0: 그러시구나. 예. 고향 찾고 그런 건 안 하시고
1: 뭐 그 저는 수시로 가니까요.
0: 수시로. 네. 예. 저 풍금 씨는
2: 저는 이제 내일
0: 울진이라 그랬잖아.
2: 네, 울진인데 네. 집에 못 가고 네. 저는 이제 내일 그 행사하러.
0: 아, 돈 벌러?
2: 네, 돈 벌러 가고 이제.
0: 야, 어디로 가?
2: 저기 영암이요.
0: 영암까지 전남 영암까지.
2: 네. 차가 많이 막힐까 지금.
0: 내일 많이 막히는데.
2: 그 보통 당일날에 많이 가시나요?
0: 그러면 내일이 가장 많이 막히는 날이지. 내려가는 날. 오늘부터 벌써 저 차량 밀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2: 아, 벌써요?
0: 그래. 큰일 났네.
2: 큰일 났네. 새벽에.
0: 어떡할래?
2: 새벽에 출발해.
0: 몇 시인데 행사가?
2: 행사 이제 저녁 때 있긴 한데.
0: 그러면 새벽부터 가요.
2: 그 정도 오래 걸릴까요?
0: 아유, 일찍 가야지. 늦으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미리 가야 되게
0: 잘 좀 하고 올라오시고.
2: 네.
0: 자, 오늘은 치과 관련 상담회에서 송정원 치과 원장님 나왔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치과 상담 하기 전에 풍금 씨가 청취자들한테 참여 안내를 좀 해주세요.
2: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과 무료 문자 TBS 앱으로 아픈 곳이나 알고 싶은 의학 정보가 있으시면 상담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도 받고 나눔 선물도 많이 받아갔어요.
0: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상담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622님의 상담 문자 왔으니까 저 풍금 씨가 소개해 주시고 송원정님이 좀 상담 좀 해주세요.
2: 네, 저는 62세 남자입니다. 잇몸이 점점 올라가고 양치 때 가끔 피도 나서 잇몸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그러면 좀 덜합니다. 앞으로 계속 먹어야 되는지요? 라고 하셨어요.
1: 네,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우리가 텔레비전을 틀면 굉장히 많은 딱 대표적으로 두 가지 회사에서
2: 씹고 이거, 뜯고 맛보고 네. 즐기는
1: 그거 하고 또 하나 있잖아요.
0: 나도 그거 한 2년 먹어봤었어 옛날에.
1: 네. 그거만 단독으로 복용을 했을 때는 절대 조금은 효과는 있겠지만 치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하면서 그걸 같이 복용하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가 난다고 하셨으니까 잇몸에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네.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0: 네.
1: 그 치과에서 잇몸 치료하면서 영양제를 같이 복용을 하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0: 그냥,
1: 있습니다.
0: 그냥 단독으로 영양제는 드셔봐야 안 되는
1: 미미합니다,
0: 거고.
1: 효과는.
0: 그럼 저도 질문이 있는데 네. 잇몸에서 피가 나. 그럼 무조건 치과를 가야 돼요?
1: 일단은 칫솔질을 조금 방향 그 방법을 바꿔서
0: 네, 좀 살살해요.
1: 네네 치아 그 축에 맞춰서 이렇게 빗질하듯이 네. 해 주시는 걸 먼저 해 보시고
0: 네.
1: 나서 그래도 계속 그 효과가 없이
0: 피가 계속 난다.
1: 그러면 치과에 가셔야죠.
0: 아...
1: 가셔서 구체적인 문제가 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0: 예. 그러니까
1: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방사선 사진을 촬영을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상태가 어떤지
0: 예.
1: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2: 그 여기 아까 질문하실 때 잇몸이 그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윗니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0: 여보세요.
2: 아랫니는 이제
0: 나보고 물어보면 어떻게 내가 뭘 한다고 원장님 보고 물어봐야지.
2: 아 근데 아랫니는 내려앉는다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잇몸이요.
1: 네네네.
2: 그러면은 그 미리 내려앉기 전에 혹시 잇몸 영양제를 먹으면 좀 도움이 되나요?
1: 아무튼 영양제는 보조제이기 때문에 도움은 될 수는 있어요.
2: 네.
1: 될 수 있다와 된다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모든 약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처치를 같이 해줘야죠.
2: 뭐 스케일링을
1: 네,
2: 하러 간다던가
1: 하고 또 잇몸 치료도 같이 계속 해주고요.
2: 네. 미리
0: 또 문제의 이게 근원을 처치를 해야
1: 네네.
0: 돼.
1: 치아가 씹는 과정에서 한쪽 치아가 다른 치아보다 좀 세게 닿는다.
2: 네.
1: 그럼 이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0: 네.
1: 흔들리면서 잇몸이 부을 수도 있고 이게 뼈가 튼튼하신 분들은 잇몸이 확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본인이 알 수 없으니 치과 의사와 상의를 하시고 상담을 그 진료를 통해서 그 부위를 해결하면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2: 치과도 몇 달에 한 번씩은 가는 게 맞나요?
0: 정기적으로 가봐야 돼요.
2: 정기적으로 네. 미리 그죠 예방 네. 차원에서.
1: 네.
2: 3955님께서 충치로 어금니를 떼었는데 20년 지나니까 충치에 잇몸이 내려앉았다고 하시는데 공사가 크다고 합니다. 치과에서 그냥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에 음식이 어금니에 많이 껴서 양치로도 안 되고 불편해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그러셨어요.
1: 여기 두 번째 줄에 치과에서 그냥 살라고

0: 하는 데는 그 충치로 충치 치료해 놓은 거
1: 예.
0: 그 부위가 큰 문제가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음식물이 낀다는 건 치아가 젊었을 때또 건강했을 때는 울퉁불퉁하고 굉장히 톱니바퀴가 잘 맞듯이 맞아가다가 이게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닳잖아요. 마모가 되면서 씹히는 관계가 조금씩 바뀌면서 씹을 때 치아가 살짝 벌어질 수 있거든요. 벌어진 상태에서 음식물에 확 꼈다가 물었다가 이렇게 벌리면 벌어졌던 게 원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이 낍니다.
1: 네.
0: 그러면 정확하게 왜 끼는지, 충치가 생겨서 음식물이 끼는지, 충치도 없고 치아는 건강한데 씹히는 관계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음식물이 끼는지를 보고, 뭐 치아가 물리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위만 조금 조정을 해줘도 그 음식물이 끼는 거 굉장히 많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1: 네.
0: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글만 보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평상시 다니셨던 20년 전에 갔던 데 병원이 그대로 있으면 그분한테 가셔가지고
1: 네.
0: 당신이 치료해준 거 20년 동안 별 문제 없다고 보여주시고.
1: 20년 전그 치료한 치과의사분 이걸 기억하나?
0: 뭐 이렇게 자료가 있으니까 볼수
2: 차트.
0: 있겠죠. 그렇게 해서 치료를 계속하고 진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하여튼 치과는 정말이지 귀찮을 정도로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예?
0: 그렇습니다.
1: 어디 좀 아프면은 어떻게 그렇게 해요, 풍금 씨?
2: 아, 저는
1: 치과 갔다 온지 얼마나 됐어요?
2: 한 4개월 정도 된것
1: 왜
2: 같아요.
1: 갔어요, 4개월 전에?
2: 저는 이제 그 교정을
1: 아,
2: 안에
1: 교정?
2: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스케일링을 꼭 받아줘야 돼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간 당시에 이제 제가 저는 몰랐는데 그 이가 이렇게 네 갈래로 갈라지려고 어금니가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깨지기도 한
1: 어금니 하나가?
2: 네 그래서 그 틈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욕실에 타일 메꾸듯이 하는 거 뭐라 그러지?
0: 실런트,
2: 실런트
0: 엘지.
2: 예 그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저는 제가 아픈지도
1: 마침 잘
2: 몰랐는데.
1: 갔네,
2: 네, 그래서.
1: 그러면.
2: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지금 4개월 지났잖아요.
1: 네.
2: 근데 며칠 전에 양치를 하는데 갑자기 그 부분에 이렇게 막 세게 하고 있는데
1: 아,
2: 째릿하더라고요.
1: 그게 깨졌나 보다.
2: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청 아파갖고, 치과를 가야 되겠는데 때마침 주말이라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일요일이 지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 안간지 지금 일주일 넘었거든요.
1: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원장님. 예.
0: 일단은 방금 아까 제가 밖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칫솔질을 하다가 옆구리를 살짝 자극이 됐는데 쨔릿하고 시렸다.
2: 네, 근데 그 부분에 칫솔을 닿으면 계속
0: 닿으면
2: 그래요.
0: 시리죠.
2: 예,
0: 예.
2: 계속.
0: 아마 이렇게 오래 사용하게 되면 치아의 옆구리가 살짝 패어나가거든요. 그런 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자극을 받았을 때확 시큰하다. 그럼 그 부위를 살짝 메꿔주는 방법이 될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씹히는 관계가 그 치아가 다른 치아보다 굉장히 세게 물린다. 그러면 물리는 관계를 조금 조정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방금 전에 저기 음식물 낀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분은 또 치실 같은 걸 사용해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낼수 있거든요. 음식물 빼내는데.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왜 그런지 상태가 어떤지는 치과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1: 네.
0: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려줄 수 있을 것
2: 좋습니다. 그럼 저 지금 며칠 지나니까 아무렇지 않아졌잖아요.
0: 같아요. 네.
2: 그러면 치과 가야 돼요?
0: 아팠잖아요. 근데
2: 네.
0: 이제 그런 빈도가 잦아지거나 통증의 양상이 커지거나 그러면 즉시 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지켜보세요.
1: 너 웬만하면 갔다 와요.
2: 그래야 될것
1: 겁내지
2: 같아요.
1: 말고.
2: 겸사겸사 한번
0: 네.
2: 가야 될것
0: 영안 가는 길, 아, 내일 저 병원 안 하니까 안 되겠다.
2: 아, 저는 이렇게 꼭 아프면 꼭 주말이고 그러더라. 아우, 정말. 2937님께서,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입니다. 치열 문제로 음식물이 자주 낍니다. 치간 칫솔보다 워터픽이 효과가 좋나요?
0: 이건 어떤 게더 효과가 좋다는 표현보다는 둘다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둘다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1: 치간 칫솔도
0: 네네.
1: 하고 물로 빼는 거 워터픽도
0: 그러니까
1: 사용하고
0: 일상적으로 우리가 칫솔질을 하면 치아 사이와 사이를 이렇게 닦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1: 네.
0: 그것을 닦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면 칫솔질을 할때 이거 어떻게 힘들어서 못하겠다 정도까지 되고요. 그래서 이 중년을 넘어가면 이 사이가 조금씩 내려앉아서 사이가 좀그 노출되잖아요.
1: 네,
0: 그
1: 그렇죠.
0: 부위를 치간 칫솔로 이렇게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그 부위에 있는 치태가 또 없어지고
1: 그렇지, 그렇지.
0: 거기에 또 워터픽이라는 것을 또 조금 더 높은 압력으로 물을 거기다 쏴주거든요. 물 청소까지 같이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같이 쓰는 게
0: 둘
1: 좋다.
0: 다 쓰시면
1: 둘
0: 효과가
1: 다
0: 굉장히
1: 써요.
0: 좋아집니다.
2: 아,
1: 근데 저는
2: 효과
1: 그
2: 좋을 것
1: 치간 칫솔이나 워터픽이나 이렇게 하면은 자꾸 이 치아 사이가 자꾸 벌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0: 워터픽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이가 벌어질 정도로 큰 힘이 치아에 가해지진 않고요.
1: 그렇진 않아요.
0: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0: 염증이 생겨서 치아 사이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어요.
1: 잇몸이
0: 열심히 닦아서 어. 이 염증이 쭉 가라앉으니까 사이가 뻥 뚫리게 보일 아. 수 있잖아요. 어. 예전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치석이 없어지니까 사이가 이렇게 비어서 보이는데 네. 아니 스케일링하기 전에는 잇몸이 가득 차 있던 곳이 스케일링하니까 확 내려갔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미리 말씀을 좀 드리죠. 치석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치석을 깨끗이 제거하고 네. 잇몸 상태가 건강해지면
2: 잇몸 치아 치아 사이에 간격이
0: 내려가니까 네. 사이가 이렇게 뚫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 놀리지 마시라. 네. 정상이니까.
2: 알겠습니다.
3: 근데 두 개 다 쓰는 게 확실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디 청소를 할 때 먼지 쌓인 게 청소 하잖아요. 빗자루질만 했어. 그러면 그 먼지가 물청소. 갈 데가 없죠. 그렇지. 물청소까지 해줘야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2: 치간 칫솔은 뭐야?
3: 빗자루고
2: 워터픽은
3: 물청소
2: 걸레고.
3: 그렇지.
2: 물걸레고.
3: 그래야지 깨끗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하는 게 맞겠다.
2: 여기까지 내가 갈만한데.
0: 좋은 설명이십니다.
3: 예를 들면
2: 의대 한번 다시 도전할까 그래서?
3: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0: 두 달 만에 포기하셨어요. 네.
3: 아, 너무 자꾸 이렇게 얕은 지식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점점 깊어질수록 모르겠더라고요. 네. 3983님께서 원장님 턱수염이 영화배우처럼 멋지십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3: 흡연이 치아와 잇몸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전자담배로 하는 흡연도 마찬가지인가요?
2: 아, 그러셨어요. 이거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궁금사항일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 같습니다.
0: 흡연을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연초를 흡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타르나 니코틴에 의해서 착색도 많이 되고 네. 또 잇몸 건강에 그 니코틴 같은 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2: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네. 그 지점에서 아니 담배 연기가 들어가는데 잇몸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담배 연기가 잇몸으로 바로 흡수가 됩니까?
0: 니코틴에 의해서 네. 그 혈관이 축소가 되고 특히 그 처치를 받은 후에 네. 잇몸 처치를 받은 후에 이 흡연을 하게 되면 네. 이 치유가 확 지연이 돼요.
2: 왜 그래요? 왜 그게?
0: 혈관이 축소가 되니까.
2: 아, 혈관이 축소가 된 니코틴이. 네.
0: 그다음에 뭐 국가에서는
2: 혈관을 좁게 만들어 버린다.
0: 줄어들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줄어들게 만드니까 이 혈액이 공급이 돼야.
2: 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네. 담배를 피우면 그 네. 니코틴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게 요 잇몸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3: 흡수되나
2: 거예요?
3: 흡수되나 보다.
0: 뭐 착색이 많이 되고요. 타르가 착색이 되고 네. 또 담배를 피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연조직 치유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금연을 하셔야죠.
2: 금연을 해야
0: 됩니다. 치과 질환 말고도 다른 질환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렇죠? 금연이 필요합니다. 네. 담배 피고 한번 달려보세요.
2: 저는 2021년 12월부터 이제 담배를 안 피우고 있어가지고. 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난 안심이 돼. 담배 피울 때는 흡연, 금연 얘기만 나 막 마음을 졸이고 들었는데. 예. 자, 담배를 아급적 안 피우시는 게 치아 건강은 물론이고 전체 건강에도 예. 좋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노래 한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아주 명곡이죠. 이거 세계적인 명곡이 되고 있더라고.
3: 어쩌다가요?
2: 무슨 노래지 이 노래가? 아, 누가 부르는 거야?
3: 그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싶은 네. 풍금이 부른
2: 노래. 제목은 뭐예요?
3: 사랑아오.
2: 사랑아오. 풍금의 사랑아오 듣겠습니다.
0: 그래미상은 나오나요?
2: 아유, 받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0: 아, 노래 잘했어. 아. 지금 뭐 문자로 난리 났어. 지금 노래 좋다고. 그래미상 받을 것 같다는데.
1: 아니, 노래 잘한다고 막 칭찬해주시는데, 한 분이, 네. 어, 목소리가 정말 좋아하는 음색인데, 네. 얼굴도 이쁠 것 같아요. 라고 그러셨어요.
0: 어, 미녀죠.
1: 제가 그런데. 유튜브로 들어오지 마시라고.
0: 무슨 소리야.
1: 아, 제 목소리는 미스코리아인데.
2: 겸손해서 그러시오. 네. 예, 이거.
1: 고맙습니다.
2: 예. 야, 문자 계속 소개해 주세요.
1: 네. 아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아까 얘기 이어서 0622님이 19행님 아직 금연 중이신가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0: 네. 예, 제가 2021년 12월부터 한 40년 피웠던 담배를 이제 안 피우기 시작해서 26년 12월 되면 이제 만 5년 되는 네. 거야.
1: 독하다!
0: 아, 이제 안 피운 거야, 그냥. 와. 비결은요, 그냥 안 피운 거예요. 예, 그냥.
1: 그냥 안 피우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끊으셨다가 다시 피우셨다가 끊으셨다가 다시 피우셨다가 그러던데.
0: 옛날에는 여가 라디오 여가 하다가도 저기 2시 한 52분 되면 네. 1부가 2부 끝나고 네. 3시부터 3부 하잖아요. 네. 한 5분, 6분, 그 시간에도, 네. 요 엘베 타고서 1층까지 내려가가지고, 아, 뭐 그것도 또... 한 대 빨고 올라오고, 다음에는, 야.
1: 5분만 해요?
0: 아니, 그 죽으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냥. 이게 참, 담배가 열어가지고, 저 비생산적인 거예요. 아, 네.
1: 그냥 참으면 된답니다. 아, 이유가, 피디님이 담배 피러 가기 귀찮아서 끊은 거 아니냐고.
0: 아이, 그렇진 않지.
1: 그건 아니야.
0: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담배가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 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담배를 끊고 한 달쯤 지나니까 네. 얼굴 피부 색깔이 하얘지더라니까.
1: 네. 오,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0: 아니, 우리 손 원장님은 흡연 안 하시죠, 당연히? 치과 의사분들은 담배 안 피우세요.

0: 주시죠. 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요? 여보세요. 이상하시네.
2: 근데 혈색만 보면은 안 끼실 것 같은데.
1: 아니 뭐 얼굴 자체로 뭐 인걱정이신데 안경 끼 인걱정이긴 한데. 네. 자, 계속해서 소개해 주세요.
2: 네, 3814님께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일구 형님, 55세 남자입니다. 3년 전에 어금니 끝에서 두 번째 잇몸이 안 좋아서 발치를 하고 지금껏 비워두었는데요. 이처럼 오래도록 비워두어도 다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을까요? 이거 제가 읽어야 되나? 네. 풍금 씨 노래 짱입니다. 자꾸 빠져드네요.
1: 자화자찬 하는 거죠.
2: 네, 물어보셨어요.
0: 이 3년 전에 빼셨으면 이제 치아가 없어지면 우리가 말하는 치조골도 치아가 없어지면 치조골도 거기에 맞춰서 이게 수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끝에서 두 번째니까 일곱 번째 치아가 분명히 있을 거고 오래 방치를 하게 되면 일곱 번째 치아가 앞으로 쓰러집니다.
2: 그 옆에 있던
0: 네, 이가요? 네. 앞에서 버티는 이가 없으니까 앞으로 쓰러지고요. 또 위에 있는 이가 아래로 내려와요. 아래는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정작 이제 뭐 일을 좀 해야겠다, 임플란트를 해야겠다 그렇게 했을 때 보면 치조골이 확 위축이 돼서 작아질 수 있고요.
2: 치조골이 이 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아니, 치아 뿌리가 잡고 뿌리를 잡고 있는 뼈. 턱뼈.
2: 그 잇몸 안에 있는.
0: 네, 잇몸 밑에 있는 턱뼈. 네네. 턱뼈가 이게 쭉 줄어들고 위축이 되고요. 또 뒤에 있는 니가 쓰러지고 위에 있는 니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부위를 뭐 보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늦기 전에 빨리 처치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2: 그 잇몸 안에 있는 치조골이 사라지기 전에 이제 뭐라도 넣어야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3726님께서 하얀이 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셨어요.
0: 이거 하얗게 되는 방법. 일단은 원래 사람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치아가 좀 하얗죠.
1: 네.
0: 그러다가 이 생활 습관 또 외적인 요인, 치아 자체적인 요인에 의해서
1: 이빨 안 닦으면 누래지는
0: 변색이
1: 거.
0: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하얗게 되려면 일단 칫솔질 열심히 잘하는 거. 그다음에 드시는 거 있잖아요. 기호식
1: 담배 안 피워야 돼요. 그리고
0: 담배 같은 것도 금연을 하셔야 되고 피우신 분들은 그다음에 홍차나 녹차 같은 것을 너무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은 안에 갈색으로 착색이 많이 돼 있어요.
1: 커피도
0: 많이 됩니다.
1: 커피도 그래요?
0: 착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칫솔질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또 마모제가 많이 들어있는 그 미백 치약 같은 것도 있거든요.
1: 네.
0: 이가 많이 시리지 않으면 뭐 그런 걸 사용해도 효과는 보실 수 있지만
1: 네.
0: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뭐 효과를 보신다면 좋지만 그래도 안 되면 또 치과에 가셔서 미백 시술을 하면 됩니다.
1: 미백 시술.
0: 미백 시술은 치아가 뭐 이렇게 손상이 되거나 신경이 괴사되거나 그런 부작용은 딱히는 없지만
1: 예.
0: 처음에는 좀 이가 좀 시릴 수는 있어요.
1: 뭐 스케일링처럼 뭘 갈아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백 시술.
0: 약품을 써서 표백을 시킨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얗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예.
2: 그러면 저거 미백 시술 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1: 풍금 씨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2: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한 번에 하얘지나요?
0: 아니죠.
2: 아,
0: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3, 4회를 시행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2: 3, 4회.
0: 그 전보다는 분명히 하얘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변기 색깔 있잖아요. 변기 색깔 하얀색.
2: 네.
0: 자연계에는 그런 하얀색은 없거든요.
1: 근데 고자기 같은 거 하얀색.
0: 고자기 색깔 같은 건 없어요. 토일렛 컬러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얗게 해주라는 분도 계시긴 하죠.
2: 그거 너무 웃길 것 같은데.
0: 그러면 이제 웃으면 치아밖에 안 보이는 거죠.
2: 네,
1: 의료보험 돼요, 그런 거는?
0: 미백은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1: 아, 미용이라, 네. 미용이라 안 되는구나.
0: 그렇습니다. 네.
1: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병원에서 그 넓적다리에 그 지방종 수술을 하러
0: 네네.
1: 갔어요. 갔더니 MRI를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봐야지 그 네네네. 성형외과인데.
0: 경계를 볼 수 있겠죠.
1: 근데 이게 저기 이제 미용과 관련된 거로 돼 있더라고요. 지방종 이게 제거 수술이. 그러니까 상처가 아니니까.
0: 네.
1: 그래서 MRI 값이 되게 비싸더라고. 그냥 그 의료보험 내는 MRI도 있고.
0: 네네.
1: 그 이 미용에 필요한 MRI 촬영은 또 비싸게 받더라고.
0: 질병과 관련되면.
1: 질병과 관련되면 네, 좀 건보가 적용이 되는데. 네.
2: MRI 비용을 나중에 다시 돌려주던데 질병으로 그게 되니까.
1: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된 거고 환급 받는 거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80만 원인가 그냥 낼 수밖에 없었지.
2: 오. 네. 지방종인데도요?
1: 네, 지방종. 지방종이 뭔지 알아요?
2: 그거 종기 같은 거, 그렇지, 그렇지. 피지 같은 게 이렇게 뭐 살 이렇게 안에 있는 거.
1: 튀어나온 거 이렇게 네. 예, 말랑말랑하게.
2: 아 그거는 의료보험 해줘야 되는데.

0: 의료보험공단 이사장 좀 잘 아세요?
1: 아니, 하나도 네. 모릅니다.
0: 거기 가서 얘기 좀 하고, 내일 영암 간다며, 응. 내려가다가 한번 얘기 좀 하고 가.
1: 아, 그,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왜냐면, 만약에 무릎 같은데 만약에 그게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무릎 꿇고 이럴 때 100일 거 아니에요.
0: 자, 오늘은 주제가 아니니까.
1: 헛소리를 그만하라고요?
0: 치과로, 자, 갑시다.
2: 알겠습니다. 네. 9672님께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10여 년 전에 아래 사랑니가 빠져서 윗 어금니가 자라고 있는데 그냥 둬도 되는지요 자꾸 길어져요
0: 사랑니가 빠져가지고 네네. 위에 어금니가 있는데
3: 그 위쪽에도 사랑니가 있는 분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기능을 하면 혀가 옆으로 밀고 또 볼이 안쪽으로 밀면 아래에 있는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또 사랑니는 잇몸 밑에 있다가 이렇게 노출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쓰셔도 되지만 이게 자꾸 길어져서 불편하면 뭐 발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1: 제가 추천하는 건데 발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 네.
1: 왜냐하면 제가 한쪽만 사랑니를 뺐더니 몇 년 지나니까 이쪽 사랑니가 이 전체를 일로 밀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에 있던 이 위치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균형을 이루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위아래든 양볼이든.
0: 아니 뭐 치과 의사예요?
1: 근데 맞죠 선생님?
3: 아니요.
1: 아니라고요? 어, 아닙니다.
0: 여보세요. 아니 엉터리 의학지식을 막 설파하고 그래.
1: 아니 근데 한쪽이가 이쪽으로 다 밀어버리던데.
0: 아 그런 얘기는 치과 선생님의 얘기지.
1: 아 그런 건가?
3: 그건 아닌 것 같고요.
1: 아니랍니다 네.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3: 사랑니 때문에 막 밀어서 이렇게 치아가 확 틀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1: 어 그래요? 한쪽만 뺐더니 이쪽으로 점점 몇 년 지나니까 네. 가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3: 저기 그거 다른 요인이
0: 있어요. 고조 MC님. 고조 MC님. 저 질문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자기 사견에 대해서는 예. 의학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1: 이렇게 얕은 지식이라서 제가 그래서 의대 못 간다니까. 네, 5620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74세입니다. 좀 오래전부터 아침에 일어나 침을 뱉으면 피가 섞여 나와요. 왜 그런지 어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라고. 예.
3: 그러니까 구강 내에서 출혈이 조금씩 되는 거잖아요.
0: 네.
3: 출혈이 조금씩 되는 건데 이제 적혈구가 살짝 섞여 나와서 타액과 이렇게 묻으면 피가 엄청나게 나게 보이지만
0: 네.
3: 그럼 혈액이 줄줄줄 새지는 않을 겁니다.
0: 네.
3: 그러면 주무실 수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이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잇몸 질환이 있으면 또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시면 또 구강 내가 건조해지니까 그래서 아침에 침을 뱉는 행위 쭉 빨아서 탁 뱉을 때
0: 네.
3: 조금 출혈이 돼서 타액과 섞여서 나올 수 있거든요.
0: 예.
3: 이런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뭐 잇몸 질환이 거의 주제가 됐는데 잇몸 치료를 열심히 받아주시면 돼요.
0: 잇몸 치료.
3: 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뭐 방사선 사진을 촬영을 해서 보고 또 국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네. 잇몸 치료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0: 5620님께서도 이제 잇몸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잇몸 치료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은 하거든요.
3: 좋죠.
0: 네. 저 풍금 씨는 잇몸 치료.
1: 저는 그냥 치과 가면 알아서 해주시던데 저 잘 몰라요. 스케일링 하고 나면은
0: 스케일링하고 다르지 잇몸 치료는.
1: 잇몸 치료는 왜 해요?
0: 여보세요.
3: 건강하려고 하는 거죠.
1: 잇몸 치료를 왜 잇몸이 안 아픈데?
0: 아니 치아 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정기적인 잇몸
3: 예방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어 잇몸 치료가 뭐예요?
0: 이게 아직 저 풍금 씨가 젊어서
3: 방금 전에 얘기했던 네. 스케일링부터
1: 네.
3: 칫솔질 하는 것도 잇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하는 아, 잇몸 치료
0: 근본적인 잇몸 치료라고
1: 그
0: 봐야지.
1: 스케일링을 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하고 다르다니까 네.
0: 스케일링하고 다른 거
3: 잇몸 치료 시작이 이제 스케일링하고 또 치아 표면에 아, 있는 것들 제거하고 하는 것들
1: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그걸로 해서 이게 잇몸 건강이 유지가 된다 싶을 때는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치료를 보험 적용을 시켜주잖아요.
1: 아,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라고 해서 저는 잇몸에다가 소독약도 좀 발라주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 전체를 다
0: 그렇지. 잇몸 치료가 잇몸만 이렇게 뭐 마사지하고 알코올 선물로 이거 찍어봐 그런 게 아니고
3: 네.
0: 근본적으로 마취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풍금 씨가 한 번도 안 받아봤구나.
1: 네,
0: 저는 때 되면 받게 돼. 네.
1: 저는 피나고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3: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1: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실버돌 힘든 싱어입니다. 권일의 노래 그렇게는 못합니다.

0: 권일의 그렇게는 못합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해 주세요.
1: 아, 그 전에 이거 얘기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0: 뭔데요?
1: 9629님이,
0: 네.
1: 풍금 씨, 저는 유튜브를 보고 말았어요. 이렇게
0: 유튜브 보고 말았어까지만
1: 그
0: 하셨어요.
1: 다음 문자 한번
0: 그다음
1: 더 보내,
0: 얘기는 안
1: 그 다음에 유튜브 보니까 어떻더라, 라고
0: 아,
1: 한번 보내주세요.
0: 역시 미인이다, 요 얘기를. 제가 가신 거지.
1: 그죠? 예, 보고 말았다.
0: 노래도 그러지. 잘하고 미인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생략 간 거예요.
2: 네. 네. 숨겨진 내용 그걸 겁니다.
1: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5735님께서 제 딸이 사랑니가 났는데 의사선생님이 사랑니가 옆으로 누워있어서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마비가 올 수 있으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0: 요거는 제가 이제 30초반에 사랑니 오른쪽인가 왼쪽인가가 빼러 갔는데 이게 누워있대요.
2: 네.
0: 그래가지고 나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 절반을 쪼개더라고. 그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취시켜 절반을 쪼갰어. 누워있는 걸. 그래가지고 수술해서 뺐어.
1: 오, 그거 뭐
0: 회사를 못 갔다니까 다음날.
1: 망치를 막 깨는 거예요?
0: 아니 망치를 깨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게 누워있는데. 망치를 깨진 않았겠지. 여보세요. 무슨 망치를 깨는 거를.
1: 이를 어떻게 쪼갰대?
0: 아니 몰라. 하여튼 그렇게. 자 어떻게 일단.
2: 네. 네. 방금 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전에는 이렇게 치질이라고 망치를 이렇게 톡톡톡 쳐서 깨는 경우도 있었어요.
0: 네.
2: 예전에는. 다 30년 전에는
0: 그러니까 30 제가 이제, 30년 전이네.
2: 네네, 지금은 이렇게 30초반을 이용해서 하는데
0: 네.
2: 그 아래턱에는 아래턱의 감각을 지배하는 하티조 신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0: 네.
2: 이게 이제 사랑니가 날 공간이 없어서 옆으로 자랐고
0: 네.
2: 그럼 하티조 신경하고 뿌리하고 이렇게 겹쳐 있을 수 있거든요.
0: 오.
2: 겹쳐 있는 경우에 잘못 빼다가 이 신경을 조금 건들면
0: 네.
2: 영향을

0: 주면 감각 이상이 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 큰 병원에 가서 하라고 했는데요. 네. 그 검색을 해보시면 구강 악안면외과 그 저희들이 통상 구강 외과라고 하는 거죠. 치과 네. 중에서도 이렇게 수술하고 전신마취 수술하고 하는 과가 있는데 구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가시면 뭐 큰 네. 병원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빼드릴 수 있고요. 네.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요즘 경우에는 꼭 네. 대학병원 큰 병원을 가야 돼요? 아니면은
0: 아니요. 요즘에는 뭐 저한테 오셔도 되고요. 네. 그 주위에 보면 사랑니 전문 병원이라고 또 있어요. 그분들 검색하셔가지고 가시면 뭐 크게 문제 없이 빼실 수 있습니다.
1: 예.
0: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1: 예, 알겠습니다.
2: 구강외과 전문의가 있는데.
1: 근데 저 같은 경우에 30년 전에 그렇게 뺐는데 지금보다는 이제 의과 기술이, 치과 네. 기술이 좀 덜할 때였겠지만 왜 그렇게 아팠어요? 선생님이 빼준 건 아니지만.
0: 그 당시에 네? 이제 사랑니를.
1: 아, 나 다음날 출근을 못 했었다니까.
0: 사랑니를 빼려고 하면 이게 뼈가 위로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럼 뼈도 이렇게 쳐줘야 이게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상이 크면 손상이 큰 만큼 후유증도 커진 거죠.
1: 진통제를 먹고 자는데도 잠을 못 자. 그냥 굉장히 너무 아파가지고 땡글땡글 굴렀다니까.
0: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2: 그 위쪽이었어요?
1: 아래쪽.
0: 아래쪽입니다. 밑쪽은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1: 오늘 좀 틀리는 게 많다 너.
2: 아, 너무 오랜만에 와서 벼락치기를 잘해가지고.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가볼까요? 1798님께서 안녕하세요. 앞니 한 개가 빠진 경우도 임플란트를 해야 할까요? 그러셨어요.
0: 아니, 앞니 한 개가 없으면 어떻게든지 수복을 해야죠. 보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네, 보철 치료 임플란트라는 게 그걸 그렇습니다. 이게 이가 하나가 빠지면 예전에 우리가 그 전통적인 개념에서 옆에 있는 이를 두 개를 깎아서 거기다 끼웠잖아요. 브릿지로 끼웠잖아요. 네. 그러면 이 멀쩡한 이 두 개를 손상을 시켜야 되니.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이 두 개는 자연치는 그대로 놔두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인공치아를 심어서 보철물을 하면 두 개도 살리고 훨씬 좋지 않겠느냐. 아, 네. 그렇게 사는 거고 압류가 없으면 아니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1: 그 임플란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임플란트를 하든지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뭐 이렇게 브릿지를 하는데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1: 알겠습니다.
0: 대한민국 치과 의사들은 어디를 가셔도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면 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대신에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데만 안 가시면 됩니다.
1: 오, 유튜브 광고라는 건 뭐예요?
0: 그 이 앞,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사망사고 나
1: 예, 예. 강남 어디 치과병원에.
0: 네. 그렇게 싼 걸 믿기로 이렇게 예. 환자를 꼬시는 유인한다 그러죠. 예. 유인 행위가 되는데. 예. 그런데 가면 이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냥 마치 옆에서 해놓으면 예. 신고 가고 예. 꼬매고 가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1: 그러니까 과하게 뭐 네. 값싸게 임플란트를 뭐 한꺼번에 뭐 몇 개를 하나 이런 때는 좀 주의를 하시면서 고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2: 네. 네. 276님께서 입안 볼에 살이 쪄서 씹을 때 가끔 씹히는데 원인 치료 방법과 치과로 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1: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 입안 여기 저 이거 씹은 경우는 있는데.
2: 그 살, 네. 저는 살이 좀 붙었다 하는 그걸 아는 게 볼 씹으면 아. 살이 쪘나 보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살을 좀 빼면.
0: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을 보면 믿냐고 안 했냐고 씹히는 그 라인이 있어요. 예. 그 볼 쪽에 보면 그 라인이 이렇게 띠처럼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살이 찌면 당연히 그쪽에 있는 지방 조직도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씹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 시에 막 씹힌다 그러면 천천히 씹으면 괜찮은데 천천히 씹지 않고 급하게 씹다 보면 가끔씩 이제 볼을 씹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잦아지면 치아가 너무 좀 날카로우면 또 그렇게 많이 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위를 조금 더 다듬어 주고 하면 될 거고 살을 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뭐 무짜 건설이고요. 일단은 그게 좀 더 과하고 좀 자꾸 씹어서 그쪽에 상처가 많이 난다 싶으면 치과를 가셔가지고 네. 치아를 조금 더 수정을 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비만한 거하고 볼살하고는 관계는 별로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0: 비만하면 볼살도 조금 두툼하죠.
1: 그렇게 돼요?
0: 네. 오,
1: 알겠습니다. 네.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풍금 씨.
2: 네.
1: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아, 네. 자. 저 다음 저 질문 좀 해주세요.
2: 네, 구사사룡님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근 유튜브에서 내려앉은 잇몸을 정상으로 만들어준다는 의약품 광고가 많이 뜹니다. 혹시 정말로 그런 의약품

0: 효과가 있을까요?
1: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오.
2: 그래서 절대 그런 건 없다.
1: 이 유튜브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 자꾸 뜨거든요. 한번 네. 내가 검색하면 그 다음에 검색했던 기록에 의해서 자꾸 그런 광고가
2: 뜨는데요. 관련 비슷한 게 계속 뜨죠. 네. 콘텐츠가.
1: 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검색했던 기록을 좀 없애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이런 의약품이 있으면 치과는 뭐 굳이 필요가 없겠죠.
2: 그렇겠네요. 예.
1: 저도 가끔씩 그걸 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충치도 깨끗이 해주고 내려갔던 잇몸도 쫙 올려주고 흔들리는 이도 편하게 만들어주면
2: 기적을 행하는 거네. 이건 말이 안 된다.
1: 절대 말이 안 된다.
2: 과장 광고다 이런 말씀.
1: 그다음에 이런 그 AI로 만든 콘텐츠에 보면 네. 의사처럼 나오는데 의사가 아니에요.
2: 있죠. 네. 하얀 가운 있고 네. 뭐 이렇게 아닙니다. 모션까지 써. 바디랭귀지도 네. 써가면서.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진짜 사람 의사가 아니야.
1: 네. 그런 광고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의약품은 없습니다.
2: 네. 자, 과장 광고에 절대 속지 마시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통증 클리닉 가수 풍금 씨 또 메트로 치과의 송정은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의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3: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5: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6: 대리 부르셨죠?
3: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보조 MC님.
2: 예?
1: 저 오네요. 불 들어오는데 저런데 긴장하고 있지. 지금 원장님하고 상담할 때가 아니야. 지금 끝날 때가 됐어요.
2: 아니, 2276님이
1: 네? 예.
2: 문자를 한번더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느라 그랬죠. 2276님이 저는 비만이 아닌데요. 나이 드니까 자꾸 이가
1: 비만하고는 상관이 없다.
2: 씹힙니다.
1: 볼살을 자꾸 씹으신다.
3: 네네. 네.
1: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짧게.
3: 근데 근육이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1: 예.
3: 또 이게 협근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잘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조화가 좀 깨지면 그럴 수 있는데 치아가
1: 예.
3: 또 마모가 많이 돼서
1: 예.
3: 날카로우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셔가지고 너무 자주 씹힌다 싶으면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1: 아, 그런
3: 훨씬 더
1: 방법이
3: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치아를 그 부분을 좀
1: 예.
2: 갈아내면 도움이 되시나 봐요. 7021님께서 어금니가 흔들리는데요. 치료하면 고정이 다시 되나요? 그러셨어요.
3: 원인을 정확히 찾고 원인을 제거하면 고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이가 흔들리는데 고정되나요? 근데 이게 발치할 정도로 흔들린 치아는 고정을 시킬
1: 그렇죠.
3: 수가 없죠.
1: 빼야 되겠죠. 그럴
3: 네.
1: 때는.
3: 흔들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일단 보시고
1: 네.
3: 내일을 살리는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열심히 네. 한번 치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오늘 추석 연휴 앞두고 통증 치과 클리닉 했습니다. 오늘 강서 메트로 치과에 송종원 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3: 감사합니다.
1: 자 홍금 씨도 오늘 보조 MC 잘 봤고요.
2: 네,
1: 오늘 끝곡은 유명한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통금이 부릅니다. 제목이 뭐예요?
2: 브라보 아줌마.
1: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고요. 고속도로 귀성길 정체 길이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방면 모두 길게 밀리는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 길 죽전부터 시작되는 정체가 경부고속도로 시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입장 부근부터는 청주 사이로 50km 정도 내내 더디느름 이어지고 있고요.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도 조남분기점부터 시작된 정체가 포승분기점까지 군데군데 이어지면서 총 20km 넘는 구간에서 더디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9도, 습도는 4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누나. 아니, 아니. 누나. 누나. 이것도 아닌데. 누나!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몰라. 와보니까 별거 알지? 떠나보니까.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3: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4: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5: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6: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 귀성길 정체는 이미 오늘 낮부터 시작됐고요. 지금도 고속도로마다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퇴근 차량과 뒤섞이면서 주요 고속도로 양방면 모두 밀리고 있는데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부터 대전까지는 4시간 20분,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6시간 50분이 걸리고 있고요. 서서울부터 목포까지는 7시간 20분이 걸립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중 추석 당일 25일부터 26일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속도로 중에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가는데 하동 부근에서는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7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추석이 가까워지면 멀리 있는 가족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분도 있고 반대로 가족 모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도 계시죠.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이 사랑하면서도 가장 쉽게 서운해지는 사이가 바로 가족인데요. 남에게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잘하면서도 정작 가족에게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하고 넘길 때가 많죠.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은 알아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잘 표현해야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엔 좀 어색하더라도 고마워, 사랑해, 수고했어 먼저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돈 드는 일 아니니까 보름달처럼 꽉 찬 진심 아낌없이 나눠보자고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오늘 첫 곡으로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왔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 문자 기다리고 있어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0951, 우물절 0951로 상담 원하시면 상담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로 건너가 볼게요.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이 추석 연휴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앞에서 뭐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두 분은 가족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잘하는 편이

0: 이세요? 아니면은 마음은 있는데 안 하시는 편이세요?
1: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0: 네.
1: 그 죄송하다, 잘못했다라는 말은 정말 많이 해봤는데, 뭐 고맙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제 군대
0: 네.
1: 갔을 때 이제 훈련소에서 편지 쓸때 말고
0: 오.
1: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0: 육성으로는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1: 아 그렇죠. 이제 대신 저희는 이제 육성 말고
0: 네.
1: 그 통장에서 이체하는 그 용돈의 액수로 그 사랑의 크기를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이제 내일 이제 어머니 그 통장으로
0: 네.
1: 추석 용돈을 이제 입금해 드리면
0: 네.
1: 네, 어머님이 아 우리 아들의 그 사랑의 크기가 이 정도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0: 아
1: 네.
0: 근데 그날 오늘 갑자기 그러고 보니까 목에 그 금목걸이가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그 통장에 입금하실 때 그 보내는 사람 이름을 뭐 사랑해라고 바꾼다든지 뭐 그런 이벤트는 안 생각해요.
1: 아 그런 있어요? 불상사는 절대 없습니다.
0: 구단팀장님 어떠세요?
2: 아 저는 이렇게 말로 표현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뭐 남자들은 이게 나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0: 네.
2: 그런데 제가 딱 1년에 딱 두 번 정도 표현을 하는 날이 있는데 바로 내일 추석이죠.
0: 네.
2: 이 명절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입금을 하지 않고
0: 네.
2: 요즘 그 다이땡 가면은 예쁜 봉투 많이 팔잖아요. 예쁜 봉투에 정성스러운 이 용돈을 넣어서 거기 메모 하나 남겨놓거든요. 어머니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0: 네.
2: 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지갑 꺼내서 용돈 드리기보다는 메모 한번 남겨보시면 어머니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1: 그 아무리 메모를 잘 남겨도
0: 네.
1: 그 봉투에 들어있는 액수가 작으면 크게 감동이 이제 오지 않기 때문에
0: 아, 네.
1: 네 봉투보다는 액수가 중요하지 않을까. 네.
0: 어쨌든 두 분 다 현금으로 마음을 네. 표현하신다.
2: 그렇죠.
0: 그래도 이번 추석에는 좀 육성으로 사랑해 정도는 한번 남겨보시면
1: 아,
0: 어떨까.
1: 예. 사고입니다.
0: 아, 참. 여러분은 어떻게 추석 연휴 보내실지 또 문자 나눠주시고요. 경제 고민도 또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문자 주시면 방송 끝나고 또 순차적으로 연락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의정부시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제 누군가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아픔을 간직한 치매. 네, 이젠 진단비가 아닌 생활비로 준비해야 된다 이거든요. 치매로 인한 장기 요양 등급과 가족 간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0: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오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 손잡고 가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며 나는 부모 복은 없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시어머니를 만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 엄마라는 존재가 이런 거구나. 제가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을 때는 어머니께서 도와주셨는데요. 손주들만 챙기시는 게 아니라 며느리인 저까지 항상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답니다.
1: 아이고 애미야, 내가 김치 좀 담그고 고기도 저 데워서 택배로 보냈으니까 이번 추석에는 애들, 아빠랑 애들만 오라고 하고 너는 그 음식으로 먹으면서 좀 쉬고 잠도 푹 자고, 알았지?
2: 아우 어머니, 안 그래도 연휴가 짧아서 저 하루는 출근해야 해서 이거 어쩌나 했는데 그럼 전 추석 다음 주에 꼭 찾아뵐게요. 아우 죄송하고 이거 감사해요 어머니.
1: 에이구, 일도 좋고 자식들 챙기는 것도 좋지만 항상 네 몸이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 힘들 땐 뒤에 내가 항상 있으니까 어디 가서 절대 기죽지 말고, 알겠지?
0: 왠지 추석 때 안 가면 시어머니한테 혼날 것 같은 목소리. 어머니는 남편이랑 애들보다 저를 우선으로 챙겨주세요. 이렇게 어머니께서 주신 깊은 사랑, 살아생전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어머니께서 깜빡깜빡 건방증이 심해지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 어머니 안부 전화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어머니께서 새벽같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2: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일찍 전화하셨어요?
1: 예, 아까 나 작은 이모한테 빨리 전화해야 되는데 아니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거기 교통카드도 있어가지고 지하철도 못하게 생겼어.
2: 어? 어머니 잠깐만요. 지금 근데 저한테 뭘로 전화하고 계신 거예요?
1: 응? 뭘로 하긴? 어머 이게 핸드폰이네.
2: 우리 어머니 핸드폰 찾으시면서 핸드폰으로 전화하신 거네요.
1: 아이고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정신을 어디다 빼놓고 사는지.

0: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1: 아유, 어머니, 저도 맨날 핸드폰 어딨지 이렇게 찾거든요. 어머니만 그런 거 아니니까 뭐 죽을 때 다 됐다 이런 말씀은 좀 하지 마세요.
2: 아무 일도 아닌 듯 어머니께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자꾸 무거워지더라고요. 혹시 치매의 시작은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한 편도 아니라 혹시 앞으로 치매나 질병으로 오랫동안 간병이나 요양이 필요해지면 생활비에 병원비, 간병비까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도 걱정입니다. 어머니께서 혹시라도 아프시면 제가 직접 보살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볼까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늦기 전에 치매나 간병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두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를 딸처럼 품어주신 어머니에게 이제는 제가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은데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정말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의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 사연이었어요. 그나저나 오늘 두 분 열연하시네요, 정말. 열기가 막 느껴졌어요. 근데 보통 고부 갈등, 뭐 요즘은 장서 갈등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아끼는 고부 사이 이야기에 괜히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요즘 새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뭐 땡땡 파크, 뭐 땡땡 뭐 이런 거 영어로 아주 길고 어렵게 짓는 이유가 네. 이 시부모님 찾아오기 힘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농담도 많이 하잖아요.
2: 그래요?
1: 네, 청취자님은 그런데 이 가족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이 시어머님 걱정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2: 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예전보다 자주 깜빡하시면은 또 가족 입장에서는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제 기억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치매는 단순 좀 건망증과 달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인지 기능 저하가 이제 나타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2: 네.
0: 사실 뭐 치매는 완치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죠.
2: 네. 네.
1: 실제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 역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25%로 고령층 약 한 10명 중 1명 가까이가 치매를 앓고 있다라고 발표되었거든요.
2: 아이고.
1: 이 치매는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이 이 경제적 부담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조기 발견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근데 뭐 기억력이 좀 저하된다고 해서 전부 치매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0: 네, 뭐 그렇죠. 이제 기억력 저하가 전부 치매로 이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경도 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신호 중 하나로 이제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미리 대비를 이제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힘들게 되면 장기 요양 등급을 먼저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은 보험으로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가족의 좀 노후를 준비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제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장기 요양 등급은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1: 네, 일단 이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이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울 때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 네.
1: 이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문 조사와 이 의사 소견서를 종합해서 판단하며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까지 총 이 6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0: 네, 이렇게 이제 등급을 받게 되면 매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이제 요양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 네.
0: 등급이 높을수록 당연히 한도액은 커지게 되겠죠. 등급별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정해서 15%만 이제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요. 나머지 85%는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월 251만 원만큼 돌봄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실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한 37만 원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 움직이기 불편한 어르신이나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던데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나요?
1: 네, 일단 등급을 받게 되면은
2: 네.
1: 이 방문 요양 그리고 이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그리고 방문 목욕 그리고 방문 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국가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2: 네.
1: 이 최근 고령화 영향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120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러나요. 이 수치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0: 네. 네, 공단 부담금을 이제 항목별로 보게 되면 방문 요양의 6조 8,184억 원, 노인 요양 시설 5조 6,207억 원, 주야간 보호 2조 6,415억 원, 복지 연구가 3,827억 원,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 3,248억 원, 방문 목욕이 2,772억 원 순으로 이제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보면 뭐 외부 시설보다는 본인이 살던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비중이 가장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 뭐 그만큼 익숙한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길 원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의미겠네요. 그나저나 오늘은 그 시간이 좀 빨리 찾아왔네요.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부모님을 집에서 돌보면서 누구나 바로 가족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2: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이니까 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O. 아니군요.
0: 네.
2: 제일 찰지게 치시는 것 같아요.
0: 그 사실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 수급자의 장기 요양 등급이나 가족 관계 그리고 근무 시간 등 여러 조건을 좀 충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 요양은 개인이 직접 받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요양 기관에 소속돼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점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군요. 근데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뭐 급여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꽤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1: 네, 이 가족 재가 요양 월급은 보통 이 1일 60분, 월 최대 20일, 그리고 또는 특정 조건이 해당이 된다면 1일 90분, 최대 31일까지 인정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요. 네. 일반적으로 60분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대, 90분은 월 60만 원에서 한 80만 원대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이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한 점이 있죠.
2: 그렇겠네요.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생활비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 우리 청취자님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장기 요양에 대한 관심이 좀 늘고 있죠?
1: 네. 요즘은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장기 요양 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에 대한 보험에 이 관심이 끌고 있는데요.
2: 네.
1: 이 건강할 때는 몸을 움직여 노동을 하면 되지만 이 움직임 제한이 생기면 노동력을 잃게 되고 이 누군가의 도움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진단비처럼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이 매월 이 연금처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 관심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 네.
0: 네, 예전에는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면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점이 많아 보이는 이제 치매 보험을 많이 가입을 했었거든요.
2: 네.
0: 하지만 이제 그 보장들이 이제 경증이 아닌 중증 치매 기준으로 이제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치매 초기 단계에서 진단비나 치료비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점으로 많이 부각이 됐었죠. 치매는 평생 이제 걸친 그 부담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 치매 보험 또한 이제 점검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2: 그러니까 치매 하나만 보장을 한다기보다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생활비처럼 사용 가능한 보장이 늘어나는 건 장점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네, 그리고 이 일시금으로 진단비를 지원하는 치매 보험의 경우는 이 극단적 이 중증에는 큰 금액을 지급하고
2: 네.
1: 이 경증 치매는 보장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데 이 보험 소비자들은 뭐 중증이 뭔지 이게 경증이 뭔지 그리고 뭐 CDR 척도 이런 전문적인 단어가 알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2: 그쵸.
1: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치매 보험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그럼 사연 주신 우리 청취자님은 어떤 보장을 준비하면 시어머님께 도움이 될까요?
0: 네, 앞서 이제 집으로 오는 재가 요양이나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센터, 시설 입서 등 많은 혜택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약속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과
2: 네.
0: 가족 요양보호사 방문 요양을 준비하신다면 합리적인 보험료로 월 100만 원 이상을 확보해서 직접 요양도 하고 생활비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네, 플랜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2: 네.
1: 네. 특히나 어머님께서는 단순 노화로 인한 건망증인지 아니면 이 치매 초기 상태인지 아직은 알 수 없으니까 이 무해지 환급형보다는 이 해지 환급금이 있는 상품으로 선택하고 납입이 끝난 이후에는 어머님께서 만약 건강하시다면 납입 보험료보다 회지 환급금이 많은 상품을 선택해서 이 자산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2: 좀 궁금한 게 무해지 환급형이 좀 보험료가 더 저렴한가요?
1: 그렇죠. 해지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납입 보험료는 조금 저렴하거든요.
2: 네네.
1: 그런데 이제 해지 환급금이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내 그 보험금에서 해지 환급금을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무해지 환급형보다는 조금 비싸죠.
2: 그러니까 치매는 사실 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니까 뭐 싸다고 무조건 무해지 상품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치매는 치료 방법이 없이 그냥 마냥 상태를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0: 네, 아직 뭐 현대 의학 기술로 치매라는 질환을 이제 뭐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완치라는 개념은 없지만 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이제 표적 치매 치료제라는 게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2: 네.
0: 물론 이 치료제를 모든 치매 환자 대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치료를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네.
0: 표적 치매 치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18개월간 2주마다 정맥 주사로 치료가 진행되고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크죠.
1: 이 치료비 외에도 이 주기적으로 MRI 검사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에
2: 네.
1: 이 부수적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2: 네.
1: 이런 보장들을 보험으로 또 준비가 가능한데 이 한 가지 약물만 보장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개발되는 약물까지 보장이 되는지는 이 전문가의 확인이 좀 필요하죠.
2: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슷한 약이 많이 출시가 될 텐데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다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보험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신약으로 추가될 치료제 역시 보장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2: 네.
0: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준비한다라고 해서 이제 따라서 준비를 하기보다는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내 보험이나 우리 가족 보험을 맡겨서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좀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잘 구성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네, 자신을 딸처럼 품어주신 시어머니께서 혹시 치매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준비하고 싶다는 며느리의 사연 살펴봤는데요. 먼저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방문 요양이나 주 야간 보호 또 가족 요양 등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좀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하시고 그것만으로 좀 부족할 수 있는 뭐 간병비와 생활비는 장기 요양 관련 보장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뭐 갖고 계신 치매 보험이 중증 치매에만 보장이 집중돼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초기 단계부터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돌봄과 치료비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혼자서 점검해보기는 좀 어렵죠. 그럴 땐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머니특별시 전문가분들과 무료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갈게요. 아마 오늘 오후부터 출발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장거리 운전으로 지친 분들을 위해서 신나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코요테의 디스코왕 듣고요. 저는 머니특별시 2부 마 이게 돈이다로 기다릴게요.

0: K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0: 머리특별시 2부 시작했습니다. 마 이게 돈이다. 오늘은 배당주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그 예전에 이제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장래 희망을 조사했더니 네. 한 초등학생이 이제 건물주라고 이제 적었던 네,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건물주 뭐 많은 분들이 꿈꾸고 계시겠지만 네. 이제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배당주라는 오. 말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라. 네, 주식시장에 상당히 오래된 격언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0: 아 저도 배당주 참 관심이 많은데 근데 왜 하필 가을에 배당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2: 네, 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 기업들의 한 해 실적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거든요. 아. 그래서 이 올해 배당을 한 이 정도 주겠구나 하는 예측이 가능해지고 이 자연스럽게 이 지금 사두면 배당받을 수 있겠다는 이 기대 심리가 커지는 시기가 이 바로 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 가을인 것이죠.
0: 그러면은 지금 배당주를 사서 배당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1: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배당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0: 배당주의 배당 기준일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1: 네.
0: 배당주를 사서 배당금을 받으려면 해당 기업이 정한 특정 날짜에 이제 주주로 당연히 이제 등재가 되어 있어야 이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겠죠.
1: 네.
0: 예전에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른 채 일단 주식부터 샀고 그 주식을 12월 말까지 가지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1: 네.
0: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깜깜이 배당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자, 최근엔 많은 기업들이 배당금을 먼저 확정한 다음에 배당 기준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2026년 2월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이제 절반 가까이가 정관을 좀 바꿔서 코스피 200 기업 중에서도 상당수가 배당 기준일을 이듬해 1분기 쪽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1: 아, 저런. 그럼 이제 12월 말까지만 사면은 끝이다. 이런 공식이 안 통하게 된 거네요.
2: 네, 그렇죠. 그래서 투자 전에 반드시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나 아니면 이 한국거래소 KIND에서 이 관심 기업의 이 배당 기준일을 직접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1: 그렇겠어요. 그러면은 그 배당주를 고를 때 사실 저도 그렇지만 다들 제일 먼저 보는 숫자가 있잖아요. 배당 수익률. 그 배당주는 이 배당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거죠?
2: 네, 이 배당 수익률은 지금 주가 대비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1: 배당 수익률에 함정이 있다고요?
2: 네, 이 배당금이 늘어나서 수익률이 높아진 거 그러면 좋은 신호인데
1: 그쵸.
2: 반대로 이 회사 상황이 나빠져서 주가가 떡 떨어지는 바람에 계산상으로만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배당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1: 아, 그러니까 그냥 숫자만 보고 오, 이 종목 배당 수익률 괜찮네 대박이네 하고 덜컥 사면은 안 된다는 거군요.
0: 그렇죠. 이제 배당주 투자를 하시려면 최근 몇 년간 배당을 꾸준히 이제 지급해 왔는지 그리고 그 해당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인지 좀 함께 살펴보셔야 되고요. 배당금이 갑자기 확 늘어났다면 이게 일회성이 아닌지도 반드시 의심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1: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럼 배당주는 사실 배당 받고 바로 팔면 그 이득인 거 아니에요?
2: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꼭 그렇진 않거든요.
1: 네?
2: 이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을 이 배당락일이라고 하는데
1: 네.
2: 이날 이론적으로 배당금만큼 주가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대부분 그냥 팔 테니까.
2: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 배당금을 받더라도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배당금에는 세금도 붙거든요.
1: 네.
2: 일반 계좌 기준으로 15.4%가 원천 징수되니까 이 화면에 보이는 배당 수익률과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냥 일단 나는 배당 받았으니까 팔아야지 했다가는 사실 내가 샀을 때보다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은 나는 손해니까 배당주는 배당 한번 받고 팔자 이렇게 투자하는 건 안 되겠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배당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을 좀 장기간 보유를 하면서
1: 네.
0: 받는 배당을 다시 투자하는 방식이 이제 배당 투자의 본연의 힘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1: 그러면 이제 막 배당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2: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개별 배당주를 직접 사는 방법, 그리고 이 여러 배당주를 묶어놓은 배당 ETF를 사는 방법이죠.
1: 네.
2: 이 개별 종목을 고르실 거면 최소 한 3년에서 5년간 배당을 꾸준히 줬는지, 그리고 이익에 비해서 과도하게 배당하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시고, ETF는 분산 투자엔 편리하지만 분배금이 항상 일정하진 않으니까 이 상품 설명서를 꼭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 생긴 이 세금 혜택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1: 올해부터 어떤 세금 혜택이 새로 생긴 거죠?
0: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매매 차익은 이제 비과세이다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시지만
1: 네.
0: 이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2026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이제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네, 다만 뭐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라 2026년에 받은 배당 소득이라면 2027년 그러니까 이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내가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기회는 날아가는 거군요. 이 찬바람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말 이제는 그냥 계절 공식처럼 믿고 따라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배당 기준일은 언제인지 높은 배당 수익률이 정말 좋은 신호인지 배당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인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 문자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재무 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영 팀장님에게 따로 상담 신청하고 싶은 분들도 계속해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6717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20년 지기 친구가 보험 일을 시작한 뒤 제 취미가 보험 가입이 돼버렸습니다. 새 상품이 나올 때마다 친구가 실적 때문에 힘들 때마다 저와 가족 보험을 하나씩 권유하더라고요. 오랜 친구 부탁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가입하다 보니까 어느새 가족 보험이 수십 건이나 됐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도 상당하고요. 문제는 어떤 보장이 겹치고 무엇이 꼭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무작정 해지하기도 부담스러운데요. 전문가님, 이런 보험은 무엇부터 정리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우리 6717님처럼 주변에서 뭐 보험 가입 권유 끊임없이 받는 분들 많으시죠?
0: 네, 이게 정말 많은데 사실 이게 최근 들어서 좀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1: 어? 근데 보험 가입 권유가 최근 들어서 많아진 이유가 뭐 있나요?
0: 네, 저희도 이제 매달 보험회사에서 출시하는 뭐 상품들이나 그 상품 전략들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1: 네.
0: 그걸 들여다볼 때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야, 이제 뭐 웬만한 보험 다 나왔다. 이게 또 나올 게 있나? 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넘어서 뭐 항암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 뭐 비급여 치료, 로봇 수술, 뭐 재활 치료, 간병인 사용비까지 보장의 영역은 계속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사실 뭐 과거의 보험이라고 하면 질병이 발생했을 때 딱 진단금을 보장하는 보험이었다면 이제는 진단 이후 치료와 회복 그리고 간병 과정까지 거의 모든 단계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여러 상품이 쏟아지니 계속 권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 그러니까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보험도 뭐 진단비 가입하면은 수술비 가입하라고 하고 수술비 가입하면 각종 뭐 치료비 가입하라고 하고 치료비 가입하고 나면은 간병비 가입하라고 하고 이게 정말 끝이 없는 게 아닐까 싶어요.
2: 네, 맞습니다. 이 정말 끝없이 가입과 해약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1: 네.
2: 이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상품을 보면 이러한 흐름은 좀 더 명확한 다 볼 수 있는데요. 뭐 암, 뇌, 심, 뭐 중증 질환에 대한 통합 치료비와 뭐 생활 지원비, 뭐 비급여 치료, 간병, 근골격계와 뭐 재활 영역까지 보장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1: 안 하는 걸 찾는 게 더 빠르겠죠.
2: 그렇죠. 그래서 이 한편에서는 유병자 전용 상품과 이 분리 심사를 확대하면서 이 과거 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까지 좀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0: 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은 손해보험사뿐 아니라 이제 생명보험사 역시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1: 네.
0: 이제 뭐 사실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이제 전통적으로 사망 보장을 이제 주요 보장 으로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망 보장에 머무르지 않고 뭐 암이나 치매, 간병 등 생존 보장을 강화하고 있는 동시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통해서 이제 노후와 장수 위험까지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상품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위험을 정말 잘게 쪼개고 쪼개서 보험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셈이죠.
1: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이 다 보험 상품으로 출시되고 있으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보험 소비자들은 끝없이 가입을 권유받고 있는 거네요.
2: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무엇을 더 가입할까 보다 이 무엇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고민해 보셔야겠죠.
1: 네.
2: 지금까지 보험사들의 경쟁 방식은 이 비교적 좀 단순했거든요. 어느 회사가 먼저 뭐 새로운 담보를 만들 것인가, 뭐 어느 회사가 더 높은 한도를 제공하실 건가, 그리고 어느 회사가 좀 가입 조건을 더 완화할 것인가가 이 상품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 보장 분석표라는 것을 앞세워 더 싸고 더 크게 보장한다며 이 리모델링을 좀 강조해온 현상이죠.
0: 네. 네, 이제 암 관련 보장만 좀 보더라도 뭐 진단비나 치료비 그리고 수술비, 항암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 비급여 치료비, 생활비 정말 많죠.
1: 네.
0: 이렇게 정말 세분화가 되었는데 간병 역시 뭐 간병인 사용 일당에서 간병인 지원, 장기 요양이나 뭐 치매 간병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1: 네.
0: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상품이 복잡해질수록 이제 보험 소비자는 이제 보험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맞아요.
0: 내 보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이해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나 이 보장이 없네. 그리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던데 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추가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1: 이게 자꾸 좋은 상품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0: 가입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이 보험 종류가 많고 담보가 많아진 것이 반드시 이 좋은 보험을 가입했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상품 설명서에 몇 개의 담보가 들어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뭐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시점에 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이기 때문이죠. 네. 결국 이 보험 소비자가 고민해야 할 질문이 좀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건가가 아니라 네. 그리고 내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보장은 무엇인가를 이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2: 네. 네, 뭐 사실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보험의 가장 큰 경쟁력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보험료나 보장의 크기가 아닌 이제 보험금 지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2: 뭐 사실 보험금 잘 주는 회사가 이제 제일 좋은 보험회사고 보험금 잘 나오는 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0: 네.
2: 자, 그래서 이제 상품 경쟁이 일정 수준 이상 성숙한 시장에서는 결국 보험 본연의 기능이 중요해진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사실 뭐 보험의 본질은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데 있지는 않죠.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 가정경제의 경제적 충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느냐가 이제 보험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그 사연자님도 앞으로 보험 가입을 하거나 보험 권유를 받을 때 최소한 이 세 가지 요소는 좀 반드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최소한 꼭 챙겨봐야 될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이죠?
1: 네, 첫째로는 이 지급 가능성이 높은 명확한 담보 구조인데요. 보험금 지급 조건이 지나치게 이 복잡하거나 보험 소비자가 예상하는 보장과 실제 이 약관상 지급 조건의 차이가 좀 크다면 우리 가족에게는 좋은 보험이 될 수 없습니다.
2: 네, 이게 과거에 판매했던 이제 CI 보험이 대표적이었죠.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이제 보험금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보험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한 가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한도와 공격적인 보장을 제공했다가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를 대폭 조정하는 갱신형 보험은 장기적으로 이제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0: 네, 좀 정리해보면은 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요소 세 가지. 첫 번째가 지급 가능성이 높은 명확한 담보 구조. 둘째는 지속 가능한 가격. 그럼 세 번째는 뭐죠?
1: 네, 셋째는 이 보험금 청구 이후의 경험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보험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 보험사의 진짜 가치를 평가하게 될 거거든요.
0: 네.
1: 상품의 차별화가 어려워질수록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 심사의 합리성, 지급의 신속성, 이 사후 관리의 수준이 보험사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0: 보험은 가입할 때보다 보험금을 받을 때 진짜 가치가 늘어난다. 이 청취자님처럼 새로운 보험이 출시될 때마다 가입 권유를 받고 계시다면 알려주신 그 세 가지 내용은 반드시 짚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2: 네, 뭐 사실 이제 이런 세 가지는 최소한 짚어보셔야 되는데 이제 지인이 자꾸 권유하면 이런 걸 짚어볼 시간이 없죠. 이제 빨리 사인을 하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험 상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의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2: 과거에는 좋은 상품을 찾아서 보험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었지만 자, 지금처럼 유사한 보험이 정말 보험사에서 쏟아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상품 하나를 많이 아는 것보다 보험 소비자에게 어떤 보장이 좀 필요하고 어떤 보장은 불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진 거죠.
0: 네.
1: 특히 이 기존 보험 소비자의 보험을 보면 진단비는 충분하지만 치료비가 좀 부족한 경우가 있고 치료비는 준비되어 있지만 간병이나 소득 상실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0: 네.
1: 반대로 이미 충분한 보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유사한 담보를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품 판매만 우선시하는 설계사를 곁에 두기보다는 기존 보험을 분석하고 중복된 담보는 좀 줄이고 부족한 위험만 정확하게 보완하는 전문가 이 정말 좋은 전문가를 곁에 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더 많은 보험보다 더 좋은 보험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2: 네,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자, 지금은 질병의 진단부터 뭐 치료, 수술, 비급여, 그리고 재활, 간병이나 변호사 현물 지원, 그리고 노후와 사망까지 보험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재무적 위험이 이미 보험 상품 안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0: 네.
2: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보장을 정말 명확하게 선별하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0: 수 있는 보험을 설계해서 내가 한번 가입하면 정말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무엇을 가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까지 가입한 수많은 보험 중에서 그 무엇이 우리 가정경제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보험인가를 전문가와 함께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이 보험이 하나 둘 늘어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몇 개인지도 또 무엇을 보장한지도 헷갈리기 쉬운데요. 새 보험을 더 찾기보다 지금 가진 보험이 실제로 필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보험료는 오래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내 보험 보장 분석 좀 제대로 자세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4942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노후 자금을 배당주에 투자하려고 고민 중인데요. 배당금이 많아지면은 금융소득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세금이나 건보료도 좀 오르지 않을까 걱정인데 어떨까요?
0: 네, 과거에는 실제 이제 배당금을 많이 받게 되면 다른 금융소득과 이제 합산이 돼가지고 종합과세가 되었는데,
1: 네.
0: 이제 올해부터 아까 세제 개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제 분리과세라고 하는 건 다른 금융소득과 좀 분리해서 이 배당소득세만 별도로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세금이나 건보료 오르는 것들을 많이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노후 준비를 위해서 배당 주 투자를 좀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네, 뭐 투자 시작하셔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연 배당을 하는 회사가 있고 분기 배당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분기 배당을 하는 회사들을 잘 믹싱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활용하는 투자로서는 배당주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매달 주는 분기 배당주에다가 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생활비처럼 매달 받을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분기 배당을 할 때 뭐 A라는 회사가 1, 3, 5, 7월에 이제 배당을 하고 또 B라는 회사는 2, 4, 6, 8월에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회사들을 섞어서 이제 배당도 투자를 했을 때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뭐 노후 생활비처럼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1: 그걸 잘 이렇게 포트폴리오만 짜시면 매달 받을 수 있게 좀 꾸릴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188님은 저는 추석에 아빠 차를 빌려서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원데이 보험을 들려고 생각했는데 단기 운전자 특약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원데이 보험보다 나은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2: 네, 단기 운전자보다는 저는 원데이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단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다음날 12시부터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 원데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지고 좀 준비를 하신다면 좀 합리적으로 좀 이 대비가 가능하겠습니다.
1: 네, 좀 미리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2: 네네네.
1: 2103님은 10년 전에 종신보험을 가입했었는데요. 종신과 연금이 다 되는 줄 알고 가입했는데 연금으로 전환하면은 종신보험의 기능이 사라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보험으로 연금을 받으려면 종신보험은 또 따로 가입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0: 네, 이게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보험의 해약 환급금을 연금으로 이제 전환하는 기능이 돼버리거든요.
1: 네.
0: 그러면 종신보험으로 이제 보장받기 위해서 적립되어 있던 돈을 연금으로 지급을 해버려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사망보장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험 으로 연금을 받으려면 종신보험을 또 따로 가입을 해야 되나가 아니라 이미 뭐 10년 전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 종신보험은 잘 유지하고 별도로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0: 네. 지금 이제 보험사들이 정말 많은 보장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럴 때 많은 보험을 가입하기보단 우리 가정경제를 지켜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보험 하나를 잘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네, 치매 같은 경우에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본인 부담금 에 대한 부분은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활비처럼 받을 수 있게 잘 준비하신다면 내 노후를 좀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훈 팀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됩니다. 고향 가시는 분들 오가시는 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웃음도 많이 나누면서 몸도 마음도 넉넉해지는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네,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서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한 산불 예방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불법 소각 금지, 산림 지역에서 불씨 취급 금지, 입산 시 화기 소지를 금지하고요. 산림 지역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산불을 내면 징역 등 처벌의 대상입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가는 길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전히 7시간 정도 걸리고 있는데요. 정체 길이는 총 100km를 넘었습니다. 죽전부터 시작된 정체가 경부고속도로 끝나는 시점 사이로 군데군데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안성부근부터는 회덕분기점까지 82km 구간에서 내내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 습도는 5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리.

0: TBS 캠페인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아,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0: 어렵지 않습니다.
1: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2: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3: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2: 둘째,
3: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셋째,
3: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2: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3: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4: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분당 수서로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일교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반포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는 추석 연휴 버스 전용 차로제가 오늘 오전 7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한남에서 신탄진까지 양방면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된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1시간 사이 고속도로 귀성정체 길이 조금씩 줄어든 곳도 있지만 아직은 길게 밀리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여전히 총 100km 정도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4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추석 연휴의 첫날인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이른 시간부터 귀성길과 나들이 떠나는 분들 더욱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 또 추석 연휴 기간 중 추석 당일인 25일부터 다음날 26일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부터 귀성길 정체가 시작된 고속도로 오후 6시 이후부터 정체길이 서서히 줄고 있지만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여전히 길게 밀리는데요. 입장 부근에서 천안호두 휴게소까지 옥산 휴게소에서 회덕 분기점까지 각각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4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0: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4: 대리 부르셨죠?
1: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27년 2월까지

0: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로 정렬 2588
3: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4: 눌러줘요 2588
3: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이른바 남성 락커들은 왜 머리를 기를까요? 물론 지금은 머리의 길이는 모두 자신들의 개성에 맞게 자유롭게 연출합니다.

1960년대 미국에선 락앤롤 뮤지션들 사이에서 장발이 유행하기 시작하죠. 나는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규정, 9-to-5의 삶을 거부한다. 이런 의미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분방해 보이는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는 단정한 머리와 넥타이를 맨 정장의 사람들만이 직장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0: 레드 애플린 블랙독 7458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 응원합니다. TBS도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 연음말에서 제가 이제 남성 락커들의 머리 길이를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상하죠. 섹스 피스톨스나 이제 이런 밴드들을 보면 또 빡빡 머리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 자유로움과 그 다음에 어떤 제도권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머리를 기르거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또 이 나중에 펑크 음악을 하는 세대들에게는 이 기존의 락커들이 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자본에 반대하고 제도권에 반대하면서 정작 그들은 막 호화롭게 좋은 차, 심지어 뭐 전용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고대 성을 사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라고 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곳이 더 생겼어요.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 선물 많이 준비했습니다. 사연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1: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광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0: 블랙 신드롬, Fit the Power Cable into Me 들으셨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대한민국 헤비메탈, 그 하드락의 선두주자죠. 아, 저는 뭐 저희 권순우 밴드는 포크 쪽에 가까운 음악을 하지만 듣는 음악은 굉장히 이렇게 힘차고 거칠고 강한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아마 저 20대 한 중후반으로 기억하는데 매일 들었어요, 이 노래. 정말 저한테는 제 20대의 우상입니다. 블랙 신드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일단 저는 이 락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목소리나 어떤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자신만만한 어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느껴져요, 매번.
1: 아, 그런 건 없습니다.
0: 이상하죠, 선배님들. 아, 여러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제 음악 굉장히 높은 선배님들이어서 제가 호칭을 선배님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만들고 하는 노래는 이제 좀 말랑말랑한 거를 좋아하는데 왜 듣는 거는 굉장히 센 음악을 좋아해요. 정상인가요, 이거?
1: 아니, 누구나 자기 그 취향이 있잖아요.
0: 네네.
1: 저는 오히려 이제 시끄러운 음악을 하니까 네네. 시끄러운 음악을 잘 안 들어요. 그냥.
0: 아.
1: 그러니까 이제 아. 음주할 때는 음주용.
0: 오,
1: 이제 잠잘 때는 이제 잠자기용 뭐 이런 음악을. 요즘 것도 좀 많이 들어요. 조용한 거, 재즈 많이 들어요.
0: 아, 그러시구나.
1: J-pop 같은 것도 많이 듣고.
0: 아, 저도 정상인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0: 자, 지금 말씀하신 분은 기타 치시는 김재만 씨.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1: 안녕하세요. 블랙신드롬에서 기타 치는 김재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0: 네, 한 분 더 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블랙신드롬 보컬 박영철입니다.
0: 와, 진짜 매일 무대에서만 뵙던 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같이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2: 네, 출연해서 저희도 너무 좋습니다.
0: 네,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요. 결성한 지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기로 멤버들 모았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멤버 있으면 가가지고 좀 구애를 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멤버 결성을
2: 하지 않겠어요?
1: 그 얘기는 영철이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0: 네네.
1: 그러니까 앨범을 내기 전에 원래 그 블랙 신드롬이라는 밴드는 존재했고.
0: 네.
1: 그는 이제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이제 그런 관계에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앨범 내기 직전에 이제 합류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앨범 작업할 때가 한 8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0: 87년.
1: 그러면은 네. 영철이는 뭐 한 86년이나 이때부터 이미 팀에 이름
2: 있었죠. 블랙 신드롬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타 치는 멤버가 군대 이제 영장이 나왔어요.
0: 아, 맞다. 군대.
2: 그래서 조만간 군대를 간 건 아니고 가야 되는 건데. 그 만약에 그 친구가 없어지면 기타를 누군가 쳐서 아무튼 앨범 내야 되잖아요. 앨범 계약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앨범 계약하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뭐 지금도 뭐 쉽네 어렵네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뭐 돈

0: 뭐, 한 푼도 안 줘도 되고요. 그냥 앨범만 내주세요. 이런 분위기였거든. 근데 그게 가야금 됐기 때문에, 재만형, 뭐, 다른 공연, 블랙신드롬 다른 공연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재만형이 또 다른 밴드로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서로 얘기가 잘 돼서, 기타가 필요하면 전화를 하겠소. 뭐, 이렇게 된 거죠.
1: 그러면 밴드 두 개가 합쳐진 결과적으로 그렇게
0: 아,
1: 된
0: 그건 아니고, 재만이 형만. 딱, 기타만.
2: 그러셨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 베이스를 치는 친구도 갑자기 뭐 유학 갔나?
0: 아, 걔는 또 이제
2: 유학을 가게 돼서 그 전에 또 하던 팀에서 또
0: 재만 형이 아는 베이스를 또
2: 베이스
0: 데리고
2: 끌고 가고.
1: 아.
0: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변해가지고 앨범을 냈죠.
1: 야, 근데 이게 지금 벌써 30년 전 얘기인가 보다.
0: 그렇죠. 88년도 9월, 10월
1: 아니야.
0: 그때 냈으니까 앨범을.
1: 40년 전인가 보다.
0: 거의
2: 그렇죠.
0: 40년 됐어요. 거의.
1: 우와.
2: 저희가 좀 천재 소년들이어가지고 한 10살 때부터 음악을 하다 보니까.
1: 우와, 40년. 지금도 막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사실 아시겠지만, 한 달은 안 돼, 한 보름 전에 제가 공연을 직접 또 가서, 근데 똑같으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안 변하시고, 뭐, 연주 실력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2: 아이, 머리숱이 많이 바뀌었죠.
0: 힘들지, 해만 기타 치기 힘들지 않아?
2: 아, 그런 건 없는데.
0: 그래? 난 노래할 때 사실,
1: 네.
0: 노래는 좀 이렇게 몸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네.
0: 굉장히 몸짓이 많이 필요한데,
1: 네.
0: 숨이 차요. 까놓고 얘기하면.
1: 아, 그래요?
0: 네.
1: 아, 근데 티는 전혀 안 나요.
0: 티를 안 내려고 엄청 노력하죠.
1: 그러셨구나. 예전에 EBS 스페이스 공감.
0: 아, 예.
1: 네. 그때 이제 화면으로만 뵙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무대에서 직접 뵙죠. 혹시 그 블랙 신드롬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무슨 까만 머리의 신드롬 뭐 이런 건가? 아니면.
0: 아, 뭐 그런 것보다도 뭐
1: 네.
0: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초장에. 근데
1: 네.
0: 이제 그냥 만들 때는
1: 네네.
0: 제가 좋아하던 밴드가 블랙 세버스인데 그렇게 비슷한 이름을 짓는 게 멋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유치한 어릴 때니까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2: 이제 블랙자 들어가는 팀들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
1: 네.
2: 그래서
1: 네.
2: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이제 따랐다고 보는데 이 이름을 정해놓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줬지만 그 같은 이런 똑같은 질문을 엄청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제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의미를 만들어야 돼서 뭐 그냥 아 우리 동양인들이다 검은 머리라. 검은 머리라서
1: 네.
2: 우리도 좀 이렇게 세계로 좀 신드롬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1: 아니 왜 말이 안 됩니까?
2: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죠. 아유
0: 그만큼 거죠.
1: 네. 자 이쯤에서 우리 또 블랙 신드롬 노래 한 곡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외로움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 이 곡 잠깐 어떤 분이 소개 좀 해주실까요?
2: 아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5년 그러니까 한 3, 4년 단위로 한 번씩 연주하는 요즘.
1: 이거는 몇 집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죠?
2: 이것도 3집일 겁니다.
1: 아, 3집.
2: 예.
1: 네, 듣겠습니다. 블랙 신드롬, 개인적인 외로움.

0: 블랙 신드롬, 개인적인 외로움. 들으셨습니다. 김재만, 박영철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일본 활동 기사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1: 네, 왜 처음부터 이제 일본 진출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저희를 도와주던 저희 친형님 계셨는데, 저희 친형님하고 우리 영철이가 뭐 그쪽 그 헤비메탈 전문 잡지라고 하나요? 뭐 그런 관계자들을 좀
2: 원이죠.
0: 원 만나네.
1: 그런 분들 좀 만나서 이제 인사하고 얼굴 좀 틀라고 한국에도 헤비메탈 하는 팀이 있다.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제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부터요. 근데 이제 그 멤버들의 병역 문제들이 다 걸려 있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자유롭게 해외를 나갈 수 없던 시절이라 이제 그런 접촉 후에 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회가 이제 닿게 됐죠. 거기 아는 분들도 생기고 해서 그냥 뭐 사실 이제 뭐 그 사람들 얘기하면 뭐 해외 진출을 뭐 거창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쪽 현지에 가서 우리가 라이브를 하고 현지 어떤 상황이 어떤지 그쪽 친구들은 얼마나 연주하는지 이런 거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들한테는 되게 큰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 가서 좀 몇 개 도시 라이브도 돌면서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이건 축제 같은 행사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혼났죠.
0: 아.
1: 이제 많이 배우니까. 근데 이제 저희 음악하는 사람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0: 시스템.
1: 그러니까 어떤 클럽이나 공연장을 가도 네. 그 스태프들이 움직이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이게 되니까 이제 많이 혼나고 많이 배우고.
0: 그게 지금 몇 년도 얘기죠? 대략 한 90년 아, 초반?
2: 90년 초반부터 네. 2000년 중순까지 쭉이에요.
1: 쭉.
0: 그러면 저 그냥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준 차이가 확 납니까?
1: 아, 나죠.
0: 어떤 식의 수준 차이가 날까요?
1: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뭐 세세한 부분을 뭐 얘기하기보다는 네네. 그냥 프리미어 리그하고 K리그의 차이일까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0: 아, 그러면 그 관객들 차이는 어때요?
1: 관객은 일본은 일본다운 특징이 있어요. 이제 약간 뭐 그런 문화 있잖아요. 오타쿠라는 오타쿠 네네. 문화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스테이지에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예의 있고 그 예의는 뭐 관객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미디어 매체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스태프들이나 너무 연주자들한테 예의가 있고 이런 이제 그들의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한국의 열정적인 한국민 이 한국 기질로 보면 약간 브라더십은 좀 안 느껴지는.
0: 아, 브라더십이라고 하면?
1: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좀 일하는 분들하고 금방 친해지고.
0: 아, 스태프들하고.
1: 스태프들 금방 친해지고. 네. 아, 오늘 수고했다. 고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네. 우리 불편할까 봐 얘기 안 걸고.
0: 아, 그런 문화.
2: 되게 비즈니스적인 거죠.
1: 얘기
2: 비즈니스. 아. 딱 일만 하고.
1: 그리고 아. 제가 아시아낙 페스티벌이라는 걸 한번 행사를 한번 했었어요. 네. 시라타카라는 일본 온천 지역에서 한번 했는데 그 도시 행사니까 엄청 크죠. 근데 좀 일 끝나고 이제 공연 끝나고 이제 이런 파티 같은 걸 만들어줬는데 호텔에서 그날 일하던 엔지니어나 뭐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야. 그 자리에. 그래서 얘네들은 참여를 못 하는구나 같이. 이러다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다른 방에 있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내가 너무 잘, 우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0: 네네. 그렇죠.
1: 아, 오늘 수고했어요. 뭐 오죽해라 사마됐어. 뭐 이랬는데 너무 놀라는 거지. 내가 들어가니까.
2: 쟤 왜 저러나.
1: 아니, 여기 왜 들어와. 이게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0: 그거 좀 독특하네요, 진짜.
1: 근데 프로페셔널하게 일한다는 점은 있는데, 네. 예, 우리나라처럼 뭐랄까, 열정적이고 좀 뭔가, 아, 우린 불안하다. 이런 느낌은 좀 적은 그런 느낌을 받았죠.
0: 그 우리 클럽 공연이나 그 락 페스티벌 이런 공연에 보면은 아무래도 좀 관객이 그렇게 많다라고 느껴진 적은 별로 없거든요. 물론 뭐 펜타폰트 락이나 얼마 전에 한 히어로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1: 맞아요.
0: 그런 특정한 몇 군데 빼놓고는 이제 그 관객의 차이가 일본하고는 좀 많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2: 그 조그만 공연장을 다녀봐도
0: 네.
2: 느낌이 이제 현재 한국의 클럽 사실 뭐 몇 명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일본은 꾸준히 꽉은 차요. 뭐 그게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든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든 다른데 그래도 꽉 차긴 꽉 차니까 어떤 한 가지 음악을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해주고 지지하고 서포트하는 것들의 그런 문화가 일본 쪽이 훨씬 그런 건 잘 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CD나 앨범도 많이 사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국은 딱 한마디로 보면 그거죠. 그때 당시의 인기. 지금 누가 제일 잘 나가는가.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만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BTS가 공연하면 뭐 미어 터지잖아요.
0: 그렇죠.
2: 뭐 8만 명, 10만 명. 네. 장난 아닌데 외국에서도 오고. 지금 우리가 공연하면 뭐 5명, 10명 모으기가 힘든데
0: 에이, 그럼
2: 왜, 그러니까 왜 그런 거에 그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냐면 네. 결국은 그게 이제 그 음악의 그 여러 가지 토양 분위기 자체를 좌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팬들이 많이 수긍해 주고 좋아해 주시면 돈도 많이 버는 걸 떠나서 또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지.
2: 그 공연에 네네. 더 좋은 공연도 만들고 뭐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사정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걸로 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일단 너무너무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심지어는 이제 음악을 더 이상 못하고 그만둔다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뭐 네. 40년을 해서 오래하고 잘났어요 이게 아니고 그만큼 희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0: 네.
2: 저희가 희생한 사람이 그닥 많지 않다는 거죠. 중간에 관두고 뭐 힘드니까 뭐 다른 일도 좀.
1: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문화를 소비하는 계층을 딱 한정돼서 생각하잖아요.
0: 네네.
1: 젊은 어느 특정 네네. 나이대로. 좀 그러다 보는데 그 친구들은 항상 우리 어느 시대나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언어와 문화와 뭐 음악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떤 것이 제일 트렌드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을 이제 공연장을 끌어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거고 이제 우리 같이 올드스쿨 하는 이런 음악들은. 또 그러다 우리나라가 또 인구도 적잖아요. 인구가 한 가까운 일본처럼 한 1억 이상은 돼야 그 지금 소규모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이제 뭐 보기에는 좀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작은 공연장도 좀 차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0: 참 일단 다변화인 것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는 경향 맞습니다.

0: 블랙 신드롬, 바이블 블랙. 와, 잘 들었습니다. 와, 이게 아까 그 3집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운드가 굉장히 풍부해졌는데, 이게 언제적 음반인가요?
1: 이게 몇 년 전 앨범이죠.
0: 예. 그러면 블랙 신드롬.
2: 가장 최근 앨범.
0: 최근 앨범. 예. 바이블 블랙. 어떤 내용인지 잠깐 좀 들어볼까요?
2: 저희는 이제 주로 예전부터 음악을 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또 우리는 어떤 음악을 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음악을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네, 저희도 최근에도 뭐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저희 블랙 신드롬의 바이블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노래예요.
0: 아, 블랙 신드롬의 바이블이다.
2: 예, 예.
0: 멋있네요. 기타 김재만 씨 그다음에 지금 요거 코러스도 다 직접 하셨나요?
2: 직접 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1: 여러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죠. 이제. 같이 도와서 노래
2: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네. 오늘은 두 분이 오셨는데 블랙 신드롬 전체를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멤버들하고
1: 보컬의 박영철 씨,
0: 네.
1: 기타 김재만 씨, 베이스의 최영길 씨,
0: 최영길
1: 씨, 아,
0: 최영길 씨.
1: 예, 그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일본인이라. 일본 사람이라 히데키 모리우치라는 친구인데
0: 순수 일본인
1: 네, 예, 예.
2: 히데키 모리우치.
1: 근데 이제 좀 큰 공연만 왔다 갔다 하고
0: 네네.
1: 여기서는 이제 그 신영이라는 친구가 저희 이제 세션 드러머로 오랫동안 하고 그러니까 있죠.
0: 원 멤버는 일본 분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좀 작은 공연이나 소소한 그런 공연 같은 경우는 한국인 분이 도와주고 계시고
1: 예, 예.
2: 그분이 세션인 문제가 있는 거죠.
0: 아 그러시구나.
1: 저희 팀은 데뷔 때부터 드러머만 줄곧 이렇게 많이 교체되는.
0: 네 맞아요. 저기 저 블랙 신드롬에서
1: 뭐 홍진규 뭐 최용석
2: 네.
0: 그 저기 블랙 신드롬 나오고. 다음에 들어온 밴드가 저희 권순우 밴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공연 때 저기 종로 어디에선가 좀 큰 공연장 클럽은 아니고 공연장 네, 종로에서 맞아요. 할 때 한번 대기실에서 뵌 적이 있어요. 네.
1: 신나라
2: 신나라
1: 거긴 거 같아요.
0: 한 30년 전 얘기 같습니다. 예, 예. 거의 그런 일이 한 번도 있어요.
1: 우리 연차는 얘기하지 말죠. 영자 네. 빼고 네. 3년 전에
2: 3년 전.
1: 네. 3년 전에.
0: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음반 발매한 거는 어떤 내용이죠?
1: 아, 이제 그때는 그 타임이 해외에서 이제 한국이 살짝 올라올 때라 한국의 문화라는 게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여러 장르의 음악에 관심이 많았어요.
0: 오.
1: 그러니까 한국의 뭐 고전 음악부터 뭐 가요, 뭐 재즈, 락, 뭐
2: K-뮤직의 시초였구만.
1: 뭐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관심이 막 올라올 때라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요청이 있었죠.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앨범을 소개하는 정도.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거기다 발매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좀 큰 회사랑 해가지고 HD라고 좀 큰 유럽의 레이블이네요. 그런 데에서 좀 잘 풀린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0: 그 유럽에서 그렇게 큰 레이블에서 음반 발매를 했다라는 거는 그들도 분명히 사업하는 사람들일 텐데
1: 그러니까.
0: 어떠한 충분한 네.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했겠죠.
1: 그렇죠. 그 왜냐면 이제 그런 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만약에 누가 펑크를 좋아하면 중국의 펑크 궁금하잖아요.
0: 그렇지. 그렇지.
1: 중국의 펑크가 있어. 뭐 이런 느낌에 중국을 낮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0: 네네.
1: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당시 뭐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일본에 국한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속된
2: 존을 좀 넓히기 시작한 거죠. 그때 유럽 사람들이
1: 마침 또 소속 회사가 그런 업무를 위해 좀 밝은 분이셔가지고 회사 분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했죠.
0: 그러면 음반 발매하고 혹시 그 유럽 쪽에 투어도 좀 하셨나요?
1: 아, 그 저희 사이즈로는 투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하면 누구 비난하게 되는 거라 제가 말을 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사실 국내에서 어디 뭐 미국 투어 어디 투어라는 건 다 교민
0: 그렇죠.
1: 공연이잖아요 솔직히.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 헤비메탈이라는 친구들은 다 멋으로 살잖아요. 가오로 사는데 그러다 보니 아, 그렇게 얘기하고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제 갈 수 있었는데 네. 저희들이 그런 기회는 없었네요.
0: 하기야, 저 우리 락커 분들은 예. 멋 없는 거
1: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할 때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우리 국내 시스템이 다 잘 갖춰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가. 아까 우리 영철이 얘기한 것처럼 앨범 내려면 진짜 이거는 뭐 진짜 낙타 묻은 바늘구멍 뚫는 것 같은 이런 네. 그런 심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고 소위 말한 이제 이런 홍대 이제 인디나 언더그라운드 이런 레이블들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충분히 이 우리와 맞는 등급으로 교류를 해서 이제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했어야 됐기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었죠.
0: 아, 그런 일이 있었네요, 진짜. 그 얘기요. 폴 길버트 조인트 콘서트는 무슨 얘기일까요?
1: 아, 이것도.
0: 그 폴 길버트면 당연히 미스터 빅.
1: 네, 미스터 빅의 폴 길버트인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솔로 앨범을 내고 이제 솔로 투어를 이제 저희 소속사 사장님이 기획을 하셨어요. 아. 그 폴 길버트가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말하자면 에이전시죠 국제적인 그래서 네. 그걸 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세계 도시를 돌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속사니까 말하자면 이제 모시고 어. 그때도 사실은 가까이서 보니까 많이 배웠죠. 그때 이제 폴 길버트 멤버로 온 친구들 중에 뭐 드럼 치는 친구는 옛날에 레이서 엑스 보컬이었고 제프리 마틴이라고 에릭 마틴 형인데 아~ 에릭 마틴 친형인데 그 난
0: 아, 그래요?
1: 그 몰랐는데 이제 술자리에서 알게 된 거죠.
0: 내 동생이 에릭 마틴이다.
1: 근데 뭐 제프 마틴 그러니까 그렇지. 뭐 한국 사람이 네. 뭐 제프인 줄 알았지. 근데 네네. 원래 이름은 제프리 마틴이니까. 아~ 와,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베이스는 신데렐라 베이스가 왔었고.
0: 막 오, 이런, 진짜?
1: 예, 근데 우와. 그것도 신데렐라 티셔츠를 입어서 알았다니까. 아, 진짜 웃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가까이 보고 연주하는 것도 보고 아, 뭐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
0: 아니 근데 솔직하게 한번 진짜 잘해요.
1: 엄청 잘하죠.
2: 엄청 잘하죠. 저 정도 해야 밥 먹고 사는구나. 이런 느낌이
1: 제가 그 좀 월드스타라는
0: 김재만 씨보다 기타도 잘 쳐요.
1: 그렇지. 저 월드스타라는 분을 몇 분 만났었어요. 예. 앞에다 봤는데 네네. 24시간 기타만 치더라고.
0: 아, 월드스타급을 받는 기타리스트가 24시간 기타 그냥 놓질 않다.
1: 예, 폴 길버트는 술도 안 먹고 호텔 엘리베이터 중에서도 기타를 연주하고 있어요. 아. 기타밖에 안 치더라고요. 옛날 마이클 쉔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와서 봤는데 기타밖에 안 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의 교재 한 번 씨를 또 가까이서 좀 알게 되는데 네. 이동할 때마다 기타를 갖다 대줘야 돼요. 아. 그냥 기타밖에 안 쳐. 그래서 내가 아 이래서 월드스타구나. 그래서 또 하나는 자기를 알리는데 엄청 노력해요. 아.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네네. 진짜 우리나라 인디 뮤지션들은 배워야 돼 진짜. 이게 우리는 우리를 알리지 못해서 인기가 없던 거야. 이게 그분들은 뭐 좀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붙어서 자기를 알리려고 얘기하고 막 아, 그 노력이 월드스타. 그래서 월드스타.
0: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네. 정도로.
1: 그래서 유명해진
2: 거예요. 굳이 해요. 아.
1: 그래서 유명해진 거라니까. 아. 우리는 그걸 못해서 못 유명한 거.
0: 이야, 그렇군요. 저도 오늘 또 큰 거 하나 배웠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열심히 PR을 좀 해야겠네요. 네, 진짜.
1: 하셔야 돼요, 열심히. 이제.
0: 자, 선배님도 우리 블랙신드롬 노래 한 곡 더 듣고 싶은데 어떤 노래 이번에 들을까요?
1: 락아웃, 세 번째.
0: 락아웃이요? 예. 듣겠습니다. 블랙 신드롬입니다. 락 아웃.

0: 블랙 신드롬, 락 아웃. 듣고 오셨습니다. 어떤 뜻이죠? 락 아웃.
1: 락으로 이제 외치다 이런 말하고 비슷하게 되겠죠?
0: 락 아웃. 작사는 보통 어떤 분이 하시죠?
1: 제가 주로.
2: 영철이가.
0: 아, 그러시구나.
2: 네, 문맹자라.
0: 아, 저기 우리 기타 치는 그 김재만 씨는 문맹이라고 좀 하셨습니다.
2: 아, 영어는 제가 문맹자라. 말만 할 줄 알지 좀.
0: 아, 아, 제가 사실은 우리 이제 대선배님으로서 우리 지금 후배 열심히 락 음악 하는 후배들한테 어떤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음악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 이런 말씀 네.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락 음악 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좀 조언의 말씀을 좀 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저는 좀 다를 텐데 서로.
0: 아, 네네.
2: 짧게 얘기하면 저는 뭐 락 상관없이 전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내가 프로라고 생각하면 음악은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만들어서 해야 된다.
0: 시간을 만들어서 계속 해라.
2: 네, 프로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게 음악을 해야 그게 네. 프로고.
0: 네.
2: 단지 뭐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시간이 날 때 음악하는 건 프로가 아니다 이거죠.
0: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박영철님은
1: 뭐 전업 뮤지션으로서 뭘 하려고 그러면 네. 이런.

0: 그대로 전업이잖아요. 제 업이 이거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머리가 빠지도록 열심히 해야죠. 네. 그러다 보면 뭐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이 좀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아까 우리가 일본 얘기하다가 그 다양화, 문화, 음악에도 이제 많은 장르가 있듯이 그런 다양화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우리나라 미디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0: 저는 그 사실 예전에
1: 네.
0: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 양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민족이 나아가야 될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거라든가 사회적인 거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문화적인 파워를 키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음악을 시작한 지언 40년쯤 돼 가니까 이제 그런 그좀 싹이 보이더라고요. 해외에 나가서 인정도 받고 또 오히려 한국인인 거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뭐 흔히들 말하는 국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국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최고 탑이 될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지금 후배들이 그런 걸 해주고 막잘 나가고 그런 거를 그냥 부러워한다기보다는 아, 이제야 점점 제대로 돼가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1: 우리 김재만 씨께서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꾸준히 음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박영진 님께서는 지금 있는 이 순간 최선을 다해라. 머리가 빠지도록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새벽 공감은 이거를 계속 좀 이어가고 싶거든요. 혹시 프로그램에 덕담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계속 그런 취지로
1: 네.
2: 주구장창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협찬이 많이 붙지 않을까요?
1: 아,
2: 예,
1: 진짜요?
2: 그 현실적인 문제니까. 이 방송에 협찬이 많이 붙을수록.
0: 일단 뭐, 그, 좋아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진짜 거의 한 시간 했는데 좋은 말씀 너무, 그리고 또 여태까지 블랙 신드롬이 걸어온 길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저희는 블랙 신드롬이 신청해 주신 곡이죠. 빌리 아이돌과 에브릴 라빈이 함께 부른 곡, 세븐티세븐, 듣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벌쏘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쏘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0: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0: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0: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전까지 충남과 전북 동부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이미 귀성 정체로 곳곳이 어려운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 안성까지, 입장에서 청주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 있고 청주 이후로도 신탄진에서 비룡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진천나들목을 약 4km 지난 지점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5km 구간 정체고, 이전으로는 중부 3터널에서 경기 광주분기점, 마장휴게소에서 남이천까지, 사고 지점 이후로는 오창에서 나비분기점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2: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1: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4: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5: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TBS 교통정보
8: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서울 시내는 대부분의 도로가 수월하지만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에서는 승용차가 전복된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귀성정체는 이미 오전 4시경부터 시작되면서 오전 8시를 가까이 한 지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100km가 넘는 구간에서 막힙니다. 신갈분기점부터 남해분기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이후로도 남청주에서 비룡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천안분기점에서 차령터널까지와 북궁주분기점에서 2인휴게소, 선운산부터는 논산분기점까지 총 46km 구간 정체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85km 구간 막히는 가운데 특히 용담터널에서 서해대교 구간, 동서천분기점에서 동군산 구간 통과가 힘겹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2588.
0: 눌러줘요, 2588, 2588, 2588. TBS 캠페인.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1: TBS 캠페인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8: 아, 네. 죄송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9: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1: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오늘부터 27일 자정까지 면제되고요. 경부고속도로 추석 연휴 버스 정차로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시행되니까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1시간 전 상황과 비슷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 남이분기점, 남청주에서 비룡분기점까지 100km가 넘는 구간에서 속도 내기 어렵고요. 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으로는 하남분기점에서 경기 광주분기점, 이천휴게소에서 남이천까지, 이후로도 대소분기점에서 진천터널까지와 우창에서 남이분기점까지 막힙니다. 중부내륙간 고속도로 창원방면차도 많은데요. 특히 남녀주에서 감곡구간, 문경 2터널에서 문경 휴게소 구간 통과가 힘겨운 상태입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